자진한 잎 중에 염양준 감상하셨는데요. 이영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열아일기의 저자로 잘 알려진 조선 후기의 문장가 연암 박지원 선생의 이야기 소개해드렸어요. 학문의 도는 다른 것이 없다. 모르는 게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잡고 물어야 한다. 어린 종이 한 글자라도 나보다 더 많이 알면 잠시 그에게 배워야 한다. 자기가 남만 못한 것이 부끄러워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면 그는 평생 고루하고 꽉 막힌 곳에 갇히고 말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죠. 모르는 게 있다면 물어야 한다. 심지어 어린 종이 한 글자라도 더 많이 알면 그에게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묻지 않는다면 아무런 진전이 없을 거다 하는 그런 태도 중요한데요. 오늘 산책길에서 연암 박지원 선생의 그 열린 태도 숙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시창 한 곡 골랐습니다. 시창이라고 하면 1시에 일정 선율을 얹어 노래하는 곡을 말합니다. 시창으로 노래하는 1시는 대개 오원절구나 7원율시인데요. 오늘 들으실 시창은 조선 후기의 인물 석북 신광수가 지은 과시, 관산 육마를 노래하는 음악 추강이입니다. 신광수의 관산 육마 시의 원래 제목은 등 악양루 탄 관산 육마입니다. 두보가 악양루에 올라서 지은 시, 등 악양루를 바탕으로 해서 지은 7원 시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네 번째 곡까지 노래하는 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추강이 정막 어룡냉하니 인제서풍 중설루를 매화만국 청모적이여 도죽잔년 수백구를 바로 이 부분까지 이 7원 시에 토를 붙인 부분을 노래합니다. 가을강이 정막하니 어룡도 차고 사람은 서풍이 부는 중설루에 있구나 매화 만국에 젖대소리 들리고 도죽장을 짚고 만년의 백구를 따르도다. 이런 내용이죠. 석북 신광수의 공령시 등 악양루 탄 관산 육마를 부른 시창 관산 육마 듣겠습니다. 조일하의 노래 김상준의 단소 연주입니다.

추강이 정막 어룡냉하니 인재서풍 중설루를 매화만국 청모적이오 도죽잔년 수백구를 시창 관산육마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활동하는 두 분이죠. 조이라의 노래 김상준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 자진한잎 중에 수룡음 골랐습니다. 수룡음은 가곡의 평농, 계락, 편수 대업을 이어 연주한 음악인데요. 오늘 수룡음을 해금 독주로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평농과 계락은 16박 한장단으로 연주하다가 편수 대업에서 10박 한장단의 음악으로 속도도 빨라지고요. 촘촘한 짜임새를 갖추게 됩니다. 그 장단의 변화와 함께 느끼면서 들어보시죠. 자진한잎 중에 농락편을 연주하는 수룡음, 양경숙의 해금, 사재성의 장구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자진아님 중에 수룡음 들으셨는데요. 가곡의 롱락 편을 연주하는 음악이었죠.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단원과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를 역임한 분이죠. 양경숙의 해금, 사재성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여창가곡 우조 두거 식불감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 식불감, 먹을 식자, 아니 불자, 달 감자를 씁니다. 먹어도 달지 않다 하는 의미인데요. 식불감미를 줄인 말이기도 하죠.

장별로 노랫말을 볼까요? 식불감 침불안하니 초장이고요. 2장 어인 모진병고. 3장 상사일념에 님 그리든 타시로다. 4장 저 님아. 5장 널로 든 병이니 내 고칠까 하노라. 이런 시조십니다. 초장에 나오는 식불감 침불안은 음식을 먹어도 단 줄을 모르겠고 이 맛이 없다는 거죠. 침불안, 침불안석의 줄임말이죠. 잠을 자도 편안치 않다. 그 이유는 바로 이미 그리워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요,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고쳐주시오.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지독한 그리움이 병이라는 내용이죠. 작자 미상의 시조시를 노래하는 곡, 여창가곡 우조두거 식불감 듣겠습니다. 조순자의 노래입니다.

식불감 침불안하니 이 어인 모진 병고 상사 일념에 님 그리든 탓이로다. 저 님아 널로 든 병이니 내 고칠까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 두거 식불감 들으셨는데요. 국가부역유산 가곡 보유자 조순자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의 향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의 삶은 단순하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요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란 책 속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인생 독본은 톨스토이가 삶의 지혜를 담은 동서 고금의 여러 글 중에 의미 있는 내용을 모아서 1년 365일의 일기처럼 엮은 책인데요. 하루에 하나의 화두를 제시하고 그 화두에 관련된 좋은 글을 모아놓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주제에 대해 보완해주는 여러 글을 인용하면서 그 출처 혹은 작가의 이름을 밝혀놓았고요. 또 거기에 자신의 이야기도 곁들여 놓았습니다. 글의 끝부분에다가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8월 20일의 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의 삶은 단순하다. 쓸데없는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1. 욕구는 만족하면 가라앉지만 악은 만족할수록 늘어난다. 아미엘. 2. 모든 새로운 욕망은 새로운 결핍의 시작, 새로운 슬픔의 발단이다. 볼테르. 3. 정욕의 노예는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노예다. 탈무드. 4. 욕망에 휩싸일수록 더욱더 노예 상태가 된다. 더 많은 것을 원할수록 자유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완전한 자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찾아오지만 그에 버금가는 자유는 적은 것을 바라는 것이다. 크리소스토모스. 5. 사람들은 향락과 사치를 행복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다. 바라는 것이 적을수록 최고의 행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소크라테스. 6. 우리는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육체와 조화를 이루며 살 수밖에 없다는 듯이 살아야 한다. 에피크로스는 말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산다면 결코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관습에 따라 산다면 결코 부유해지지 않을 것이다. 자연은 조금만 요구하지만 관습은 끝없이 요구한다. 세네카. 7. 채식만으로도 배부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크리소스토모스. 결론. 절제하는 생활을 하면 누구나 결핍과 부러움 없이 살 수 있다.

영산회상 중에 마지막 곡이죠. 군악 들으셨는데요. 김계희의 생황, 이오규의 검은고, 김상준의 대금, 사재성의 장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글, 8월 20일의 일기, 진정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의 삶은 단순하다. 쓸데없는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화두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놓은 내용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날의 일기에서 인용한 글은 아미엘, 볼테르, 탈무드, 크리소스토모스, 소크라테스, 세네카와 같은 여러 사상가 작가의 글 혹은 책 속의 글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날 일기에서 톨스토이는 단순한 삶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생활을 강조했는데요. 절제하는 생활을 하면 누구나 결핍과 부러움 없이 살 수 있다 하는 결론으로 이날 일기 마무리했습니다. 생각의 향기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해금산조 한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김영재류 해금산조 준비했습니다. 김영재류 해금산조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해금산조 네 유파 중에서 가장 음악적으로 역동적인 산조라 할 수 있는데요. 김영재 명인이 연주자이기도 하지만 작곡가이기도 해서 세련된 조 변화를 자유롭게 이루도록 해서 보다 다채로운 해금산조의 모습을 갖추도록 했고요. 또 장단 구성도 다양해서 진양조부터 중모리, 중중모리, 언모리가 또 들어가고요. 자진모리, 단모리까지 두루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김영재류 해금산조 듣겠는데요. 류재원의 해금, 박정철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김영재류 해금산조 들으셨는데요. 류재원의 해금, 박정철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해금 연주자 류재원은 어린 시절에 바이올린을 배운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교회를 다니던 분 중에 국악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국의 바이올린인 해금을 하는 건 어떨까 생각했다 하고요. 마침내 해금을 전공으로 택했다고 합니다.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형성 과정 및 연주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현재 김영재류 해금산조 보존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추월만정 준비했습니다. 추월만정, 가을달이 뜰에 가득하다 하는 뜻인데요. 바로 그런 무렵 심청이가 부친을 그리워하는 장면입니다. 심청이가 황후가 된 이후의 일이죠. 가을달이 뜰에 가득한데 그런 시간 부친에 대한 그리움이 몰려오는 시간이죠. 심청이가 부친이 그리워서 편지를 쓰는데 한자 쓰고 눈물 짓고 두자 쓰고 한숨 쉬니 눈물이 떨어져서 글자가 수묵이 되는 그런 모습, 심청이의 안타까운 모습을 만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황제가 전국의 맹인을 모두 초대해서 잔치를 열기로 하는데요. 이때 신봉사는 마을 사람들이 세워준 타루비에서 심청이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내용 들을 수 있는데요. 심청가 중에서 추월만정부터 신봉사가 타루비에서 심청이를 그리워하는 대목까지 듣겠습니다. 김수연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이랴는 옥난간에 높이 앉아.

기러기 불러 말을 하나

나오나? 편지 접어 손에 들고 눈을 열고 나서 보니

황제 내궁에 들어와 황후를 살피시니 수심이 뛰었거늘 황제 물으시되 무슨 근심이 있나이까? 심항호 여짜오되 솔토지민이 막비왕토라 이 세상에 불쌍한 게 맹인이라 천지일호를 못 보오니 적포지한을 풀어주심이 신첩의 원이로소이다. 황제 칭찬하시고 맹인잔치를 여시는디 각도 각읍으로 행관하되 대소인 민간으로 맹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되 만일 빠진 맹인이 있으면 그 고을 수령은 봉고 파직을 허리라 하고 각처로 전하였구나.

알지? 우롱촌 승상 부인이 심소절을 보내시고 강두에 망사대를 지어놓고 춘추로 재앙을 지 토하동 사람들도 심소주 효행에 감동되어 망사대 곁에 타루비를 세웠는디 피문에 허였으되

신봉사도 딸 생각이 나거든요. 집행막

모여 따르피르를 찾으가

김수현 명창이 심청이가 한숨을 후 하고 쉬는 그런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했죠. 그 한숨 소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심청가 중에서 추월만정부터 신봉사가 타루비에서 심청이를 그리워하는 대목까지 들으셨는데요. 김수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 남도민요 성주풀이 들려드립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연주단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도민요 성주풀이 들으셨는데요. 국립남도국악원 연주단의 소리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진도 씻김꽃 중에서 골랐습니다. 씻김꽃은 망자의 천도를 위한 음악이죠. 이승의 업을 씻고 망자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이 씻어준다 해서 씻김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망자가 편안한 길을 가도록 그의 가는 길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절차, 길닦음 들어보려고 합니다. 씻김꽃의 여러 절차를 두루 마치고 굿의 끝부분에서 행합니다. 망자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한 길을 갈 수 있게 되겠죠. 진도 씻김꽃 중에서 길닦음 듣겠습니다. 박병천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꼬꼬머리에 꼬꼬 찻상 묻혀놓은 품에 담고 연불로 양석 쌓고 세왕과 고금 낙갈째 청없이 어이가리 청웅이야.

동으로 뻗은 가지 옥토보살을 열리시고 남으로 뻗은 가지 화보살이 열렸네. 서해로 뻗은 가지 금호보살이 열리시고 북으로 뻗은 가지 수호보살이 열렸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 세상 인연 다 버리고 극락세계로 나는 간다. 진도시김꽃 중에 길다금 들으셨는데요. 박병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시간 끝곡으로 서도미녀 듣겠습니다. 긴 남봉가 자진 남봉가인데요. 김광숙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난봉가 계열의 음악 두 곡 이어 들으셨는데요. 서도민요 긴 난봉가 자진 난봉가였습니다. 국가무용유산 서도민요 보유자 김광숙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전해드린 톨스토이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진정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의 삶은 단순하다. 그가 쓸데없는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욕망에 휩싸일수록 더욱더 노예 상태가 되고 더 많은 걸 원할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라고 했는데요. 그가 처방도 내렸습니다. 절제하는 생활을 하면 누구나 결핍과 부러움 없이 살 수 있다라고요. 참 잘 알지만 또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도 우린 톨스토이의 말대로 해보려는 그런 노력은 기울여 봐야겠다 싶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지금 세계 건축계의 관심은 단순한 개념적 미학적 디자인을 넘어 전 지구적 기후 위기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교석 건축가의 말입니다. 지금은 무엇을 덜어내고 무엇을 남길지 고민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신박서클의 연주 다시 끝 듣고 왔습니다. 대청소를 하면서 물건을 잔뜩 버리고 나면 정말 속이 시원해질 때가 있죠. 물건과 함께 집착과 욕심까지 덜어내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 주말에 여러분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일주일 동안 무겁게 쌓았던 것들을 하나 둘쯤 덜어내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납니다.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하니까요. 언제나 문화시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문화단신과 이지혜의 시네토크로 함께할게요. 자, 음악을 한 곡 더 띄워드립니다. 노선택의 연주 골목아리랑.

노선택의 연주로 골목아리랑 함께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문화단신 소개해드릴게요. 8월 29일 토요일 내일 2026 부산 비엔날레가 개막합니다. 부산 비엔날레는 실험적인 작품을 통해서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보여줘왔는데요. 올해는 불협하는 합창이라는 주제로 11월 1일까지 이어집니다. 을숙도와 영도에 있는 부산 현대미술관, 또 스페이스 원지, 옛 부산 남고등학교에서 22개국 46팀, 49명의 작가가 설치와 사운드, 퍼포먼스, 영상, 조각 등 2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에요. 전시가 진행되는 세 장소는 서로 다른 시간과 기억을 담는데요. 부산 현대미술관은 생태적 전환과 순환을 바탕으로 노동, 이동, 저항의 경험을 보여주고 항만 창고를 활용한 스페이스 원지에서는 바다와 항만 노동의 흔적을 사운드 작품으로 구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 부산 남고등학교에서는 기존 교실과 복도를 활용해서 교육 제도와 지식 전달 방식을 되짚습니다. 부산 비엔날레는 관람객들이 세 곳의 전시장을 오가는 것 또한 전시의 일부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부산의 생태와 항만, 현재와 과거가 일상에서 겹쳐지며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를 입체적으로 드러낼 예정입니다. 작가들의 전시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듣고 대화하며 몸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이 됩니다. 8월 30일에는 공동 전시 감독인 아말 칼라프와 에블린 사이먼스가 전시를 직접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이 되고요. 또 참가 작가들의 퍼포먼스와 워크숍, 토크쇼도 진행이 되는데요. 사전 신청을 통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전시 작품 소개와 프로그램 정보는 2016 부산 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한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나의 세계, 문화가 되다인데요. 나만의 경험과 가치관, 감수성, 취향 등이 만들어낸 고유한 문화를 AI를 활용해서 30초 이상의 영상 콘텐츠로 만들면 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각자가 가진 나의 세계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문화 다양성의 가치가 실현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기획이 됐는데요. 저마다의 경험과 취향이 가진 가치를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표현하면 됩니다. 대상은 국내외의 모든 창작자로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뉘어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청소년부는 2008년에서 2013년에 출생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영화, 광고, 웹드라마, 뮤직비디오 등 AI를 활용한 30초 이상의 영상 콘텐츠라면

장르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한데요. 모든 지원자는 문화 다양성 이해에 관한 1시간가량의 온라인 강의를 필수로 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상자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상금이 전달되는 이번 공모전, 접수 기간은 9월 21일 월요일 오후 4시까지고요. 심사를 거쳐 10월 23일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접

0: 수 아트센터 스페이스 원에서 수림 뉴 웨이브 2026 어시 진행됩니다. 수림 뉴 웨이브는 2017년 시작되어서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는데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한 창작 전통 음악가를 조명하는 공연제로 매년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동시대 우리 음악의 흐름을 탐색해 왔습니다. 올해의 주제어는 엇입니다. 전통 음악에서 엇은 엇박과 엇몰이처럼 익숙한 흐름을 비껴가면서 새로운 긴장과 활력을 만들어내는 감각을 의미하는데요. 올해 공연에는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음악가 10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판소리의 정상희, 정은혜, 가야금의 이준, 이화영, 서도소리의 추다해, 해금의 최태영, 검은고의 이재하, 타악의 이준형, 생황의 김효영, 피리의 이나연입니다. 선정된 음악가들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요. 주제어를 바탕으로 만든 신작 뉴 웨이브 오리지널 곡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연에 이어지는 관객과의 대화에서는 아티스트와 오랜 인연을 맺은 예술계 동료, 기획자 등이 사회자로 참여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수림 뉴 웨이브 2026 엇 관람권을 선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9월 3일 목요일에 진행될 가야금 연주자 이준의 공연, 그리고 9월 10일 목요일에 진행될 서도소리꾼 추다해의 공연, 또 9월 17일 목요일에 진행될 소리꾼 정은혜의 공연인데요. 모두 오후 7시 30분 김이수 아트센터에서 관람 가능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날짜와 관람하실 분의 성함을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신청을 해 주십시오. 공연마다 두 분 선정해서 1인 2매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 어떻게 토끼란 놈이 말을 잘해놨던지 용왕이 딱 들려가지고 여봐라, 태공에게 해하는 자 있으면 청배를 보낼 테니 각별히 조심하고 술상 들이도록 어여라. 아, 이놈이 술을 주는 대로 홀짝홀짝 들여 마셔놓은 것이 겁쯤에 술이 깜빡 취했겄다. 술김에 용왕의 자를 제선수 지어가지고 여보소 용겸이, 내가 동의보감을 다 봤으되 토끼 간 약된단 말은 금시초문이오. 차차차차차차차 춘치자명이로고, 내가 세상에서 듣자오니 수공 풍류가 좋단 말을 들었소이다. 한번 들려주시오. 뜻밖의 수공 풍류가 난 허는 황잘지는 봉필이 박처사 죽장구 짜리중궁 정자궁 서견자 건문고 설그릉등 연곡 곁 딸려서 노래 할제 강자온 풍악소리 수군인동은다 토끼도 신명되어 아빠를 비싼 자본으로 딱 들더니 한번 놀아보는디 험내 바들은 청포장 두르고 뒤내 버들은 유록장 둘러 건넘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0: 거지를 헛 발을 번쩍 축겨들고 졸랑졸랑 돈인다.
1: 정은혜의 소리로 수군가

중 수궁 풍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부산 비엔날레 소식, 또 문화 다양성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림 뉴웨이브 2026 엇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수림 뉴웨이브 2026 엇 관람권을 선물로 준비해 두었는데요. 9월에 진행되는 3개 공연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가야금 연주자 이준의 공연, 9월 10일 목요일 서도 소리꾼 추다해의 공연, 9월 17일 목요일 소리꾼 정은혜의 공연입니다. 모두 오후 7시 30분 서울 홍릉에 위치한 김이수 아트센터에서 관람 가능합니다. 관람을 원하는 날짜와 또 관람하실 분의 성함을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공연마다 두 분 선정해서 1인 2매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지혜의 시네토크 이어갈게요. 추달 차지스의 오늘날에야.

0: 이지혜의 시네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주목할 만한 영화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기자님은 이제 이렇게 방송으로도 영화 소식을 전하기도 하지만 네. 영화 관련 뭐 비평이나 평론글도 많이 쓰실 텐데 네. 혹시 이제 한참 지나서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글 혹은 반대로 네.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글 이런 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사람의 그쵸? 취향도 조금씩 바뀔 네.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지금 봤는데 아유 내가 뭐 이런 글을 썼지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1: 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예전에 제가 썼던 기사들을

0: 이제 이렇게 보면
1: 예.
0: 너무 잘쓴 지금 집중력이 도둑맞아서인지 내가 이렇게 잘 썼다고 이런 경우가
1: 이지혜라고?
0: 더 많아가지고 지금 너무 자기애가 높은
1: 그럼
0: 걸까요?
1: 훌륭하네요. 훌륭하네요. 아, 그렇군요. 근데
0: 네.
1: 취향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0: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취향이나 생각은 뭐 변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영화에 대해서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영화에 대해서 기사를 쓸 때는
1: 네.
0: 최대한 객관적으로 만듦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1: 네. 찾아볼게요. 옛날에 우리 기자님 쓰셨던 기사와 이 칼럼 같은 거
0: 네.
1: 궁금합니다. 자, 오늘 신작 소개 어떤 영화 만나볼까요?
0: 네, 오늘은 첫 번째 영화는요. 한국 영화 준비했어요.
1: 네.
0: 경주 기행이라는 영화인데요. 경주 기행, 제목부터
1: 뭐, 네,
0: 평화롭죠?
1: 뭐, 여행 영화? 네,
0: 네.
1: 로드무비 이런 건가요?
0: 그쵸.
1: 예.
0: 경주라는 곳이 굉장히 고즈넉하고 우리가 수학여행으로도 많이 가고
1: 그렇죠.
0: 익숙한 그런 공간이잖아요.
1: 네.
0: 그런 곳에 가서 여행 가서 일어나는 일들인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1: 네.
0: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일단 경주는 그 장소 경주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이름이 되기도
1: 아,
0: 해요.
1: 네.
0: 그래서 경주라는 막내딸을 잃어버린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이 엄마와 세 딸, 그러니까 경주의 언니들이죠. 이세 딸이 함께 이제 경주의 생일을 맞아서 경주에 여행을 가는 그런 외향을 두르고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여행을 왜 가느냐? 막내딸 경주를 죽인 살인범을
1: 어머.
0: 가족의 손으로 직접 처단하기
1: 네.
0: 위해서예요.
1: 예.
0: 그래서 가족이 다 함께 경주에 여행 가는 것은 그 살인범을 처단하고 난 뒤에 알리바이를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족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족
1: 네.
0: 단체 티셔츠도 맞춰 입고
1: 오.
0: 함께 봉고차를 운전하면서 이제 경주로 향하는데
1: 네.
0: 차 트렁크에는
1: 예.
0: 그 살인범이 실려 있는 거죠.
1: 오. 납치를 한 거예요?
0: 그래서 납치를 해서 이제 형을 다 살고 나온 그 범인을 납치를 해서 경주 근처에 은밀하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려고 가족이 아주 오랫동안 계획을 짰고요. 그걸 실행하는 그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1: 네.
0: 네.
1: 한참 드라마 장르겠지 하고 듣다 보니까 뭐
0: 네.
1: 스릴러도 있고 그러네요.
0: 굉장히 여러 가지 장르가 안에 들어
1: 오,
0: 있습니다.
1: 재밌겠는데요.
0: 네.
1: 여기 보니까 출연진이 이정은,
0: 네.
1: 공효진, 박소담, 이연
0: 네.
1: 이렇게 네 여성이 이제 엄마이고 또세 딸이겠죠?
0: 네.
1: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일단은 아직 보지 않았지만
0: 네.
1: 일단 여성 출연자가 이렇게 많은 영화를 오랜만에 만나서
0: 반갑죠.
1: 반갑고
0: 네.
1: 그리고 또 이정은 배우와 공효진 배우는 이미 모녀 사이를 한번 연기한 적이 있죠.
0: 네.
1: 드라마에서.
0: 네.
1: 그래서 그것도 좀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정은이라는 그 연기파 배우가 여기에서 딸을 잃고 가족과 함께 떠나면서 뭔가 큰 일을 기획하고 있는 아주
0: 네.
1: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기생충처럼 하시려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시려나 좀 기대가 되네요.
0: 영화는 굉장히 복합 장르예요. 복수극이 가지고 있는 서슬퍼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1: 네.
0: 전반적으로 시작부터 굉장히 밝고 경쾌한 이들의 복수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느껴질 정도로 허술한 부분도 있고요.
1: 네.
0: 무엇보다도 가장 큰 중심은 가족 드라마이죠. 이 막내딸을 잃고 난 뒤에 이 가족이 상실감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상실감이 이 가족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PTSD에 시달리고 있는 인물들이죠.
1: 네.
0: 그런데 이들이 함께, 굉장히 오랜만에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면서 다시 가족애로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 지켜보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타고 다니는 봉고차가
1: 네.
0: 고장이 나서 정말 폐차 직전의 자동차거든요.
1: 네.
0: 범퍼가 이제 떨어질랑 말랑해서 청테이프로 감아놓고 유리창에는 막 금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이 차를 몰고 복수극을 완료하려고 애를 쓰는 이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이 봉고차는 이 가족을 상징하는 거죠. 다 망가지고 쓰러지고 다 상처받아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지만 어떻게든 다 보듬고 가서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형태를 유지하고 여길 다시 사랑으로 채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그
1: 네.
0: 자동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보셔도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1: 근데 그 가족애를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이
0: 네.
1: 복수극으로
0: 네.
1: 살인으로 가는 건가요?
0: 그쵸. 이 사적 복수가 가

0: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성, 한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1: 네.
0: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게 고민한 영화예요. 사적 복수로 완성되는 것이 옳고 그르냐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이들이 사람을 죽였을 때 이들을 계속 옹호할 수 있을 것인가, 관객으로 하여금
1: 네.
0: 굉장히 좀 어려운 난제들을 좀 어떻게든 유쾌하게 좀 이제 우회해 가려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1: 근데 이거 진짜 많은 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일 것 같은 게
0: 네.
1: 가족이라는 존재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0: 맞아요.
1: 단체잖아요.
0: 정말 힘든
1: 힘든
0: 단체죠.
1: 단체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굉장히 힘든 단체인데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막 위로를 받지만 그외 상당수들은
0: 네.
1: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정말 많은 상처를
0: 그쵸.
1: 주고받잖아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다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부수지 못하고 이걸 어쨌든 아까 그 아주 낡은 봉고차처럼 끌고 가려는 마음들이
0: 네.
1: 누군가에게는 다 있다는 게
0: 그쵸.
1: 그 가족을 보면서 자신의 가족을 좀 많이 볼 수도 있겠네요.
0: 맞아요. 가족이 가해와 피해가 뒤섞여 있고, 사랑하지만 미워하기도 하는, 다른 어떤 단체에서는 맛볼 수 없는 감정들의 소용돌이가 매분매초 벌어지는
1: 그게
0: 곳이잖아요.
1: 가족이죠.
0: 그 결을 아주 잘 살린 영화입니다.
1: 자, 경주 기행 신작 첫 번째 영화를 소개해 주셨고 다음 영화는 뭘까요?
0: 네, 다음 영화는요, 도그스타 마지막 희망인데요. 이 도그스타 마지막 희망 같은 경우에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1: 네.
0: 신작이에요.
1: 와.
0: 굉장히 큰 규모의 블록버스터인데, 리들리 스콧 감독은
1: 네.
0: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의 거장이잖아요.
1: 그렇죠.
0: 주상님과도 같은 분이죠. 에일리언, 뭐 프로메테우스, 마션
1: 네.
0: 여러 영화에서 이미 뭐 솜씨를 발휘하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제보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1: 네.
0: 원작 소설을 이제 두고 있는 영화인데요.
1: 아, 소설이 원작이에요.
0: 네, 바이러스 대재앙이 이제 몰아닥쳐요,
1: 네.
0: 인류에게. 그래서 문명이 모두 이제 사라지고 폐허가 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좀 섬뜩한 부분은 그렇게 그먼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1: 네.
0: 근 미래라는 거죠. 2035년이거든요,
1: 오,
0: 배경이.
1: 그래요?
0: 얼마 남지
1: 이거는 이제
0: 않은
1: 10년도 안 남았잖아요.
0: 시기인데,
1: 예.
0: 영화를 보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 실감이 굉장히 확 다가오거든요.
1: 우리는 사실 바이러스의 위험이라고 하면 이미 코로나 때 너무
0: 그쵸.
1: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0: 맞아요.
1: 너무 먼 얘기 같지도 안 느껴지네요, 진짜.
0: 네.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비공으로 일했어요. 이제 문명이 이제 폐허가 되기 전에는 지금은 이제 다른 동료와 함께 경비행기를 이제 운영하면서 다른 생존자들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또 필요한 물품들도 이제 수집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주인공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더 이상 문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자들끼리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0: 내가 먼저 죽이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한정된 자원도 언제 누군가에게 뺏길지 모른다라는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영화에서 주인공과 함께 같이 살고 있는 백리라는 인물은 전직 군인이거든요. 이 인물은 이 새로운 세계의 룰에 굉장히 정확하게 정착한 인물이에요.
1: 네.
0: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다가오려고 해도 외부인이 자신의 이제 영토에 그럼 바로 이제 망설임 없이 총을 쏴서 이제 죽여버리는 그런
1: 네.
0: 인물이죠. 하지만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이 힉인데요. 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간 삶에 다일 리가 없다. 우리가 호의를 보이고 선의를 보이면 누군가는 반드시 보답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1: 네.
0: 그두 굉장히 다른 세상에 대한 시선을 가진 두 인물이 대조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문명이 사라져 뒤에도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태도가 인류의 생존에 더 유리한 것인가에
1: 네.
0: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 이런 지금 내용을 듣다 보면 사실 이제 그 인류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들은 되게 다양하게 등장하지만
0: 네.
1: 사실 주제가 그렇게 새롭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도
0: 맞아요.
1: 들거든요. 이제
0: 네.
1: 지구가 멸망한다는 어떤 설정,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들이 남아서 어떻게든 이 살아가려는 그런
0: 네.
1: 어떤 서사. 근데 감독은 리들리 스콧. 이러니까
0: 네.
1: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0: 그렇죠. 리들리 스콧 감독은
1: 네.
0: 그 양쪽 달을 이미 다 영화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세상에 희망은 없다.
1: 네.
0: 염세적인 부분들은 뭐 에일리언이나
1: 아, 이미 사실
0: 프로메테우스를
1: 그랬네요.
0: 통해서 보여준 바 있고, 또 마션을 통해서는

0: 인류가 힘을 모으면 네.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객들은 계속 보면서 어떻게 끝날 것인가 양쪽 다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증을 이제 가지고 네.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죠.
1: 아, 이번 작품은 SF로 들어가네요?
0: SF죠. 네.
1: 그런가요?
0: 근 미래의 이야기니까요. 네. 네.
1: 그리고 제작비도 상당히 네. 투입이 됐고 이 작품을 추천해 주신 이유는?
0: 저는 SF 영화이고 네. 미래를 다루고 있지만 네. 결국에는 현재의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파편화돼서 흩어지고 서로 대립하고 남은 자원을 두고 싸우는 그 모습들이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이 되었을 뿐이지 지금 현재에도 국가 대 국가 혹은 민족 대 민족 다른 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것을 미래의 이야기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네. 훨씬 더 실감을 가지게 되고요.
1: 네.
0: 저 같은 이제 문과생들은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굉장히 열패감에 빠지거든요.
1: 왜요?
0: 네. 이런 세상에서 이제 살아남는 사람들은 결국 정비공, 군인, 농부, 의사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역시 설 곳이 없는 것인가?
1: 문과생의 쓸모에 대해서
0: 네, 한 번 더 고민하게 돼서 여러모로 고민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입니다.
1: 자, 이번 주 신작 두 편이었습니다. 김미조 감독, 이정은 공효진, 박소담, 이연, 변우한 출연의 경주 기행 한 편과 그리고 리들리 스콧 감독의 도그스타 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영화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영화 소개해 주세요?
0: 네. 네.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 중에 한 편으로 꼽으시는 영화인데요.
1: 네.
0: 음악 영화 원스입니다.
1: 이거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0: 그렇죠.
1: 아직도 노래가 귓속에서 맴도는 거 같아요.
0: 이 제목을 들으면 이제 네. 따라 나오는 선율들이 있죠.
1: 그럼요.
0: 그렇게 기억되는 네. 영화인데요.
1: 네.
0: 지난달에 이제 원스의 주인공인 글렌 헨사드가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를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라는 의미에서 준비해 왔습니다.
1: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개봉 시기가 2007년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는데요. 아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0: 잠깐만 이제 정신이 놓으면 10년은 뭐 금방 가는 것
1: 글쎄
0: 같고
1: 말이에요.
0: 이제 20년도 뭐 고지네요.
1: 아, 너무 생생한데 네. 음악 영화라서 그런 건가 봐요. 음악은
0: 맞아요.
1: 꾸준히 소비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0: 네.
1: 줄거리 그래도 네.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 주세요.
0: 그와 그녀가 주인공이에요.
1: 네.
0: 주인공인 그는 굉장히 평범한 청소기 수리공이에요. 근데 음악에 대한 꿈과 열정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매일 이제 아일랜드 길거리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버스킹하는 가수 신경 안 쓰고 지나가죠. 그런데 거기에 자신의 노래에 귀 기울이는 한 여성을 만나게 돼요.
1: 네.
0: 그래서 그 둘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서로의 이제 음악 세계에 깊이 공감하게 되죠. 그래서 함께 음악을 하게 되고 여자가 곡을 쓰고 남자가 연주하기도 하고 서로의 곡에 이제 가사말을 붙여주기도 하면서 이제 사랑이 빠지게 됩니다.
1: 네. 그래서 이게 사랑 영화처럼 보이지만 또 그게 또 다는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끝까지 밝혀지지 네. 않았던가요?
0: 그렇죠. 네. 이름이 그냥 등장하지 않고 영화 소개에도 그녀 이런 식으로만 등장하는데
1: 네.
0: 결국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얻는 효과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입감일 네. 것 같아요. 그리고
1: 네.
0: 이 인물들이 그냥 무명이다.
1: 우리처럼
0: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다 라는 점을 이제 좀 강조하려고 했던 장치죠.
1: 네. 음악이 워낙 좋았어서
0: 네.
1: 그 두 주인공이 가수지 않을까?
0: 네.
1: 아니,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요. 실제 맞죠? 뮤지션들인가요? 네. 두 사람 다?
0: 그렇죠. 두 네. 주인공 모두 이제 뮤지션 출신이고요. 글렌 헨사드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 출신이고
1: 네.
0: 여주인공인 마르게타 이글로바 같은 경우에는 체코 출신
1: 네. 네,
0: 뮤지션이에요.
1: 네. 네.
0: 이 영화 전까지는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처럼 무명이었죠.
1: 두 사람 모두.
0: 네. 그런데 네.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을 했고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도 받고
1: 네.
0: 월드 투어도 다니는 그런 전 세계적인 뮤지션이 됐죠.
1: 네.
0: 네. 이 영화가 참 마법 같은 순간들이 있는 게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좀 무너뜨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1: 네.
0: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마르게타 이글로바가 중심이 되는 장면이에요. 이 영화 속에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CD 플레이어를 받아요. 그래서 이걸로 음악을 들으려고 밤에 건전지를 사러 나오는 순간인데 이 영화가 워낙 저예산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밤에

0: 조명을 여러 개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영화를 보면 영화 같지가 않아요. 그냥 지금 밖에 나와서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이 굉장히 깜깜한 화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어폰을 꽂고 자신의 목소리로 자기가 만든 노래를 부르는 순간 모든 관객들이 이제 거기서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이 영화를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고 사랑하겠구나. 그만큼 마법 같은 순간을 본인의 목소리로 만들어낸 저력이 있는 뮤지션이었기 때문에 이 이후로 이제 월드 스타로 발돋움했던 것 같습니다.
1: 자, 그러면 그 음악을 우리 들어봐야죠. 영화 원스의 OST 가운데 글렌 한사드와 마르게타 이글로바가 함께한 Falling Slowly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그 장면이 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글렌 한사드가 이 절정에 다다를 때 부르는 그 순간의 표정 뭐 이런 것도 진짜

0: 진짜 좀 생각나네요. 영화 원스의 OST 글렌 한사드와 마르게타 이글로바가 함께 부른 Falling Slowly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이 음악 좀몇번더 들을 것 같아요.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이지혜의 시네토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2주의 영화 존 카니 감독의 원스를 다뤄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이 원스라는 음악 영화는 워낙 저예산 독립영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 네.
0: 연출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말고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겠네요.
1: 네.
0: 힘들었겠네요, 진짜.
1: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액수죠. 아일랜드 영화 위원회로부터 제작비 지원을 받았는데,
0: 네.
1: 이제 제작비가 하나로 한 1억 4천만 원 정도.
0: 예.
1: 이거 사실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0: 그쵸,
1: 단편
0: 예산이,
1: 영화를. 네.
0: 그쵸.
1: 그래서 존 카니 감독이 배우들 쓸돈 없어서 자기 친구, 여자친구, 자기 가족들 불러서 찍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존 카니 감독이 그냥 더블린의 카페에서 5분 만에 떠올린 이야기거든요.
0: 진짜요?
1: 굉장히 출발이 소박하죠. 거기에서 이제 시작해서, 그리고 글렌 한사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존 카니 감독의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노래도 하고, 그래, 너 연기해봐. 이래서 데리고 온
0: 아니,
1: 그런.
0: 그럼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 글렌 한사드는 이
1: 네.
0: 작품 전에는 한 번도 연기를 한 적이 없던 거예요. 그냥 뮤지션으로만
1: 그쵸.
0: 활동하고.
1: 연기해보자 해서 같이 하게 됐고, 그러니까
0: 네.
1: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오스카 트로피까지 거머쥐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겠지만,
0: 네.
1: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오히려 현실감을 더 부여했던 것 같아요. 영화는 많은 부분에서 감독과 배우들의 개인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요.
0: 네.
1: 영화 속에서 런던으로 떠난 남자의 여자친구 회상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로 런던에서 감독과 이제 원거리 연애를 하던 그 당시 여자친구가 등장해서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또
0: 네.
1: 제작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들은 친구들의 집을 이제 전전하면서 촬영을 했죠. 그래서 뭐 글렌 한사드 집에서도 촬영하고, 또 글렌 한사드 어머니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밴드 세션 멤버들도 이제 친구들이 다 하고,
0: 네.
1: 그래서 사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배우와 감독의,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이 그대로, 본인의 주변이 그대로 투영된 영화기도 하고, 의미 있는 것은 이 영화 속에서 남자 주인공이 늘 함께하는 그 구멍난 기타 있잖아요.
0: 맞아요.
1: 이것도
0: 네.
1: 글렌 한사드가 13살 때부터 연주한 진짜 본인의 기타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서 봐도 글렌 한사드라는 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는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아닐까
0: 네.
1: 싶어요.
0: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그 실제 그대로의 서사나 모습을 보여줄 때는 다큐멘터리라는 분야의 장르를 하지만
1: 네.
0: 뭐 그와 흡사할
1: 그죠.
0: 정도로 그 음악인들의 모습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표현해줘서 더 몰입이 됐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1: 네.
0: 진짜 아까 이제 이 그와 그녀의 어떤 연기나 또 사랑을 하게 되는 감정선 이런 것도 되게 좋았지만
1: 네.
0: 음악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함께 부를 때
1: 너무 멋있죠.
0: 그때 이 음악 영화는 진짜 음악적 효과가 엄청났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 둘이 직접 만들고 부른 곡들이 너무나 훌륭하고 심금을 울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꼭 노래를 부르지 않는 장면에서도 이
0: 네.
1: 영화는 음악에 대한 힘, 음악에 대한 사랑을 믿는 영화라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0: 네.
1: 이들이 노래를 주고받고 각자 노래하는 장면의 감동은 무엇보다도 크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들, 특히나 뮤지션이 아닌 사람들이 등장할 때도 음악의 힘이란 것이 늘 깔려 있거든요.
0: 네.
1: 예를 들면 그 후버 청소기 수리사의 노래라는 굉장히 경쾌한 그런 노래가 있는데, 글렌 한사드가 이제 만든 노래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버스 안에서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회상하는 장면인데, 이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0: 네.
1: 연기에 익숙치 않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또 감정은 좀
0: 잡아야
1: 쉽지
0: 되고.
1: 않은 감정이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카니 감독이, 그러면 그냥 연기하지 말고 노래로 말한다고 생각하고 노래를 불러봐라. 이래서 이 디렉션에서 즉석으로 나온 게 바로 이 노래이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연기라는 그 외피가 뮤지션에게는 뭔가를 한꺼풀 더 쓴다라고 볼 수도
0: 그렇죠.
1: 있는데,
0: 네.
1: 음악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감정을 이제 드러낼 수 있게 된 거죠.
0: 와. 근데 이게 서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없냐? 또 그렇지 않은 게
1: 네.
0: 이 음악이라는 장르는 뭐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를 만들 때 뮤지션

0: 사람들은 사실 감정도 풍부하고 자신이 겪은 어떤 서사를 밑바탕으로 해서 또 음악을 창작하기도 하니까
1: 네.
0: 거기에 되게 이제 그 듣는 청자 입장으로서는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두 사람에게도 사실은 그런 사랑의 뭐 어떤 아픔? 이런
1: 그쵸.
0: 흔적이 있어서 이런 음악이 나온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0: 네.
1: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전 여자친구와 이제 연애 실패해서 그 감정에 계속 사로잡혀 있어요. 만드는 곡도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 보이고 앳돼 보이지만 싱글 맘이에요. 그리고 남편과 헤어졌고 남편은 이제 체코에 있고 이제 헤어져서 혼자 아일랜드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일종의 가장인 거죠. 그래서 자녀와 이제 홀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냥 둘이 이제 점점점 음악을 알아보고 서로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아름답고 즐겁지만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이 둘을 계속 붙잡아 놓는 현실의 무게도 만만치 않은 과거의 상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0: 이 영화가 좋았던 것은 그 포스터를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데 그 한가운데에 원스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스라는 뜻은 뭐한 번, 언젠가 이런 정도의 의미인데 이 둘의 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이들의 삶을 이야기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좀 해석하셨나요?
1: 저는 결국에는 사랑을 하지만 각자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한 번의 사랑이었지만 그것이 남은 삶에서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적, 언젠가 한번 있었던 만남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는 경우들을 살면서 겪기도 하잖아요.
0: 비포 선라이즈
1: 아,
0: 시리즈 보세요. 바로
1: 맞아요.
0: 떠오르네요.
1: 그렇죠. 그들의 만남, 또이 둘의 만남이 그렇죠. 그래서 영화 안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은 이들이 언젠가 먼 훗날 이뤄지지 않을 그런 꿈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둘다 가난하고 음악을 사랑하지만
0: 맞아.
1: 마음껏 음악만 할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서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런던으로 가서 같이 곡도 쓰고 멋진 밴드도 꾸려서 공연도 매진시키고 앨범도 같이 내자. 그러니까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이제 달콤하게 속삭이는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영화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루어졌잖아요.
0: 맞아요.
1: 둘이 실제 연인이 됐고
0: 아,
1: 함께
0: 그런가요?
1: 밴드를 했고 앨범을 내서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까지도 원스는 참 영화 같죠.
0: 그러네요. 오, 실제 연인이 되었었었군요. 근데 나이 차이가 좀 있지 않아요?
1: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10살 이상 차이가
0: 아,
1: 나고
0: 그래요?
1: 뭐
0: 근데
1: 그
0: 워낙 둘의 화음이, 이 보이스가
1: 사랑에 안 빠질
0: 정말
1: 수가
0: 너무
1: 없습니다.
0: 잘 어울리니까, 나이는 버리세요. 갖다 버려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그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1: 앞서도 잠깐 말해드렸는데 저는 음악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일상에 음악이 굉장히 기분 좋은 균열을 내주는 순간들이었어요. 이 악기 가게 주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를 원래 쳤었는데 가난하고 이제 이주해서 피아노를 둘 공간도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칠수 없었다가 악기 주인이 이제 좀 배려를 해줘서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이제 피아노를 전시된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자를 데리고 가서 둘이서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화음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곡을 이렇게 만들어 보거든요. 근데 악기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눈에 가시예요.
0: 그러니까
1: 여자 한 명도 사실 많이 봐준 건데 남자까지 와서 자기들끼리 노래
0: 공연을
1: 부르고
0: 하는 것도
1: 연습을 하니까 너무
0: 아니고.
1: 싫잖아요. 근데 그때 두 사람이 굉장히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순간 슬쩍 미소를 지어요. 그들에게 뭔가 말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굉장히 깐깐해 보이던 그 주인이 슬쩍 미소가 얼굴에 탁 스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악기에도 가격표를 붙여서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순수하게 음악에
0: 빠진
1: 잠시나마
0: 거죠.
1: 빠져들었고 그것이 본인의 일상을 바꿔 넣은 거죠. 그래서 음악이 일상을 초월하는 아주 잠깐이나마 아름다운 그 순간들을 찰나로 스쳐갈 수 있는데 그걸 잡아냈다라는 점에서도 저는 이 영화가 더 값진 것 같아요.
0: 아, 요거 좀 궁금해지는데 아까 이제 그두 배우죠? 영화로서 연기 생활도 혹시 두 사람이 이어갔나요?
1: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계속 이제 영화의 성공 이후에 스웰 시즌이라는 이제 밴드를 만들어서 함께 이제 공연을 갔고 국내에도 내한 공연을 자주 왔었어요. 한국을 굉장히 좀 사랑했었거든요.

0: 그리고 쿨한 것 같아요. 이별 후에도 둘의 이별 내용이 담긴 앨범을 각자 발표해서 이제 솔로 활동도 하고요. 정말 쿨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존 카네 감독의 친구잖아요. 글렌 한사드가 현장에서도 직접 다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나면 영화니까 장난으로 이번 오스카 주제상은 뭐 누가 받을까? 바로바로 막나 이런 식으로 농담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 걸 보면 정말 대단한 뮤지션이죠.
1: 그러네요. 아니, 근데 이존 카니 감독이 다음 달에 신작으로 음악 영화를 또 선보인다고요?
0: 네, 원스 이후에도 뭐 비긴 어게인 같은 음악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어온 감독인데 이번에 신작은 싱 어게인이에요.
1: Sing Again.
0: 네, 이번
1: 싱 그거 아니잖아요. 애니메이션 그거 아니죠.
0: 네네. 이번 영화도 잠깐의 줄거리만 들으셔도 이 감독의 장기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일랜드 배경이고요. 두 명의 가수가 등장을 해요. 한 명은 그냥 무명 가수예요. 웨딩싱어로 아일랜드에서 활동하고 있고, 한 명은 한때는 보이밴드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는 솔로로 이제 점점점 이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는 팝스타예요.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만나서 음악적인 교류를 하고 또그 과정에서 자작곡이 탄생을 하는데 자작곡을 인상 깊게 들었던 이제 과거의 팝스타가 자신의 곡으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게 생각지도 못하게 빌보드 1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둘이 분란이 일어나겠구나.
1: 그러니까요.
0: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겠구나.
1: 누구 것이냐?
0: 네, 싸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존 카니 감독은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1: 아름답게 끝나나요?
0: 영화를 보셔야 합니다.
1: 그렇죠. 아직 지금 나오지 않은 거죠?
0: 네네.
1: 아,
0: 9월 2일에
1: 9월
0: 개봉할
1: 2일 개봉
0: 예정입니다.
1: 예정인 존 카니 감독의 다음 음악 영화 싱 어게인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좀 기대가 되네요. 또 오랜만에 나오는 그 작품이죠?
0: 네.
1: 네. 자, 그러면 이번 주말에 뭐 볼까 했는데 원스를 다시 보는
0: 네.
1: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전체 평 짧게 부탁드릴게요.
0: 저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순간이 있듯이 인생에 단한번 만들 수 있는 영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스가 바로 그런 종류의 영화이고요. 이 원스 안에서 현실감을 가졌던 두 인물의 이야기, 그리고 영화가 끝난 후에도 계속 이어진 이들의 여정 자체도 한 편의 영화 같거든요. 대체 어쨌길래 이두 사람이, 사람들이 열광하는 영화일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원스라는 영화, 인생에 단한번 만날 수 있는 영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 들으시면서 대체 어땠길래 오스카 주제가상까지 받았을까? 라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좀 얻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까 우리가 음악만 들었지만 실제로 영화 속에서 그 음악을 들을 때의 몰입도는 진짜 상상
0: 다르죠. 네.
1: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참 안타깝게 글렌 한사드가 또 하늘나라에 가게 됐는데, 우리가 또이 영화를 다루니까
0: 네.
1: 명복을 빕니다.
0: 네.
1: 네. 자, 이지의 시네 토크,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신작, 경주 기행, 그리고 도그스타, 또 이번 주 영화는 존 카니 감독의 원스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밀루유 데베, 당신을 사랑해. 영화 원스 속에 대사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영화 원스의 OST 가운데 글렌 한사드와 마르게타 이글로바가 함께 부른 When Your Mind's Made Up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중요한 발표 자리나 누군가와 언쟁이 오갈 때 그 순간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갔다가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할 말이 떠오른 적 있으시죠? 아,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뒤늦게 이불을 차면서 속상해하셨을 텐데요. 내가 너무 소심해서 그런가? 그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현상을 계단상의 기지라고 부른대요. 연회장을 나와서 계단을 내려갈 때서야 비로소 기막힌 재치가 떠오른다는 뜻이죠. 갑작스러운 긴장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생각이 굳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지나간 순간에 연연해하기보다는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한 총은 왜 여러분의 연주로 태평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말에 대한 후회가 있더라도 이미 다 지나간 것이니까요. 오늘 첫 곡 들으시면서 다 잊어버리셨기를 바랍니다. 계단상의 기지라는 말, 여는 말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용어는 생소하지만 어떤 기분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죠. 아까 거래처하고 협상할 때 이렇게 말했으면 더 유리했을 텐데 왜 프로포즈할 때 이 근사한 말이 안 떠올랐을까? 그렇게 돌아서서 후회해본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이것도 어딘가 모르게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요. 18세기 프랑스의 학자 드니 디드로가 연회장에서 재치 있는 말에 제대로 대꾸를 하지 못하고 쫓기듯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뒤늦게 기막힌 생각이 떠오른 자신을 빗대어서 만든 표현이에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했던 모양이죠. 옛 글에도 보면 복거지게라고 해서 앞서 넘어진 수레를 거울 삼아 뒤를 경계하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뭐 어디까지나 앞날을 준비하는 지혜일 뿐 지나간 일에 발목을 잡히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끝난 일에 그때 그랬더라면 하고 자꾸 아쉬움을 보태봐야 에너지만 소모될 뿐이니까요. 이미 지나간 자리는 지나간 대로 가만히 두고요. 오늘 찾아올 새로운

순간들을 반갑게 맞이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법능스님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허공의 새여 전해드릴게요.

검능 스님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허공에 새어 전해드렸어요. 꽃이 지는 건 다시 피겠단 약속일지니 해가 지는 건 다시 뜨겠단 약속일지니 한 발 물러나 먼 산을 보아라 고개 들어 저 하늘을 보아라. 아, 그러니까 꽃이 지고 별이 진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네요. 진다는 건 다시 핀다는 거고 간다는 건 다시 온다는 뜻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정말 먼 산을 보듯이 조바심 내지 말고 모든 순간을 좀 지혜롭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설님께서 비가 이렇게 고마울 때가 가뭄이었는데 비가 내려서 반가웠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전주 지역은 비가 조금 전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이 가뭄에 적당한 양의 좀 비가 내려주기를 좀 바라봅니다.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6642님께서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때로는 머릿속이 아무 생각 나지 않고 백지 상태가 될 때가 덜어 있습니다. 돌아서 생각하면 했어야 할 말과 행동이 생각나면서 그려집니다.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때 왜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반대로요.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런 후회가 될 때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근데 뭐 말하지 못했든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든 그게 마음에 걸린다면 다음에는 반복하지 않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되니까요. 항상 우리는 뭔가를 힘든 일을 부딪히면서 다음에 또 지혜를 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또 하나의 공부하는, 인생 공부하는 순간순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봤어요. 영디바라기님께서 제작진 모두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비타민 같은, 보약 같은 방송 음악이 흐르는 마루입니다. 일하면서 응원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약과 비타민의 비유가 되다니 이렇게 감사할 수가요. 저희는 음악마루는 여러분의 문자가 보약이고 비타민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생각나는 대로 청해 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자, 오늘도 다양한 글, 또 편안한 음악으로 2시간 채워드릴 텐데요. 1부에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함께 할게요. 오늘은 공근식 작가의 에세이, 몫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텐데요. 수박농부에서 우주공학 박사가 되기까지 내 삶의 진짜 정답을 찾아 나선 우직한 도전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2부에는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그곳 풍경을 보다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오늘 여러분 모시고 한번 떠나볼게요. 발자욱 전해드릴 텐데요. 김계희의 생황 임수현 외 여러분의 연주예요.

발자욱 전해드렸어요. 김계희의 생황, 임수현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영디바라기님께서 전주 비가 내리는군요. 그 기분 이해해요. 축하드립니다. 서울도 비가 내리려고 하는지 하늘이 무지 흐려요. 가뭄에 단비 좋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은 지역은 더위까지 쨍쨍하면서 아 그야말로 좀 물 부족 이렇게 심해지면 어떡하지 걱정했었는데 아 이 반가운 비가 내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적당히 너무 또 이렇게 막 쏟아붓듯이 내리는 무서운 비 말고 적당히 며칠에 걸쳐서 좀 촉촉히 적셔주는 좀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로 내려주기를 바라봅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죠. 또 스마트폰으로 덩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 통해서 사연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Have Hope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노랫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넘어져도 괜찮아. 씩씩하고 예쁘게 웃어봐. 우리가 함께라면 행복한 이 순간. 아, 이 노랫말에서 희망을 느끼게 되는데요. 희망을 꿈꾸는 마음을 응원하는 곡입니다. 헤이브, 우리소리 사랑방의 노래와 연주로 Have Hope 듣고 오시죠.

간혹 찾지? 물리학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 익숙함은 안정감을 주지만 때로는 생각을 멈춘 채 그저 안주하게 만들기도 한다. 잘 돌아가는 일상은 웬만한 충격이 없으면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그해 태풍은 내 삶에 가해진 외력이었다. 그 거센 바람은 반만 휩쓸고 지나간 것이 아니었다. 익숙함 속에 머물러 있던 내 삶도 함께 뒤흔들어 놓았다. 그제야 나는 멈춰서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이 길이 내가 원하는 삶인가? 답은 이미 내 안에 있었다. 진심으로 무언가를 원하는 순간 반드시 어딘가에서 문이 열렸다. 그 문은 때로는 우연처럼 찾아온 기회이기도 했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난 사람이기도 했다. 나는 단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갔을 뿐이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으로, 내 꿈이 아니라 남의 꿈을 좇으며 달려온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멈추어 서서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다. 어쩌면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제대로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테니 말이다.

전공 과목은 배우면서 깨치는 재미가 있어서 힘들어도 이어나갈 수 있었지만 컴퓨터를 배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모르는 것이 생기면 물어보면서 익힐 수 있다면 좋으련만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니 그럴 수도 없었다. 밤을 새는 일이 잦아지면서 끼니도 제때 못 챙기게 되자 몸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다. 눈에 실핏줄이 터지기도 하고 치통 때문에 아무것도 넘기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그 이를 악무는 것조차 몸이 감당하지 못했다. 잇몸이 무너지면서 어떤 날은 이빨이 세 개씩 한꺼번에 빠졌다. 지금 틀니를 끼고 있는 것은 그 시절이 남긴 흔적이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될 만큼 절박했다. 물론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남겨지는 사람이 있고 감당해야 할 무게가 있고 쉽게 눈 감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모른 척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어떤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만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그토록 간절히 살아 움직이는지 그것을 외면하면 남은 삶이 어떨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단, 그 선택으로 인해 묵묵히 자리를 지

지켜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지독하리만치 해내야 한다. 이기적인 선택에 어울리는 책임은 죄책감이 아니라 성실함이다.

타니모션의 노래와 연주로 어디로 가나 전해드렸는데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끝없이 고민하는 마음을 담은 곡 함께 듣고 오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공근식 작가의 에세이 몫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저자인 공근식 작가는요, 원래 대전의 농촌마을에서 수박을 키우던 농부였어요. 서른이라는 나이에 우연히 야학 전단을 보게 되는데요. 그 뒤에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공부를 시작한 거죠. 이후 42의 나이에 러시아의 명문 공대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전액 장학생으로 박사학위까지 받고요. 수박 농사꾼에서 우주공학자가 된 아주 놀라운 이력을 가진 분이죠. 남들보다 조금 늦은 출발이었지만 무서운 절박함과 성실함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낸 이 작가의 고백이 참 마음을 묵직하게 두드리죠. 이 길로 계속 가도 될까 고민하면서도 익숙함에 끌려서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곤 하는 우리에게 작가는요,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서 내딛는 진심 어린 걸음, 그리고 그 선택을 증명해내는 우직함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나만의 정직한 몫을 찾아 나아가는 길, 배움과 도전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네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공근식 작가의 몫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해봤어요.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을 비장하고 경쾌하게 그린 곡입니다. 화양연화의 연주로 꿈을 달리다 전해드려요.

0: 화양연화의 연주로 꿈을 달리다 함께 감상하고 왔습니다. 뭔가를, 누군가를, 그리고 꿈을 향해 가는 길이 참 쉬운 일만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고 돌아도 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곡 전해드려요. 원곡은 노사연 씨의 노래인데요. 김준수의 노래로 만나보시죠. 돌고 돌아가는 길 전해드립니다.
1: 어느덧 흘러 흘러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월이 방장커들 흥보 제비가 보은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김준수의 노래였어요. 돌고 돌아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으로는 바로 1부 끝곡은 셀리가든 감상하실 텐데요. 윤소라의 아쟁, 권정구의 기타 연주로 만나시고요.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안진성의 해금 연주로 얼음 연못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김인설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김인설님께서 비가 오니까 좋아서 빗속을 뛰어다니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게 얼마 만에 내리는 비인가요? 그래서 더 반갑죠. 뭐 소나기처럼 잠깐잠깐씩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처럼 이렇게 한 시간 넘게 이어지는 비를 보니까 참 반갑다 싶습니다. 근데 비 내리고 기온도 조금씩 이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차츰차츰 시원해지겠죠? 2219님께서 다소 힘들었던 마음에 다리를 건너서 행복한 오후를 향해 폴짝폴짝 뛰어가야겠어요. 마음이 힘든 날은 그림자마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뽈깡 깨끗발 들어서 내가 제일 세상에서 키가 커 이렇게 기지개를 켜봐요. 모든 님들 행복다리 건너서 고고씽하는 오후 되셔요 라고 하셨는데 아 마음이 유난히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 다리로 건너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음악, 친구, 음식, 여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찾아서 힘든 마음을 짧게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금요일 2부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사랑하는 이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애틋함이 느껴지는 곡인데요. 비익열리 만나보시죠. 놀플라워의 노래와 연주예요.

놀플라워의 노래와 연주로 비잉 열리 전해드렸어요. 어느 날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나 어디 달라진 데 없어? 이 미묘한 질문 하나에 가슴이 철렁하고 식은땀이 나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대답을 자칫 잘못했다가는 아, 요즘 나한테 관심이 전혀 없구나 이런 서운한 소리를 듣기 십상이라 순간 머릿속이 아주 급박해지곤 하는데요. 아, 머리카락을 잘랐나? 앞머리를 내렸나? 아니면 화장법이 바뀐 건가? 아, 이런 수많은 선택지 사이에서 머릿속 계산기가 막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당황해서 눈동자만 굴리기보다는 이렇게 답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가만 보니까 달라졌네. 아, 어제보다 오늘 더 예뻐졌네. 아, 이렇게 대답하면 화낼 사람 있을까요? 물론 뭐 정확한 정답을 딱 맞히는 명확한 눈썰미도 좋겠지만 때로는요. 이렇게 센스 있는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유연하게 바꿔놓기도 하죠. 사실 상대가 원하는 건요. 정답을 맞히는 시험 검사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보여주는 작은 관심, 애정이에요. 듣기 좋은 소리, 그게 듣고 싶은 거죠. 곤란하고 난감한 순간을 기분 좋은 웃음으로 넘기는 센스. 아, 몇 가지 고민해두고 생각해볼 필요도 있겠다 싶은데요. 고은혜의 가야금 연주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듣고 올게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고은혜의 가야금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김인설님께서 가야금으로 들으니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 못하고 바라만 보는 상대에게 고백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그리워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담긴 장범준 씨의 노래를 가야금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너와 나 님께서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어. 아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안부도 전해주시고 나 듣고 있다.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시면 참 더없이 반갑죠. 어서 오세요. 이번에는 싱그러움에 기분이 좋아지는 곡 전해드릴게요. 성연영의 해금병창 마예지의 가야금 연주로 백꽃 칠레 듣고 옵니다.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산과 바다, 명승지와 고즈넉한 길 위의 풍경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년의 세월을 품은 충청남도 공주의 사찰, 마곡사로 떠나볼게요.

충남 공주 태화산 자락에는 아늑하게 자리 잡은 마곡사가 있습니다. 2018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산지 승원 중 한 곳인데요. 신라시대에 자작률사가 창건했다는 설부터 여러 창건설이 전해지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전란과 세월의 풍파를 묵묵히 견뎌내며 지금까지도 고즈넉한 수행의 숨결을 이어오고 있죠. 마곡사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와 울창한 숲길이 반갑게 맞아주는데요. 시원한 물소리를 따라 고요한 마당으로 들어서면 기품을 품은 5층 석탑이 눈에 들어옵니다. 탑 꼭대기에 독특한 금속 장식을 얹은 이 석탑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된 마곡사의 대표 유산이에요. 그 뒤편으로는 대광보전과 대웅보전이 웅장하게 서 있고요. 백범 김구 선생이 젊은 시절 머물며 독립의 의지를 다졌다고 전해지는 호젓한 길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평온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부터 춘마곡 추갑사. 다시 말해 봄에는 마곡사, 가을에는 갑사라는 말이 전해지는데요. 봄날의 화사한 실록과 꽃이 유독 빼어나서 붙은 이름이지만 사실 마곡사는 사계절 언제 찾아가도 참 좋아요.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는 하늘을 가릴 만큼 울창한 나무 그늘이 반겨주는데요. 그 아래로 맑은 계곡물이 사시사철 소리내어 흘러서 그저 그 길을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가슴속까지 시원해지죠. 마곡사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옛날에 신도들이 모여든 모습이 마치 삼밭에 삼대가 빽빽하게 서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마삼자에 골짜기 곡자를 써서 마곡사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 정겨운 옛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되짚어보며 흙향기 감도는 산책로를 느긋하게 거닐어보세요. 마곡사 여행이 주는 아주 색다른 즐거움이 되어줄 겁니다. 맑은 물소리와 녹음 짙은 나무, 그리고 천년의 역사와 시간이 겹겹이 포개져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길.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차분하게 마음을 비우고 쉬어가고 싶을 때.

상흠의 연주였어요. 풍경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태화산의 푸른 숲과 시원한 계곡물, 그리고 천년의 역사가 숨쉬는 공주 마곡사로 한번 가봤어요. 마곡사는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빛나는 사찰인 만큼 경례를 거닐 때는 사찰 예절을 잘 지켜주시는 게 좋겠죠. 성보 박물관을 관람하실 분들은 시즌별로 관람 시간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아요. 월요일과 명절에는 휴가 나니까요. 방문 전에 미리 시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입장료나 주차장 이용 안내도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출발 전에 마곡사 공식 홈페이지나 종무소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곡사 탐방을 마친 후에는요, 인근 공주의 명물, 시원한 공주국밥 한 그릇이나 또 고소한 알밤으로 만든 다과 즐겨보세요. 여행의 풍성함을 더해주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고즈넉한 숲길과 국보 5층 석탑, 그리고 깊은 휴식이 함께하는 곳,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오늘은 충남 공주의 고찰 마곡사로 떠나봤습니다. 아, 공주 국밥 얘기하니까 국밥 한 그릇 먹고 싶은데요. 음악으로 뜨끈한 국밥 전해드려요. 이유나의 노래로 국밥 타령 듣고 옵니다.

이유나의 노래로 국밥 타령 전해드렸습니다. 공주 국밥도 유명하고 충남 공주 하면 또 공주 알밤 유명하잖아요. 군밤도 참 맛있는데 말이에요. 그루잠의 연주로 군밤 블루스 전해드립니다.

구루잼의 연주였어요. 군밤 블루스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금요일 순서 오늘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예결 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뒷산 타령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외출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신발을 벗어놓을 때 발끝으로 전해져오는 그 시원한 감촉을 기억하실 거예요. 온종일 조여있던 답답한 구두나 운동화를 슬쩍 벗어던지고 맨발에 바람을 맞춰주는 그 찰나. 비로소 답답했던 마음까지 풀어지면서 나지막한 숨이 흘러나오곤 하죠. 일하다가 신발만 벗어도 꽉 막혔던 답답함이 한결 가시곤 하잖아요. 하루 종일 내 무거운 몸과 마음을 묵묵히 받쳐주느라 고생하고 있는 발에게 잠시 숨을 쉴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하루를 살아내는 건 단단한 세상의 바닥 위를 제각각의 무게를 견디면서 꾹꾹 눌러 밟아 나간다는 일인지도 모르죠.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고단함을 발밑에 꾹꾹 눌러 담아둔 채 오늘도 참 애쓰고 계실 텐데요. 남은 오후는 걱정 잠시 미뤄두고요. 좀 더 가볍고 경쾌하게 보내셨으면 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국악밴드 악당광칠이 6년 만에 새 정규앨범을 내놓고 오는 9월 2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에서 단독 콘서트 넥스트 저니 착신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2020년 2집 이후 처음 선보이는 3집 앨범의 신곡을 만나는 자리인데요. 황해도 지역의 옛 민요와 구두막을 바탕으로 악당 광칠만의 개성 넘치는 밴드 사운드를 더해 새로운 음악적 여정을 펼쳐 보일 예정입니다. 공연 제목인 착신엔 재미있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통신기기로 신호가 도착한다는 뜻과 함께 신이 깃든다라는 의미도 품고 있는데요.

정형화된 일상 속에서 지치고 흔들리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음악으로 전합니다. 무대도 색다릅니다. 조명과 기계 장치를 무대 뒤에 숨겨두는 대신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 위에 배치해 음악에 반응하도록 구성했는데요. 두 보컬의 목소리와 전통악기의 연주에 따라 빛과 영상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며 음악과 시각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6년 만에 돌아온 악당 광칠의 새로운 여정, 넥스트 저니 착시는 9월 2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국악과 서양 오케스트라가 만나 만들어내는 특별한 무대를 소개해드립니다. KBS 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박상우와 유벨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공연 내일이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림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펼쳐집니다. 국악기와 서양 오케스트라의 만남을 통해 익숙한 우리 음악을 새로운 울림으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검은고 허윤정, 대금의 류근화, 소화쟁 이화연, 검은고의 도경태, 장구 김소라 등 실력 있는 국악 연주자들이 협연자로 함께합니다. 국악과 오케스트라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만나보는 공연 내일은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림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창극에서 출발해 세계 음악극으로 여정을 넓혀가는 축제를 만나보시죠.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 2016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가 9월 3일부터 26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과 달오름극장, 하늘극장에서 펼쳐집니다.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라는 부제처럼 우리 고유의 음악극인 창극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전통과 문화에서 태어난 음악극의 현재와 가능성을 살펴보는 축제인데요. 지난해 일본과 홍콩의 전통음악극을 소개한 데 이어 올해는 태국의 전통 가면극 콘과 중국 상하이의 경극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립극장이 직접 선보이는 작품은요. 국립창극단의 귀토를 시작으로 국립극장 기획공연 옹옹옹, 그리고 국립창극단의 창극콘서트 흥보 박을 타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국내 초청작도 다채롭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도깨비댁 수레노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창극단의 희경루 방해도, 판소리공장 바닥소리의 해녀탐정 홍설록, 혜성컴퍼니의 백만사까지 서로 다른 이야기와 음악으로 관객을 만납니다. 여기에 해외 작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국 문화예술부 왕립무용단과 상하이 경극원이 초청돼 우리 창극과는 또 다른 전통의 음악과 춤, 몸짓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의 음악극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각자의 전통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노래와 춤, 몸짓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비교해보는 재미도 느껴보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 창극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세계의 무대와 만나고 또 다른 전통의 이야기가 우리 곁으로 건너오는 시간. 2016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 우리 창극의 오늘에서 출발해 더 넓은 음악극의 세계로 떠나는 특별한 여정을 9월 3일부터 26일까지 국립극장에서 함께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1: 김봉영입니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팔에서 대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비 한 방울 안 왔지만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서 대규모 인명피해와 한국인을 포함해서 무려 1400여 명의 실종자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0: 대홍수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9분이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하죠.
1: 네.
0: 제발 무사하기를 바라고요. 아, 기후위기, 지구온난화가 진짜 무섭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대규모 빙하와 암석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지진 같은 충격이 발생을 했고요. 이후 빙하 붕괴와 토성류가 하류 지역으로 휩쓸려 내려가던데 그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0: 네.
1: 이번 대홍수가 이렇게 발생했다라는 분석 나와 있네요.
0: 기상청 일기예보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주말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처럼 집중호우가 올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 아, 집중호우 진짜 무섭습니다. 18호 태풍 사우델이 물러가니까 비가 오는 모양입니다. 혹시 모를 비 피해 미리 대비를 해두셔야겠어요.
0: 네. 자, 오늘 8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심란한 뉴스들이 많은데요. 마음의 평화, 오후의 쉼터.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와 함께하시죠.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첫 곡은 정재일의 어 플레어 컴포트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아타락시아님께서도 정재일의 어 플레어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고 해주셨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팔 대홍수 충격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요.
0: 그렇습니다.
1: 기후 변화가 이렇게 무서운 재앙으로 나타나다 보니, 예. 그 영상을 보고 진짜 저도 이게 제발 영화이길,
0: AI이길,
1: 예, 바랬었는데,
0: 네.
1: 이 현실이라는 게 정말 너무 힘드네요, 진짜.
0: 그러게요. 지금 연락이 두절된 분들도 계시고요. 현지에서 고립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네팔 현지인, 외국인들 참 모두 무사하게 구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1: 네. 네. 자, 그리고 주말에 또 남부지방에 장마급으로 집중호우가 예보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일요일에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 이 비도 조심하셔야겠고요.
0: 네. 네. 제가 나라라의 코멘 2010년에 제작을 할 때,
1: 네.
0: 공연을 만들 때 지구 온난화에 대한 주제로 할 때 이 한 16년, 17년 지난 후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올까?
1: 네, 이렇게 빨리. 그죠?
0: 예. 네, 했었는데 너무 심각하게 오고 있는 체감이 되는 수준이라서.
1: 그렇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도 이렇게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리고 실감하는 기후 변화는 무엇인지, 지구 온난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진짜 한번 뭐 이럴 때 저희가 막 웃고 그러기도 힘들고 저희가
0: 맞아요.
1: 저희 자체도 그렇습니다. 네. 진짜 뭐 지구 온난화를 느끼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오징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0: 맞아요.
1: 오징어만 해도 잡히지 않잖아요. 지금
0: 네, 기후 변화로 하여금 네. 우리의 먹거리 밥상도 아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 지금도 날이 뜨겁다는 것만으로도
0: 네.
1: 느껴지는 것 같고
0: 그리고 비가 갑자기 한 곳에 거제처럼 한 곳에 집중호우로 쏟아붓는 경우들도 이상 기후 중에 하나고요.
1: 자, 한번 우리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실감하는 지구의 변화, 기후 변화에 대해서 문자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우물정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면 기후변화 어떻게 느끼시는지와 더불어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 혹은 나는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1: 네.
0: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받아봐도 좋겠네요.
1: 사실 뭐 재활용 쓰레기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0: 네.
1: 전 세계 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네. 하는 국민이 없대요.
0: 맞아요. 네. 해외 나가보면 현타가 온다 그러잖아요.
1: 네네네네.
0: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할 정도로 해외에서는 잘 안 한다고 하던데.
1: 네네네.
0: 그러기도 하고 이제 에너지를 좀 절약하는 것 또 그 중에 하나일 테고
1: 네.
0: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구 온난화 실감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자,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0: 일단은 해바라기님께서 부산은 비가 무섭게 퍼붓다가 멈췄다가 또 퍼붓다가 이렇게 단디 대비들 하이소 하시면서
1: 네.
0: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부디 재난구조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39도까지 오른 날씨, 63년 인생에 처음인 것 같아요.
1: 네.
0: 오징어도 금징어가 되고 채소들도 녹아내리고요. 너무 뜨거워서 음식 쓰레기 안 남기고 장바구니 사용으로 비닐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가지고 다닙니다. 사소하지만 모두가 모이면 큰 일이 일어나겠죠 하셨고요.
1: 맞아요. 잘하고 계시네요, 해바라기님.
0: 훌륭하십니다. 이런 국민이 없대요.
1: 완벽하시네요.
0: 들어보니까. 예. 나름 뭐 열심히 한다는 유럽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 네.
0: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지금 오신 그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1: 그분들
0: 그분들이
1: 얘기
0: 직접, 예,
1: 들어보면
0: 직접 말씀을
1: 맞아요.
0: 하시더라고요. 예.
1: 게다가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이번 여름 폭염이 장난 아니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에어컨이 원래 필요 없었는데 에어컨이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었고,
0: 사망자도 속출했었고.
1: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온 지구, 전
0: 네.
1: 세계의 문제입니다.
0: 네.
1: 또 보겠습니다. 서울 비 오기 시작했어요.
0: 그래요?
1: 5216님. 비 옵니까,
0: 지금 비
1: 서울?
0: 와요?
1: 오.
0: 어이구야, 그렇구나.
1: 그리고 4913님.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모기가 안 보이고. 맞아요. 가을 겨울에 따뜻하니까 모기가 보이고 묘하네요. 이제 곧 가을 모기가 오겠지요 하셨어요.
0: 제일 강력할 때죠, 가을 모기가.
1: 그러니까요.
0: 끝물이라.
1: 올 여름에 막 모기 때문에 시달리는 적은 별로 없었는데 아직도 모기장을 칠 수가 없는 이유가 가을.
0: 그러니까.
1: 가을 모기가 진짜 무서울 것 같아서
0: 네.
1: 아직 거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0: 4702님께서 여름에 점심시간에 사무실 근처에서 커피 한잔 사들고 들어올 때면 쓰레기통이든 화단 근처든 일회용 컵이 가득한 거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일회용을 안쓸 수도 없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긴 합니다 하시면서.
1: 맞아요.
0: 아,
1: 우리도 지금 커피 배달해가지고 지금 플라스틱.
0: 이거 누가 산다고 했죠?
1: 죄송합니다.
0: 아, 지금 웃을 때 아닙니다, 지금. 세상 심각하니까요.
1: 제일 웃고 계시네요, 지금. 논리
0: 아니,
1: 생각에.
0: 저도 순간 와, 봉영이 멋있다.
1: 커피 사서.
0: 커피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먼저 탁 사고 그랬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게 지금 쌓이고 쌓여서.
1: 그러니까요. 이걸 좀 어떻게 재활용하는 방법, 혹은 안쓸수 있는 방법.
0: 늘 생각해봐야죠.
1: 플라스틱 말고 뭔가 대체품이 나왔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도
0: 야,
1: 들고요.
0: 근데 그거 보고 되게 아, 그렇구나 좀 기분 좋으면서도 놀랬던 게 저게 광고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1: 네.
0: 우리나라 이제 탄산음료 만드는 회사 L 회사에서
1: 네.
0: 요 용기 가지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국내 최초 재활용기로 만든 탄산음료. 그걸로 그냥 그 자체로 광고를 하는데 아, 저게 광고가 될수 있구나. 그렇구나. 근데 저게 대기업 중에서 유일하고 처음이구나.
1: 네.
0: 그게 좀 놀라웠었어요.
1: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0: 에.
1: 이 단가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0: 그래서 이 흐름이 좀더 확산되면 좋겠다.
1: 네.
0: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그러게요. 2390님, 정말 작은 일례로 주변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일회용 티슈, 걸레 등등 무심코 퍽퍽 쓰고 일회용품만 봐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거꾸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유유하셨는데.
0: 그러게요, 진짜. 최대한 저도 좀 자제를 하는 편이긴 한데,
1: 일회용 티슈.
0: 물티슈 좀잘안 쓰려고.
1: 죄송합니다.
0: 왜요?
1: 저는 또잘 썼네요. 오늘도 아까 우리 같이 식사하고
0: 네.
1: 거기 일회용 티슈로 닦았거든요, 테이블을.
0: 다음부터는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1: 네.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같이 닦았잖아요.
0: 웃지 않습니다.
1: 아, 죄송합니다.
0: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1: 우리가 반성을 할땐또 반성을 해야 돼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9277님, 동해안에서 잡히던 오징어가 서해안으로 이사 간 것도 그렇고요. 수온이 올라가지고 어종이 다 바뀌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빙하까지 녹고 있다니 이거 정말 엄청납니다 하시면서 지금
1: 우리나라에서 참치가 잡힌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0: 그러게요.
1: 먼 바다도 아니고
0: 오징어는
1: 막.
0: 없고.
1: 네.
0: 참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1: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 굳게 믿었던 생태계라는 어떤 틀이
0: 네.
1: 급변하고 있다라는 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0: 그럼요.

0: 급변하는 것들은 반드시 어떤 문제들을 아, 안고 오기 때문에 그렇네요. 떡 선물을 9277님께 드립니다.
1: 네. 어, 그리고 5293님 꼭 필요한 의견 수렴인 것 같아요. 역시 국악방송입니다 하시면서 우리 집은 3대가 살고 있는데 모두 쓰레기 줄이기, 음식물 남기지 말기 등 실천하려고 모두가 노력 중입니다 하시면서
0: 아, 계속 반성하게 되네요. 야. 어제 이제 권송일 씨 와서 같이 방송할 때
1: 네네네
0: 한 숟갈 남기는 우리 저희 와이프의 습관이 있거든요.
1: 아우
0: 그거 빨리 바꾸라고 얘기해야겠네요.
1: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0: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1: 의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0: 네?
1: 의식이 있는 줄 알았다.
0: 아 진짜 딱 한 숟갈 남기는데 아, 그것도 다 먹으라고
1: 그걸 만들기 위해서 농부님이랄지 얼마나 네.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어제 상화 씨 없다고 상화 씨 뒷담화도 몇 개 했었는데
1: 저요?
0: 네 뭐였었죠? 누가?
1: 그러니까 송이 씨랑 봉영 씨가 방송에서
0: 어제 나쁜 습관이 주제였었거든요.
1: 아 방송에서 말씀하셨다고요?
0: 네
1: 일부러 또 지연했구나.
0: 아니 그 운동화도 슬리퍼처럼 꾸겨 신는다. 요거 아, 또 그 기억이 정도. 나고. 그거 그런 나쁜 습관도 아, 가볍잖아요.
1: 그건 전 나쁘다 생각.
0: 송이 씨는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냐고. 오 한 사람 빠졌다고 막 그러더니 우린 방송에서 더 해.
1: 그 제품은
0: 네.
1: 구겨 신으라고 아예 나온 제품이에요. 예. 네.
0: 알겠습니다.
1: 그 트렌드를 좀 모르시는구나. 네.
0: 아 트렌드입니까?
1: 아 그럼요.
0: 트렌드라는 건 이제 그 어떤 대중들이 그러니까, 함께 공감하는 문화를 트렌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1: 그것도 트렌드고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건 그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0: 언제부터 그게 트렌드였어요?
1: 요게 그래도 한 10년 넘었죠.
0: 제가 그 전부터 봤었는데 사실 온갖 신발. 네, 아 이건 오늘 중요한 게 아니니까.
1: 온갖은 아니니까.
0: 아, 네.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네. 또 보겠습니다. 2390님 요거 받고 2059님 네팔 뉴스 보고 소름 끼치더라고요. 에어컨 키지 말라고 하는데 안 킬 수도 없고 시원한 3미터로 이사 가야 하나 싶습니다. 전 장바구니 가방마다 넣어 다닙니다. 좀 귀찮긴 해도 나도 동참한다는 뿌듯함이 있어요.
1: 장바구니 진짜 맞아요. 필요하죠. 네.
0: 요즘에는 그래도 검정 봉다리
1: 네.
0: 비닐이 많이 없어졌어요.
1: 맞아요.
0: 이제 마트에서도 종량제 봉투로 네. 판매를 하죠. 네.
1: 그리고 박스도 배치가 돼 있었는데
0: 네.
1: 스카치 테이프를 안 쓰게 하려고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맞아요. 박스 자체를.
0: 네. 에어컨 진짜 안 킬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킬 수밖에 없다면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틀어야겠죠.
1: 6855님께서 바투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저도 바다에 생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바닷물에 쓰레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0: 바다 쓰레기는 이건 전 세계의 지금 문제입니다.
1: 이거 참 이거 어떻게 단속도 안 되고 이거.
0: 쓰레기 섬이 따로 있을 정도잖아요.
1: 네, 네. 그러니까
0: 바다 쓰레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해수욕장 놀러 가고 이럴 때 자기 쓰레기는 딱 챙겨서 네. 오는 거 이건 기본이죠.
1: 그래요.
0: 자,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있는
1: 네.
0: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는 무엇이 있는지 계속 문자 보내주시고요. 정세현, 법능스님의 노래로 지구를 내 손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0: 정세현 법능스님의 노래였습니다. 지구를 내 손으로 듣고 왔습니다.
1: 지구가 아프다고들 얘기하지만 지구가 아픈 게 아니죠. 인류가 아파가고 있습니다. 어제 성호 씨 귀 가렵지 않았나요? 2390님 질문이 있습니다.
0: 그렇게 가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 그 정도로 세게 하지 않았어요.
0: 이거는 네. 저는 흉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예. 뭐 또 뭐 신발 이렇게 뒤에 접는다. 그 외에 또 뭐 있었어요?
1: 아, 하나 더 기억났어요.
0: 아, 뭐요?
1: 밥 빨리 먹는 거.
0: 아이고. 뭐야 왜 이렇게 애교?
1: 연애할 때 밥을 빨리 먹었다 먹고 그런 문자가 들어와서
0: 수위였어요?
1: 이건 상화 씨인데 저도 모르게 이제 얘기하고
0: 그 정도.
1: 그 정도 수위. 그거 다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0: 뭐 제가 제 입으로 다 얘기했는데요. 뭐.
1: 그러니까
0: 뭐 팩트인데요, 뭐.
1: 또 보겠습니다. 8288님 여름 더위가 너무 길게 이어질 때 지구가 위험하구나 하고 느껴요. 저는 환경을 위해서 카페 갈 때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요. 커피 직접 내려서 출근합니다.
0: 아유, 훌륭하십니다.
1: 훌륭하십니다. 예. 네. 텀블러가 그래도 큰 도움이 돼요.
0: 네. 예. 7564님도 저도 음식물 쓰레기 안 나오게 껍질째 과일을 먹습니다 하시면서.
1: 그게 건강에도 좋죠. 네. 예, 농약 제거만 잘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껍질째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3249님 네. 배달시켰더니 일회용기가 무려 16개나 나와서 체할 뻔했어요. 진짜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거 무서워서 배달 못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일회용기가 너무 많이 와요.
0: 맞아요.
1: 먹고 나면 치울 때 그때 현타 옵니다. 어떡하지 이런 느낌.
0: 그래서 저도 시켜 먹을 때는 배달용기까지 그냥 다 설거지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주말에 재활용품으로 다 예, 폐기를 하는데 심각하긴 합니다 진짜.
1: 네. 또 보겠습니다. 795 하나님 환경 위한다고 샴푸 안 쓰기 그런 것도 했는데 샴푸 안 쓰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냥 조금씩 쓰는 걸로 하셨는데
0: 네.
1: 그 천연 재료 가지고 만든 샴푸 같은 거 네, 좀 네. 도움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네 맞아요.
1: 근데 좀 비싸기는 해요. 근데 저희 집은 그런 걸 쓰고 있거든요.
0: 아 네네.
1: 근데 머리 헤어에도 훨씬 좋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0: 4512님께서 갑자기 막 비 오고 금방 또 그치고 우리 동네는 더운데 한 정거장 차이인데도 비가 오고 그러는 것도 기후변화 때문일까요? 아무튼 지구온난화가 무섭긴 합니다 하시면서 진짜 국지성으로 막 와버리니까 네. 좀 겁이 나죠.
1: 어제는 훈동어메님께서 포항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이 사진을 진짜 비가 엄청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더라고요.
0: 무섭네.
1: 그러다가 또 딱 지나가고 나면은
0: 안 오고
1: 네. 무슨 일이 있었냐는데 5349님 절에서 공부했더니 남아있는 습관이 회사 식당에서 점심 적당히 배식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과식 없이 하게 됩니다. 음식 남기면 다 쓰레기니까 먹을 만큼만 만들고 남기지 않으면 좋겠어요. 맞는 말씀이세요.
0: 그쵸, 그쵸.
1: 저도 그 한 가지 수정을 하자면 와이프가 한 숟갈 남긴다 그랬잖아요.
0: 네.
1: 그건 항상 제가 다 먹습니다.
0: 그래요? 네네네네. 그러면 됐죠. 뭐. 네네네. 남기지만 않으면 되니까.
1: 제 배가 찢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먹게 되더라고요. 아까워서.
0: 네.
1: 2242님 저 헤이예요.
0: 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상하긴 하죠. 슬기로운 에어컨 생활을 2006년 40세부터 했고요. 가을이 짧아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별 보기가 힘들고요. 더 할까 하다가 여기까지 할게요. 헤이. 지금.

0: 이곳 청주 브락 현재 시각 비가 와서 좋아요. 탄력받은 우리 가라 어랑어랑 태평가 최재구님 사이다 이런 곡들 신청한다고 남기면서 또 마지막으로 헤이 해주셨습니다. 헤이.
1: 감사합니다.
0: 네.
1: 6186님께서 성화 씨 어제 잘 다녀오셨어요? 송이님이 더 잘하시던데 나중에 개편 때새 MC로 임명해야겠어요 하시면서.
0: 네.
1: 오.
0: 이런 거에 현타 안 옵니다, 상화 씨.
1: 아 그리고 아 저는
0: 요 정도 가지고 안 와요.
1: 에.
0: 현타 주실 거면 좀더 세게 보내셔야 돼요.
1: 그렇죠.
0: 네.
1: 진짜로 임명을 해버리든지.
0: 요 정도 웃어 넘긴다니까요, 상아 씨.
1: 아,
0: 송윤 씨가 더 잘한대요. 그러면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넘겨버리죠.
1: 아, 그렇습니다.
0: 에, 에.
1: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못할 수도 있는
0: 아
1: 거고
0: 그러죠,
1: 하니까.
0: 그러죠. 7564님 전기 요금 아끼려고 밤에 화장실 벽을 더듬어가요. 불도
1: 아.
0: 안 킨다는 얘기세요?
1: 오.
0: 그 마음은 너무 감동적입니다.
1: 그래요.
0: 하지만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불 정도는 키셔도 될것 같습니다.
1: 7564님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0: 그럼요.
1: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 LED 조명이면요, 그거 잠깐 킨다고
1: 그래요.
0: 얼마 안 먹습니다.
1: 네.
0: 그 넘어지면 큰일, 병원비 장난 아닙니다.
1: 그럼요. 7564님 더 소중하니까 꼭불 키세요. 송희 씨는 여러 멘트 못 하잖아요. 그죠?
0: 음악을 의식한다잉.
1: 음악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영의 노래로 자즈나리 듣고 올게요.

0: 최윤영의 노래로 잦은 아리 듣고 왔고요. 네. 빵빵원쌤님께서 저도 한 달에 두 번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하셨어요.
1: 훌륭하십니다.
0: 자전거가 에너지 절약에 큰 도움이 되죠.
1: 네, 그렇습니다.
0: 두 분은 진짜 천생 연분 진행자입니다. 2775님께서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이 방송 진행해 주세요 하시면서
1: 에이 안 돼요.
0: 갑자기 또 감동적인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1: 그건 좀 어렵습니다. 왜요? 권송이 씨가 계셔가지고.
0: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1: 네네네. 네. 공연 선물 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국립국악원 네. 창작악단 가야금 지도단원이자 연주자인 서은영 씨의 중청 공연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8월 29일 내일이죠. 토요일 오후 4시에 한국문화예집에서 열리는데요. 이 공연 우물점 030이 유료문자나 바투의 상사디아 인스타그램 댓글이나 DM으로 신청해 주시면 선정되신 분들께는 개별 문자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잠시 후 불금행 국악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에서는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 시립창극단에서 활동 중이신 이서희 소리꾼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판소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소리꾼이고요. 자, 이서희 소리꾼과 함께하는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보이는 라디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3: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2: 인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3: 커피 사고 싶다.
2: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2: 노래하고 싶다.
3: 이것저것
2: 이놈 저놈
3: 묻지마
2: 따지지마
3: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2: 바투의 상사디야. 황자 분부 듣고 춘향이 보러 왔구나. 춘향아.
4: 예 황자야. 춘향아씨가 네 친구니? 춘향아씨는 왜 찾아? 그리고 방자 너 어제 너 나보러 왔다더라?
2: 왜 춘향이가 또 얘기해버렸냐?
4: 참
2: 아이, 어제는 너하고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핫 페스티벌 가자고 왔고 오늘은 그 시기 저 고흥군 전통시장에서 전통문화 행사를 같이 한다고 해갖고 그래서 왔지.
4: 야 응? 고흥군이면 그 별별 야시장 말하는 거야?
2: 그러지.
4: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고흥 전통시장에서 국가유산 야행과 드론쇼까지 다 볼 수 있는 그곳?
2: 역시 우리 향단이가 저작거리 소식은 빨라잉. 얼마나 좋아! 전통시장에서 전통문화 행사 만나기. 나는 요런 콜라보, 협업이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본다 이거라고.
4: 그렇긴 하지. 드론쇼와 국가유산 야행까지 한다니까. 얼마나 신날까?
2: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과 내일 고흥 전통시장에서 열리는 별별 야시장 어찌 뭐 같이 갈 거야 말 거야 빨리 결정을 해야지. 그럼 간다 그러면 내가 시원한 수제 맥주도 사주고 내가 그럴 텐데 어찌 갈란가 모르는가 모르겠네.
4: 수제 맥주 사준다고?
2: 그러지.
4: 지금 가자. 빨리 가자.

0: 억수의 품바 듣고 왔고요. 해바라기님께서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도 9월 5일부터 맥주 축제 한다입니까? 놀러 더 있어 하고 남겨주셨어요.
1: 축제의 계절이죠. 9월, 10월 많은 지역에 축제들이 있으니까 많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과 내일 고흥에서는 고흥 전통시장에서 열리는 별별 야시장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전통시장 먹거리와 쇼핑을 비롯해서 고흥 수제 맥주, 문화 공연, 그리고 국가유산 야행, 드론쇼 등을 연계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고흥읍, 흥양현읍성 일원 존심당 역사문화공원에서는 국가유산 야행도 함께 진행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축제 정보들 짤막하게 챙겨드렸고요.
1: 네.
0: 똑딱이 퀴즈 함께 가시죠.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퀴즈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0: 시작할게요. 히말라야에서 발생한 엄청난 대홍수 때문에 전 세계가 충격 속에서 실종자와 고립자들의 빠른 구조와 수색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히말라야 산맥의 고지대는 1년 내내 녹지 않는 만년설과 빙하로 유명하지만 계속되는 기후변화로 만년설과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히말라야라는 이름도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히말라야의 뜻은 무엇일까요?
1: 1번 세계의 지붕, 2번 눈의 거처, 3번 눈의 여왕. 아, 이게 산스크리트어 역속군요. 자, 히말라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세계의 지붕이냐, 눈의 거처냐, 눈의 여왕이냐.
0: 네.
1: 중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1년 내내 여기가 워낙 히말라야 산맥이 고지대다 보니까
1: 네.
0: 1년 내내 안 녹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죠.
1: 네.
0: 그걸 이제 만년설, 그 빙하로 유명했는데 지금 그게 녹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녹아서 호수에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고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속에 답이 있지만
1: 네.
0: 뭐 집 주소? 뭐라고 해야 되지? 나 요즘에 여기 살아.
1: 그쵸.
0: 그거잖아요.
1: 그거죠, 사실.
0: 네, 네.
1: 예. 내가 지금 머무는 네, 네. 그런 곳이라는 거죠.
0: 네.
1: 아
0: 맞다, 나 오늘 커피 샀잖아.
1: 당당하게 하세요, 편하게.
0: 보금자리.
1: 그렇죠.
0: 좋다. 보금자리.
1: 세계의 지붕이냐?
0: 네.
1: 눈의 거처냐?
0: 네.
1: 눈의 여왕이냐? 중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0: 보금자리 드렸습니다.
1: 보금자리. 네. 네. 히말라야는 무슨 뜻이냐?
0: 네.
1: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7509님께서도 하루빨리 구조되기를 바랍니다 하셨는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금 실종자들도 너무 많고요. 고립되신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1: 근데 지금 이걸로 지금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0: 그러니까 그게 네. 문제인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이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헷갈리실 것 같더라고 지금.
0: 근데 보금자리, 보금자리, 보금자리.
1: 그러니까.
0: 예. 네.
1: 자.
0: 빙하의 보금자리.
1: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0: 네.
1: 네. 정답은 눈의 거처였습니다. 거처.
0: 네, 거처. 보금자리라는 뜻이에요.
1: 산스크리트어의 예. 히마가 눈. 눈이고요. 알라야가 거처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히말라야가 눈의 거처, 보금자리라는 뜻을 가진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0: 그만큼 안 녹을 줄 알았습니다.
1: 네.
0: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녹을 생각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해버렸고요.
1: 네.
0: 실종자들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8878님도 남겨주셨고요. 두 분의 궁합 짝짝 진행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3733님께서 남겨주셨어요.
1: 네.
0: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떡 선물은 7564님께 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0: 7287님도 자연재해가 제일 무서워요 하셨고요.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59님.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에 소리를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 네.
0: 자, 이제 두 번째 퀴즈로 갈게요.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르륵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늦여름 기세에 다시 켜진 에어컨 때문에 냉방병이나 감기 걸린 분들도 많던데요. 특히 냉방병 같은 경우는 단순히 찬 기운 때문이 아니라 실외 온도차, 또 습기 때문에 몸속 에너지 대사와 흐름이 정체돼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한의학에서 곽향이란 걸 권한다고 합니다. 곽향은 성질이 따뜻하고

0: 정체된 몸속 습기를 다스리고 소화를 돕는 약재이자 식재료인데요. 추어탕, 생선요리, 또 전을 부칠 때도 쓰는 이 곽향의 일반적인 이름은 무엇일까요?
1: 1번 참깨, 2번 도토리, 3번 방아잎. 자, 곽향이라는 것의 일반적인 이름.
0: 네.
1: 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향.
1: 네.
0: 곽향의 일반적인 이름은 무엇인지. 곽향이란 말은 좀 낯설긴 하죠.
1: 그렇습니다.
0: 한약재의 이름이지만 네. 좀 낯설고요. 요것이 무엇인지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1: 민요로 가도 되나요?
0: 그거밖에 없죠.
1: 그렇죠.
0: 어유와
1: 아, 예, 네, 그것도 있고.
0: 아, 또 다른 거 있습니다.
1: 저는 이제 경기 쪽.
0: 어.
1: 자진 돌려라.
0: 아. 전 심청가에서 어유와. 어유와.
1: 그거.
0: 요거.
1: 자진 돌려라.
0: 어유, 그래도 다행이네. 겹치지 않아가지고 서로 힌트에 대한 부담을 줄였네요.
1: 그렇습니다.
0: 네. 자, 이것은 무엇인지.
1: 참깨, 도토리, 방아잎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이게 향이 상당히 강하대요.
1: 네.
0: 처음 이렇게 딱 드시면 약간 깻잎 같은 느낌.
1: 네.
0: 민트, 아니스 같은 그런 독특한 향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1: 특히
0: 경상도 지역의 음식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고요.
1: 네.
0: 말씀드렸다시피 추어탕, 매운탕, 장어국 이런 데다 넣어가지고 생선 비린내를 또 잡는 데도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자, 정답들이 들어오고 있나요?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0: 물론 저희가 그 아 고품격 힌트라고 하셨는데 힌트를 드렸던 그 미녀의 흥흥화 얘는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1: 다르죠. 다르죠.
0: 예. 네. 네. 저희가 노래 부를 때 이것은 이제 행동에 대한 묘사죠.
1: 그렇죠.
0: 그런 네, 행동에 대한 이름이고요.
1: 제 대한 힌트를 드리려고.
0: 예. 네. 아, 힌트 정말 대박입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1: 어,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정답을
1: 발표해야죠.
0: 해 볼까 봐요.
1: 네.
0: 노래로 할까요?
1: 자, 시작. 아, 그아
0: 방아 이거.
1: 자진.
0: 으유와 방아요.
1: 자진.
0: 정답은 3번
1: 방아잎. 방아잎이 정답이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59님께서 방아잎, 방아잎 어떤 게 맞나요? 하셨는데 방아잎이 쓰는 말로는 맞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방아잎 그 넣고 청양고추 송송 썰어넣고 부침하면은 너무 맛있어요 하셨는데
1: 네.
0: 역시 뭘 아시네요. 어, 곽향이라고 부르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7509님도 계시고요.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을 어유 진짜 많이 맞춰주셨는데 이분들 중에 떡 선물은
1: 떡 선물 3569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3569님께서 힌트가 너무 웃겨요 하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방아전 해먹어도 맛나지요 하신 7509님 감사합니다.
1: 자, 1부 끝곡 장덕화 등 여러 명인의 연주로 산주합주 자진몰이 부분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별별 음악 들으면서 휘뚜루마뚜루 여행하고 영끌에서 듣다 보니 화수목 어느새 불금이네. 후리소리 진행도 잘하는 두 남자의 라디오쇼 후리만 들을

0: 행사가 많이 열리는 거였구나.
1: 그래. 한반도가 일제강점을 벗어나 해방 직후 이념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던 1947년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꾼 것은 군사력, 경제력 너머에 있는 문화강국이 소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2026년의 대한민국을 보시면 과연 뭐라고 하실까?
0: 그러게, K-POP부터 드라마, 영화, 화장품, 음식과 한복, 우리 궁과 국립중앙박물관까지 K-컬처를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명실상부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걸 보신다면 흐뭇해하시지 않을까?
1: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서 우리나라,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문화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
0: 그게 또 우리 세대의 숙제겠지. K컬처의 뿌리인 우리 전통과 전통 문화는 물론이고, 지금의 K컬처 부흥에 안주하지 말고 22세기를 위한 문화 강국의 씨앗을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2: 그해 겨울 백범은 서울 시내 각 처를 돌아보며 빈궁한 동포들에게 큰 돈을 희사하였는데, 그 돈은 어머님 광낙원 여사와 부인 최준예의 천장식과 아들 김신의 결혼식 때 들어온 부조금으로, 그 돈을 헐벗고 굶주린 전재민과 빈민들의 나누어 전달한 바 그중 금호동과 염리동에 전달된 돈으로 학교가 세워진 적. 금호동

0: 누구나
1: 그렇지
0: 갓난 한 집 태어나서 상놈이라 활시받고 그렇게도 하고 싶던 공부 못한 것이 아니라

오늘 눈을 뜨고 귀 먹은 자 말귀 트이고 말 못하던 사람들도 말문이 확

0: 상관없고 나이 좀 많아도 무방어 머리 좀 나빠도 괜찮으니 주저 말고 지체 말고 도망 말고 어서들 모여보세. 뒤늦게 학교에 다니게 된 아해들이 열심히들 공부하니 백범은 운동회에 참석하여 손수 상품을 수여하시고 아이들과 하루를 즐겁게 보내기도 하셨더라.
1: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리아 8월 28일 금요일 2부 출발합니다. 2부 첫 곡은 창작판소리 백범 김구 갈라진 나라 해방시대 중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다 대목을 임진택 소리 이규호 북장단으로 듣고 왔습니다.
2: 네, 내일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의 탄신일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이 K컬처 현상을 김구 선생이 보신다면은 선생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또 다음 세대를 위한

0: 준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1: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적인 경제력을 갖추고 민주주의와 첨단 기술, 네. 대중문화에서도 주목받는 나라가 됐지만
0: 네.
1: 나라 안팎으로 여전히 갈등과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을 보시면 저는 오히려 좀 마음 아파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0: 뭐 경제 규모와 또 문화 상품의 수출액은 높아졌지만
1: 네.
0: 우리 일상의 배려와 절제, 말과 행동, 도덕과 책임, 법과 원칙 등 사회적 네. 품격은 또 그만큼 우리가 성장했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1: 저도 그게 김구 선생의 문화 강국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발 전쟁하지 말고 군사력 가지고 누가 누구를 이렇게 짓누르거나 하지 말고 누가 더 가졌다고 막 으스대지 말고 서로가 좀 평화롭게 행복하게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걸 문화 강국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2026년은 유네스코와 함께 기념하는 김구 탄생 150주년이자 유네스코 기념해이기도 하거든요. 100번 김구 선생이 꿈꾼 나라가 완성이 되었는지 아직 진행 중인지 우리도 또 무얼 할 수 있는지 함께 머리를 맞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 2부를 위해서 또 감사하게도 광주에서 또 올라와 주셨네요. 네,
1: 제 딸이에요.
0: 엄마가 누군데?
1: 아니 제 작품에서.
0: 아 깜짝.
1: 같이.
0: 어 깜짝.
1: 아버지와 딸로. 예.
0: 나는 또
1: 같이 공연을 했었어요.
0: 무슨 어? 뭐 뭘 잘못했나?
1: 몰려.
0: 아니, 깜짝 놀랐어요.
1: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0: 아, 그걸 모르시죠.
1: 근데 진짜 너무너무 같이 작업할 때도 성실하게 소리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한 그런 멋진 소리꾼인데 오늘 드디어 바투의 상사기야 네. 2부 코너에 함께 하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함께 이서희 씨를 만나러 가시죠.
0: 불금 행구가
1: 라디오 버스킹 버스퀴
2: 왔어요. 광주 시립 창극단의 스타 소리꾼 개성과 실력을 겸비한 이서희 소리꾼이 오늘 광주에서 KTX를 타고 왔습니다.
3: 그렇습니다. 작년에 창극단 35주년 기념 공연에서 주역을 꿰찬 이서희 소리꾼인데요. 말맛도 살리고 소리맛도 살리고 살리고 살리는 소리꾼 이서희 씨의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여러분의 시원한 응원과 추임새 우물전 0302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그렇습니다. 날아든다 떠든다 오호로 날아든다 라디오 버스킹 버스킨으로 날아든다

0: 부각방송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 이서희 씨 준비되셨나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1: 가볼까요?
2: 네, 좋습니다.
1: 날아보겠습니다. 이서희 씨 반갑습니다.
2: 아, 네. 안녕하세요. 바투의 상사 디아에서는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네. 8월의 마지막 금요일 라디오 버스킹과 버스킨 정말 떨리는데요. 네.
1: 떨려요. 아, 네. 서희 씨 아까부터 계속 떨린대요.
2: 아니 근데 제가 매일 정말 막 운전하면서도 듣기도 하고 네.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1: 안 그래도 상호 씨 보자마자 연예인 보는 것 같다고.
3: 네.
1: 예, 막 그랬어요.
3: 이런 산적 같은 연예인 봤습니까? 아 근데 아버지 오랜만에 봬요?
2: 네, 아버지 지금 5년 만에.
3: 그쵸.
2: 네,
3: 아, 5년 네. 전에 작품을 같이
2: 네,
3: 했어요.
2: 네, 5년 예. 전에 저희가
1: 뮤지컬 심청.
2: 네, 뮤지컬 심청을
1: 심청 역을 하셨고 제가 이제 신봉사 역을 하면서 네. 아주 이쁜 딸로 대활약을 펼쳤죠.
3: 그래요.
1: 네.
3: 진짜 예, 네, 반가웠겠습니다.
1: 기억나요?
2: 아, 그럼요. 네. 중앙박물관 네, 용극장에서 네, 그 봉근 선생님,
1: 이봉근 씨,
2: 네, 이봉근 선배님과 같이 네, 듀엣을 셋이 네, 녹음도 맞아요. 하고
1: 아. 이봉근 씨와 이서희 씨는 이제 러브라인, 네.
3: 봉근 씨가 뭔데?
1: 왕왕, 네, 왕. 아. 왕 역할로 나와서 이제 둘이 러브라인이 있었고 네, 러브라인. 저와는 이제 부녀가 시간이었고
3: 어찌 그러시오.

0: 황후 뭐 이걸 했다고요?
1: 예. 아이가 셋이 그렇게 열심히 중창을 불렀던 기억이 네, 나네요.
2: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아, 저희가 감사하죠. 지금 벌써 유튜브로 장재희님, 뭐 그 박정우님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직접?
2: 네. 아, 장재희님께서 네. 이서희 선생님 화이팅 기대돼요 하트. 아, 네. 보내셨어요. 네, 저희 제자 동생인데요.
1: 아, 진짜요?
2: 아, 여러 명을 심어놨는데 그중 한 명이 벌써 보이네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1: 박장우님.
2: 네, 박장우님께서 와우 이서희 선생님 너무 소리 좋고 멋있으세요.
3: 또 제자예요?
2: 네. 어, 박장우님은 네 맞습니다.
3: 아, 제자님. 네,
2: 함께 또 같이 공연을
3: 네.
2: 올릴.
3: 네. 네. 아, 두 분 출석 체크 확인했고요.
1: 토피 아빠님.
2: 토피 아빠님, 아빠님. 화이팅입니다.
3: 네. 네. 어떤 아빠죠?
2: 어, 어떤 아빠신지 토피 아빠라고 하셔서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3: 자, 오늘 기대가 되고요. 이 코너는 그러면 들어보셨거나 또 유튜브로 네. 보셨겠네요.
2: 네, 저 또 지인분들께서 많이 출연을 해주셔서 아하. 바투를 챙겨봤는데 사실 채널이 이게 그 월화수목금 매주 코너가 다르더라고요.
1: 네네네.
2: 네, 그래서 사실 팁을 많이 얻지 못했어요. 아~ 다른 코너로 출연을 많이 해서.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좀 단독적으로 진행을 네. 한다고.
1: 네 맞아요.
2: 뒤늦게 좀 알아서. 네. 네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3: 네, 저희가 다 도와드리니까.
2: 네. 네
1: 오늘 그러면 어떤 뭐 컨셉 같은 거 있어요?
2: 컨셉이요?
1: 네, 뭐 본인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풀어내면서 한번 진행해 보겠다라든지.
2: 아.
1: 뭐 전체적인 느낌?
2: 일단은 뭐 제 전통 소리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소리를 네. 준비했고요. 아. 이어서 이제 제가 또 팀 활동을 네. 광주에서 만들어서
1: 어허.
2: 네. 떠돌이라는 네, 팀 활동을
1: 떠돌이?
2: 하고 있는데 네, 네. 마음껏 떠돌아다니기 위해서 아. 만든 팀이었는데 네. 그 팀에서 만든 또 새로운 창작곡 또 준비를 아~ 다채롭게 해보았습니다.
3: 기대가 됩니다.
1: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해 주신 대로 네. 수루룩 한번 가보세요.
2: 수루룩이요?
1: 네, 수루룩.
3: 뭐 네. 여러분 첫 번째 곡은 네. 뭐 이런 거예요.
2: 하시면서 아, 이런 거예요?
3: 이제 그러면서 쓱 들어가면 돼요.
2: 아~
3: 이해되셨죠?
2: 네.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
1: 따라다
2: 네.
1: 이서희.
2: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리꾼 이서희입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네. 오늘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통 소리부터. 오늘 창작 소리까지 다채롭게 준비했으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1: 아,
2: 응원 많이 해주시면은 오늘 열심히 소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잘한다. 네.
2: 첫 번째 소리는요. 아마 판소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단가일 것 같아요.
1: 네.
2: 네 바로 사철가입니다.
1: 네,
2: 저는 이 소리를 하기 전에 이 목 풀 때 사철가를 굉장히 많이 부르거든요.
1: 이유가 있습니까?
2: 이상하게 다른 단가들은 네. 좀 단가가 좀 목 푸는 소리잖아요.
1: 네.
2: 근데 목을 푼다기보다는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1: 오히려.
2: 네. 근데 이 사철가는 부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도 하고 목이 또 잘 풀리더라고요.
1: 어허.
2: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첫 시작을 사철가로 하면서 몸과 마음을 잘 풀고 여러분께 좋은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1: 네. 좋다. 청아 가자.
2: 아, 네 아버지. 네, 그럼 물 한번 먹고.
1: 예, 네. 좋습니다. 자, 단가 사철가 사계절로 인생을 빗대면서 풀어낸 아주 깊은 소리죠. 네. 자, 이서희 씨의 사철가를 라이브로 듣겠고요. 지금 벌써 막 추임새가 엄청 납니다. 소리 듣고 와서 직접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2: 네.
1: 자. 갑니다.
2: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1: 좋지.
2: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자주 왔건만은 세상 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오나를 백발 한심허구나.
1: 아유, 쓰고.
2: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0: 나
1: 에이씨고
0: 험마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방 초승화시라
1: 에이씨고.

공 열어근내도 제저흘개를 굽히지 않는 황국 단풍도 헛던공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천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세계가 되고 보면은 월백 월백 천지백원이 모두가 백발읍하시로구나. 보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50도 못 살 인생. 차 한번 죽어지면 풍망산천늘기로 오구나. 사후에 만반 진수는 불영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어간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알아놓고 구걱투시 가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와 몽 못하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으로 만장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 잔 더 먹소 그만 좀 무거워.

0: 감사합니다.
1: 아우 처음에 긴장하는 것 같더니 풀리네.
0: 목이 꼴깍 넘어갔어요 갑자기. 어.
1: 그러고 나서 오히려 그걸 기점으로 막 풀리기 시작하니까 난리네요. 야 잘한다.
0: 감사합니다.
1: 물 한 잔 더 드시겠어요?
0: 네, 아, 물 한 잔 먹겠어요. 네.
1: 자 이서희 씨의 라이브로 단가 사철가 이게. 많은 분들이 알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부담될 수 있는 소리거든요. 그런데도 이서희 씨가 너무너무 지금 잘하셨고 지금 문자도 난리가 났습니다.
2: 유튜브로 많이 오네.
1: 유튜브로도 많이 오고 네. 6704님부터 한번 봐볼까요?
0: 6704님. 네. 얼쑤 서민들의 애환을 대신하는 애절함 장단을 직접 듣게 되니 영광입니다. 어허. 희망과 용기를 아낌없이 나누어주시는 이서희님 날에 무지갯빛 고운 꿈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얼쑤. 아, 감사합니다.
1: 아, 네. 3356님.
0: 효녀 심청 내 딸 서희 화이팅. 네, 어머니께서.
1: 어머니시구나. 아,
2: 어머니.
0: 네, 진짜 어머님께서 오셨네요. 여기 아버지가 계시는데. 네.
1: 마누라.
2: 여보, 맛있는 거 해달라고. 이따 광주 갈게요.
1: 아니, 그리고 예전에
2: 이따 광주
1: 갔는데. 제가 어머님 듣고 계신다니까. 어? 예전에 어머님이 뭘 선물 네.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0: 보리굴비.

0: 오리굴비를
1: 맞습니다.
0: 귀한 골.
1: 네, 오리굴비를. 아 맞네요. 예. 맛있는 음식을
2: 잘 또. 먹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게나마 이렇게 카메라로.
3: 여보 고맙소.
2: 여보 고맙소.
3: 아니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일관돼요. 뭐 이뻐요가 많아요. 이뻐요가.
1: 아 진짜. 네,
2: 잘한다 이뻐요.
1: 좋아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어. 네.
2: 다들 반하지 마세요 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승님, 네. 동고님, 장승호님, 제로님, 고미애님 등등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고 네. 어 수치님.
1: 수치. 네 인기쟁이 소리쟁이 이서희 잘한다.
2: 아, 물언니님.
1: 물언니님께서 단아한 소리 청순한 소리 이쁘십니다. 아,
2: 난리 난대요 지금. 3434님.
1: 세제리의 서희 선생님 사랑합니다. 저도 선생님을 따라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늘 좋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해요.
2: 어, 이건 제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1: 네 제자인데 네. 어,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네요.
2: 그렇죠. 번호만 보고는
1: 네,
2: 모를 수 있죠.
1: 네. 번호만 해서.
3: 세젤님이 세계에서 제일 예쁘니까.
2: 그런 거겠죠.
1: 어, 맞습니다. 제가 좀 몇 명 심어놨어요.
3: 문자 혹시 키워드가 내려갔나요?
1: 네.
3: 키워드.
2: 예뻐요.
3: 예뻐요. 사랑해요. 목소리 좋아요.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리를 사철가로 네. 꾸려주셨고요. 네.
2: 이제 본인 이야기도 좀 하셔도 돼요.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과 네. 저는 뭐 이래서 판소리 시작했고 이런 네. 것도 좋고요. 네. 그냥 풀어주십시오.
1: 네. 네. 제가 또 이 국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에 네. 대한 그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2: 네. 아, 그래요, 그래요.
1: 네. 제가 국악을 하게 된 계기가 네. 어, 초등학교 3학년 때 방과후 수업으로 원래 풍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풍물과반에 처음 들어가면은 그 신입생은 징부터 쳐야 했어요.
3: 아,
1: 네, 또 1학년은 또 징부터 해서 차근차근 북, 장구, 예. 꽹가리까지 가기가 정말 아. 어렵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저는 징부터 시작을 해서 막 하고 있는데 그 장구가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2: 장구
1: 네.
2: 멋있지.
1: 장구 멋있고.
2: 맞아요. 그래서 또 여성분이 장구 잘 치면 그렇게 매력적이거든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구가 너무 치고 싶었는데 네. 아무리 기다려도 선생님께서 시켜주시를 안으셔서 아, 네 그래서 제가 그 장구 가락을 몰래 계속 외웠어요.
2: 아,
1: 네.
2: 네 어깨 너머로
1: 네 어깨 너머로 계속 외워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장구를 좀 사달라. 오. 장구가 너무 치고 싶은데 안 시켜주신다.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장구를 사다 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외워서 가락을 치니까 네. 어머니께서 좀 놀라신 거죠.
2: 천재났지.
1: 네. 또 네 모든 부모님은 자기 그렇죠. 자식이 천재죠. 네,
2: 천재지.
1: 그래서 이제 어 풍물반을 굉장히 열심히 네. 내 지원도 해주시고 어. 열심히 다녔는데 네. 이제 이사를 가게 돼서 네. 이제 국악을 못하게 된 거예요.
2: 아, 그래서 그 학교를 떠나면서
1: 네 그래서 네. 제가 어, 그때는 풍물에 너무 빠져 있어서 어. 내가 어, 이 풍물을 그만둘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놓고 가라. 네.
2: 아, 나는 여기 있겠다.
1: 네, 난 여기 남겠다.
2: 엄마 아빠는 가시라.
1: 네, 가셔라. 이렇게 고집을 좀 부렸어요. 아.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께서 그러면 이제 이사를 가서 어 너가 학원을 다닐 수 있게 정식으로 좀 배울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예. 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국악학원을 다니면서 거기서
2: 네,
1: 이제 가야금도 배우고 아. 풍물도 배우고 네. 또 경기 제가 안양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 경기 청소년 실내악단 네, 국악실내악단이라고 거기 들어가서 또 활동도 하고 그래서 되게 많이 배우다가 제가 이제 국립국악중학교를 네. 이제 가야금 전공으로 아. 네, 갔습니다. 네. 그래서
2: 가야금 전공으로?
1: 네네.
2: 그럼 처음 알았네요.
3: 들어가서 정하지 네. 않아요?
1: 아니요. 원래 이제 시청청음 시험도 보고요.
3: 그러니까 네. 들어가서 네. 정하는 거 아니에요?
1: 전공. 아니에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네. 네 이제 그 어떤 악기를 그 공부로 면접을 봐가지고 네.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 좀 인기 있는 악기는 좀 하기가 어려워요.
2: 그러면 판소리는 네. 대체 언제 시작한 거예요?
1: 판소리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과를 했습니다. 국악고등학교로.
2: 왜? 네. 굉장히 늦게 시작을 하신 거네.
3: 왜 전과했어요?
1: 제가 중3 때 이제 가야금도 열심히 나름 잘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또 그때도 방과후 네. 방과후가 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2: 네. 아, 다른 맛을 봐버렸구나.
1: 네, 방과후 네. 때 판소리를 또 하면서 이게 너무 재밌고 어허. 네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가수였거든요. 예. 네 항상 뭐 장래희망 적으면 가수 네. 가수로 적었는데 중3 때 이제 판소리를 배우면서 너무 재밌어서 판소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또 꼬셨죠.
2: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을 것
1: 반대가
2: 같은데요.
1: 반대가 엄청 심하셨어요.
2: 그러니까요.
1: 이제 너한테 들어간

0: 돈이.
1: 그래, 아끼면.
0: 네.
2: 그렇지.
0: 네, 너는 걸어다닌 중소기업이라고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더 이제 잘 나아갈 수 있게 열심히 해보겠다. 네.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렇게 열심히 설득을 해서 네. 또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때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입시 8개월을 앞두고 전과를 했거든요.
2: 어머.
0: 네, 그때 중3 때니까.
2: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는 들어갔어요. 그럼 뭐?
0: 네, 어떻게 고등학교? 운이 좋게도.
2: 야.
0: 네. 구학고등학교를
2: 역사를 썼네요.
0: 입학해서 지금까지 소리를.
1: 그치, 이제 또 바꾸면 네. 이제 안 되지.
0: 네.
1: 용역지.
2: 네. 공통점은 풍물부터 해가지고 가야금, 판소리 다 우리 네. 국악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네. 그리고 다 배우셨네요.
0: 네.
2: 진짜로.
0: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전과할 때 뭔가 신의 계시처럼 네.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진짜 나중에 후회하겠다.
2: 아, 네. 그럴 정도였어요.
0: 네.
1: 그럼 제, 오늘
0: 네.
1: 가야금도 가져오시고 장부도 가져오시지.
0: 아. 그래서 제가 원래 가야금을 조금 준비를 하다가 네. 너무 오랜만에 잡으니까
1: 아, 이게 아니었군요.
0: 이게 아. 안 되겠다. 좀 더 준비를 해야겠다. 아. 이게 거의 뭐 16년, 17년 만에
1: 아, 안 돌아가죠.
0: 아, 안 돌아가고 이게 뭐
2: 그래도 안 쓰면 굳지.
0: 한 12년 전에도 근데 외국 공연으로 한 적은 있어요. 네. 막 25연도 하고 그랬는데 아. 또 시간이 지나니까 좀 굳더라고요. 되죠. 그래서 더 좋은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 예, 나중을 기약을.
2: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머님이 좋아하세요?
0: 네, 어머님이 아주 만족하시고
2: 그쵸.
0: 네,
2: 아, 그럴 만합니다.
0: 그때 잘 선택했다 네. 하시고
2: 그 길을 걸어서 이제 오늘 바로 이 무대까지 지금 네. 오셨고
1: 네.
2: 두 번째 소리는 뭡니까?
0: 네, 두 번째 소리는 이제 네. 박초월제 수군가 중에서
2: 네.
0: 자라가 토끼를 꼬시는 대목 아. 일개한테 대목입니다.
2: 예.
0: 네, 제가 왕기석 선생님께 사사를 받았는데요.
2: 네.
0: 네, 제가 지금 전라북도 무형유산 판소리 수군가 이수자로 활동을 아. 하고 있거든요.
2: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수군가는 또 하다 보면은 재밌는 대목들이 굉장히 아, 많잖아요.
2: 맞아요.
0: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자락랑 토끼가 만나는 대목이 제일 재미있더라고요.
2: 맞아요.
0: 네, 왜냐면 그 뭔가 그 두 인물 사이에 미묘한 그 심리전,
2: 오.
0: 네 갈 듯 말 듯 하면서 밀당하는
2: 맞아요.
0: 그게 또 뭔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2: 네.
0: 그런 데서 더 수군가에 정이 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 가장 재밌는 대목인
1: 네.
0: 일개한테 대목
1: 네.
0: 준비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 네. 물 한 잔 드시고
0: 네.
2: 아 말씀도 진짜 재밌게 잘한다. 인생
3: 아,
2: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했더니
3: 수군가를 왕기석 선생님께 배우셨군요.
2: 네.
3: 하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0: 네.
3: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0: 네.
3: 그 사람들이 저보고
2: 왜, 왜요?
3: 왜 웃으시죠? 제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왜 웃으시죠? 제가 무슨 얘기 물어볼 것 같아요?
0: 아 왕기석 선생님 너무 닮으셔서 형제가 아닌가.
2: 닮았다고.
3: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2: 네, 왕기석 선생님도 약간 수염 지금 기르고
0: 네,
2: 계시잖아요.
0: 네네네. 네.
3: 그래서 선배들이랑 네. 뭐 이제 후배들도 야 너는 진짜 왕기석 선생님이랑 닮아. 너 웃을 때 진짜 똑같아. 막 그래.
0: 네 맞아요.
2: 그리고 약간 소리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3: 그런 얘기를
2: 해. 네.
3: 심지어는 학교 선배님이야.
2: 어.
3: 선생님도 축에 나오셨거든.
2: 네.
0: 네,
3: 근데 닮았어요?
0: 네. 네 닮았네요.
2: 아,
0: 제가 또 말씀하신 네 말씀하시니까 더 닮으신 것 같아요.
3: 그래
2: 선생님 시작해도 될까요? 두 번째 소리
3: 그래도 되지 해도 되지
2: 두 번째 소리 한번
3: 잠깐만 나 물어봐야 나도 컨펌 받아야 돼.
2: 아
3: PD님 해도 될까요? 아 해도 된다고 합니다. 해도 된다고 합니다.
0: 선생님 그러면 제가 한 대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 일어서서
0: 네 일어서서 네 선생님
2: 자, 스승님 앞에서 아버지와 스승님 앞에서 지금 네. 소리하는 거예요.
3: 나중에 왕기석 선생님도 한번 모실까?
2: 어 선생님 나와주실라나?
0: 너무 좋습니다.
3: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네.
2: 자 이서희 씨의 아버지와 스승님 앞에서 네. 펼치는
0: 네.
2: 두 번째
3: 네.
2: 라이브 수군가 중 일개한테를 가겠습니다.
4: 아닌 게 아니라 참 잘 지내시오. 당신은 발맵시도 오입쟁이로 생겼거니와 풍채가 참 잘 생겼소. 그런데 대선생 이 미간에 화망살이 비쳐 이 세상에 있고 보면 죽을 지경을 여덟 번 당하겠소. 하 그분 초면에 방정 맞은 소리를 어내그려. 아니 내 모양이 어째서 그렇게 생겼단 말이오. 내가 이를 테니 잘 들어보시오. 일개한테 그 대신 새 삼춘구 줄을 다지네. 대한 엄동 서란풍 번하게 눈 쌓이고 천봉의 바람이 칠지 행무

환 조목 시럽 써질제 어두한 바우 밑에 고분배 들어잡고 발바닥만 알짝알짝 터진 듯이 앉은 거동 조회왕 의원헌이요 이럴고 초폭의 상 소중당의 정신이라 거의 줄여서 죽을 토끼 새우등 구부리고 삼동고생을 겨우 지내 백도홍행 준이월에 줄인 구복을 채우려고 심상 궁곡 자꾸 찾아 이리 저리 지낼 적에 골고리 묻힌 건 목 달게 엄 잘게요 봉 봉이 선난 건 내받은 응주로다 목달 기회 제거두면 겨랑 지사가 대롱대롱 재수고기가 될 것이요 청천에 떠난 건 독기대가리 넘치려고 우리 고두나한 것은 기승 얼굴로 휘어들어 보리꾼 사냥개 산골로 기어올라 파긋 파긋이 뛰어갈제 토끼 놀래 호도독 호도독 수알 치매 놓아라 해동청 보람매 지트루미 빼지 새 공작이 마루 도리당사 쩍꿀치 방울 뜰 저쪽지 최고수 루루루루루루루 구대긴 저양말로 덩그렇게 집어다가 부량한 주댕이로 양미간 골치 대목을 콰콰콰 하. 그분 방정 맞은 소리 말래도 좀 더 하는디 그러면 얘가 개 이까지요 산 중등으로 돌지 중등으로 돌면은 성악의 소문 보수 오는 독 기노을냐고 불체리는도 포수 불감투 포사물 입고 상사배물의 외물 초정화야 텁사시를 얼른 넣어 반달 같은 방아쇠 고초 같은 불을 얹어 한눈째 끓이고 반만 일어서 닿는 토끼 찡그려 먹어 꾸르르르르르르 다 방정 맞은 소리 말래도 점점 더 하는군 그러면 얘가 개 여기까지 훤한 흘로 내리지 흘로 내려가면 초동목수와이 들이 몽둥이 틀어매고 틀토끼 잡으러 가자 도둑이 쫓는 양은 선술 먹은 초군이요 그대 간장 생각은 이 백등 7100 한태조 간장 적벽 항상 화전 중 조맹덕의 정신이라 거의 졸여서 죽을 토끼 증험 졸벽석 간틈으로 기운업 휘올라가 이제 짜룬 꼬리를 사태죠 요리깡짱 조리깡짱 깡짱의 접동 뒤돌제 콧공기 쓴내나고 밑공기 조청노니 이 아니 팔란인가 팔란의 세상은 나는 신뢰 조삼 모사자내신 새한가 흐다고 지르며 무슨 정으로 유산 무슨 정으로 아들 아까 한 기생적 송자 총알이 때려 흩던 그런

0: 앞에다 내 여심낭.
1: 나올스구다.
2: 감사합니다.
3: 아유. 잠깐 앉아서 물도 좀 드시고. 네. 한 1분 정도 제가 휴식 시간을
2: 감사합니다.
3: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2: 공식적으로
3: 편하게 주십시오.
2: 선생님이십니다.
3: 2020년 8월 28일 오후 3시 30분 세종 남부 지역에 지금 호우 경보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시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로, 교량으로는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

0: 강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자제하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한 곳에도 가기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저 남부지역에서 계속 시작되던 어떤 호우경보가 지금 세종 남부지역까지 네. 올라와서 발효가 됐네요.
0: 그렇습니다.
1: 자, 비 피해가 없도록 네. 해당 지역 자, 주민분들은 잘 대비해 네. 주시고요.
0: 자, 저희는 이제 또 매끄럽게 이어가겠습니다.
1: 자, 이서희 씨의 네. 아유, 일기한테 아주 네. 시원하게 네. 듣고 왔습니다.
0: 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네. 스승님. 아, 선생님 마음에 드셨어요?
0: 진짜 왕기석 선생님이라서 제가 빙의 해가지고 아, 들어봤습니다.
1: 아니 계속 그 옆에서 왜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
0: 아, 흥이 나니까. 아, 주체할 수가 없어요.
1: 아니, 장난 치는데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0: 아, 흥이
1: 아 스승님 죄송합니다.
0: 아, 예. 아, 내 소리니까.
1: 듣고 계시는 우리 왕기석 선생님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9118님의 메시지부터.
2: 네, 9118님께서 와 잘한다 얼쑤. 아, 감사합니다.
1: 3659님.
2: 네. 3659님 그래 이 맛이죠 역시. 아, 감사합니다. 네. 네. 3569님께서도 지화자 좋다 얼씨구 좋다라고 해주셨습니다.
1: 좋다. 네. 수찌님.
2: 그 수찌님 아 야무진 소리네요.
1: 아 야무딱져요 네. 소리가. 아,
2: 감사합니다.
1: 아, 예. 주정란님.
2: 네, 주정란님께서 이서희님 끝없는 배움의 열정에 감동받습니다. 요즘은 또 뭘 배우고 계신가요?
1: 뭐 배우고 있는 거 네. 있으세요?
2: 어, 일단 뭐 극 같은 거 하면 예. 창극을 하면 뭐 무용도 하고요.
1: 아.
2: 네, 뭐 전통 소리랑 뭐 제가 창작을 하니까 네. 또 거기에 어울릴 만한 소리들을 찾아서 또 배우기도 하고. 네.
1: 아 진짜 이서희 씨는 진짜 뭘 해도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그 뮤지컬 심청할 때도 네. 이제 마지막에 상봉 장면이 있잖아요. 네. 이제 제 부분이기 때문에 서희 씨는 저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럴 땐 약간 좀 표정 풀어지고 좀 쉴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연기를 그렇죠. 계속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거기에 감동받아 가지고 와, 막 더 막 열심히 하게 되는
0: 눈물이 나고
1: 네, 그럴 정도로 보이지 않는 데서도 노력하는 네. 이서희 씨입니다.
0: 네.
1: 박광선님.
2: 네, 박광선님께서 사무실에서 몰래 듣는 중인데 최고네요.
1: 아, 네.
2: 아 감사합니다. 몰래.
1: 혹시 구강 말고 다른 취미 있냐는 질문도 있어요.
2: 아 취미요?
1: 네.
2: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해가지고
1: 어떤 운동하세요?
2: 이제 헬스 중량을 좀 치고요.
1: 아 그러세요? 몇 킬로 치십니까?
2: 아 근데 요즘에 제가 네. 약간 발을 예전에 다치면서 중량을 조금 줄이긴 했는데
1: 아하.
2: 그래도 가장 많이 들었을 때는 이제 한 90에서 100 정도 그 네, 데드리프트를 좀 하고요.
1: 언제 우리 딸이 저렇게 건강해져가지고
0: 우리는 그냥 거뜬히 들겠네요. 우리 정도는
1: 일도 안 질러.
2: 이게 좀 시간이 갈수록 네. 20대 30대 또 다른 거를
1: 다르죠.
2: 요즘 느끼고 있어요.
1: 그때 네. 저랑 만났을 때만 해도 동글동글 했었거든요. 네. 너무 귀엽게 동글동글. 아, 근데 지금은 아주 홀쭉해졌어요.
2: 감사합니다. 네.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그러니까
2: 살도 잘 안 빠지고.
1: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2: 아, 9547님. 네, 9547님께서 광주스타님 좋아하시는 남도민요 있으면 하나 들려주세요.
1: 오.
2: 흥타령도 좋고 진도아리랑도 좋고 라고 해주셨습니다.
1: 광주의 네. 스타면은 또 남도민요 빼놓을 수가
2: 아,
1: 없잖아요.
2: 네. 그렇죠.
1: 우리 청취자분의 요청 한번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2: 네, 그러면 네. 제가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아는 곡으로 진도아리랑
1: 네. 진도아리랑? 네. 오 좋아요 좋아요
2: 또
1: 좋아요.
2: 들으시면서 흥얼흥얼 함께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진도아리랑
1: 그러면 네
2: 안주자에서 네, 한번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요게 또 버스킹의 명예예요.
2: 네. 네, 네. 좋습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남의 집 서방님은 향수 냄새가 나는디 우리 님 서방님은 발꼬랑 냄새가 난단다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 아리랑 나라리가 났네 노다 가

0: 앵콜 나와버리네.
1: 감사합니다.
2: 앵콜로 오늘 끝곡을 앵콜로요. 네, 앵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1: 앵콜 좋습니다, 네.
2: 네, 여러분의 어떤 하루하루를 또 에, 빌어드리기 위해서 네. 제가 준비했어요.
0: 서편제 네. 오정일 씨 오정일 씨의 느낌이 난다. 아, 너무 잘하신다,
1: 관우기님. 아, 영광입니다. 네, 네. 그러네. 네, 9118님께서 네. 오 진도아리랑 받고 한 곡 더 앵콜 앵콜.
2: 그래서 준비했잖아요. 앵콜.
1: 그래서 준비한 앵콜.
2: 그렇죠.
1: 네, 감사합니다. 역시. 네. 스승님 감사합니다. 네.
2: 혼마짓굿으로 앵콜 준비하셨잖아요.
1: 네, 혼마짓굿으로 앵콜곡 준비했는데요. 네, 제가 사실 이 국악 전통 소리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다양한 장르와 콜라보를 하는 작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2: 네. 그래서
1: 2022년에 제가 이서희 곱하기 아티스트라는 주제로 네. 한 일주일 동안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를 하는 그런 무대를 오! 단독 콘서트를 열기도 했었거든요.
0: 그랬어요, 맞아요.
1: 네, 그때 네.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똑똑딱이
0: 맞아.
1: 퀴즈로 네, 네. 홍보를 네. 많이 해주셔서 네. 네. 그때 제가 인터파크에서 급상승 1위도 네, 해보고 네, 급상승 1위를 했어요. 네, 감사하게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던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네.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0: 네. 네.
1: 근데 제가 이 광주에 좀 내려오게 되면서 네. 이제 함께 음악을 하던 친구들이랑도 좀 멀어지게 되고 네. 그래서 좀 광주에서 함께 할 만한 음악하는 친구들이 없을까 하다가 네. 이제 떠돌이라는 팀을 만들게 됐는데요. 네. 작년 이제 12월에 전통문화관에서 올렸던 곡입니다. 네. 그래서 혼마지라는 곡이고요. 재즈 피아니스트 그리고 대금 퍼커션 연주자들과 함께 만든 광주 팀이고요. 작년에 숨결 떠돌다라는 네,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0: 네.
1: 진도 씻긴 꽃을 바탕으로 해서 떠난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또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0: 네.
1: 네,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곡이 바로 혼영이라고 해서 네. 혼마짓꽃이거든요. 네,
2: 그래서 맞이한다고?
1: 네, 혼을 맞이한다 해서 혼마짓꽃을 모티브로 만든 곡입니다. 이게 참 저에게도 많은 위로가 되었고 또 공연 후에도 좀 다시 듣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0: 오, 좋다.
1: 그래서 오늘 혼영 준비했습니다.
0: 근데 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MR을 또 특별히
1: 네, MR을 이게 좀 최근 곡이라서 네. 사실 제작일 안 돼 있는 곡이었는데 오늘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제작을 하느라 네, 악기는 넣지 않고 그 이제 선율 악기는 예. 피아노랑 네. 피아노 하나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퍼커션 연주자.
0: 그렇게 해서
1: 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0: 감사하네요. 왔습니다. 오늘 자리를 위해서 또 MR 제작까지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끝곡이죠?
1: 네, 끝곡입니다.
2: 앵콜곡이죠.
1: 앵콜곡. 네.
2: 앵콜곡이죠.
0: 네, 맞아.
2: 사실상 끝곡.
0: 네, 맞아. 네. 자, 그러면 끝곡 앵콜곡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MR을 준비했습니다.
2: 혼영
3: 들어봐야죠.
0: 선생님 자중하십시오. 선생님
3: 자중해야 돼요.
0: 네. 자, 혼마짓꽃 네. 이서희 라이브입니다. 네. 우!

맞아 부디 곁에 오시옵소. 하늘 씻고 길을 찾아 극락으로 가시옵소. 오늘 맞아 늑슬 맞아 우리 곁에 오시옵소. 하늘 씻고 길을 찾아

0: 소리꾼의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이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하고 긴장돼요. 어찌 와더니 다 쏟아냈어요.
0: 그 자리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오시는 분마다.
1: 네. 네. 너무 잘하셨고요. 끝으로 저 문자들 좀 더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92118님께서 여보시오에서 끝났네요. 아. 너무너무 좋아요.
0: 아. 시작부터 좋았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4682님께서 오늘 아주 멋진 소리꾼을 만나서 너무 좋네요.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기억해 주십시오.
1: 채도사의 꿈님.
2: 네, 채도사의 꿈님께서 와, 잠깐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무대는 아마도 판소리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1: 오, 그러게요. 네. 지금 막 앵콜이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앵콜은 다음 기회에 네. 다시 모시는 걸로 하고
2: 감사합니다.
0: 요거 소개해 드려야죠. 네. 국립극장의 창극 중심 세계 음악 축제. 요거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아, 네. 이 공연에도 참여하신다고요?
2: 네. 네. 저희가 그 전남 광주 통합 특별 시립 창극단인데 명칭이 광주 시립 창극단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0: 그렇죠. 네. 네. 네, 바뀌죠.
2: 저희
0: 네.
2: 창극단이 국립극장에서 주최하는 세계 음악극 축제에 초청되어서 네. 희경루 방회도라는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1: 네.
2: 이 작품은 16세기 회화 작품이자 보물 제 1879호
1: 네.
2: 희경루 방회도를 바탕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창작 작품인데요.
1: 네.
2: 지난 6월에 저희가 광주에서 초연을 올렸고요. 다가오는 9월 17일, 18일 달오름 극장에서 두 차례 공연을 선보입니다.
1: 네.
2: 그리고 추석 당일에는 네. 국립 부산국악원에서 또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1: 네.
2: 네,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여주인공 서량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합니다.
1: 역시 광주의 얼굴.
2: 감사합니다. 네, 많은 관심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 또 있죠.
2: 네, 제가 10월 14일에 네.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서한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바람의 기록이라는 네, 무대를 올리는데요. 이번에 이동준 안무가님과 함께 사랑가 무대를 꾸밉니다.
1: 어허.
2: 네. 이번에 그 명인명창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요.
1: 네.
2: 아주 뜻깊은 공연이 되니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러면 네. 사랑가를 하시는 거고.
2: 네, 사랑가를 하면서
0: 이동준 안무가는 무용을 하는 거고.
2: 네, 무용을 하시는데 저도 같이 네, 듀엣을 합니다.
1: 아, 무용을 해요?
2: 네, 무용을 하면서 소리를 하는데요. 네, 오늘도 끝나고 연습이 있어요.
1: 아하. 안 그래도 네. 아까 올라오실 때 보니까 네. 캐리어 큰 걸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내일도 일정이 있으시다고.
2: 네, 내일 모레 이제 또 국악협회에서 그 선릉에서
1: 네.
2: 또 공연을 올리게 되어서요.
1: 아, 선릉 네. 아트홀?
2: 네, 아니, 선릉 아트홀에서
1: 아, 예, 예, 예.
2: 네, 또 이 국악협회가 주최하는 공연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 야, 바빠요. 이렇게 바빠요.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2: 네,
1: 일 다 하시려면
2: 네, 네. 중량도 올려야 되고
1: 네, 중량 올려서 100kg 쳐야죠.
2: 네.
1: 네.
0: 오늘 어떠셨어요? 많이 처음에는 긴장 되셨을 텐데
2: 네, 오늘 네. 엄청 떨렸고요. 사실 단독 이렇게 버스킹 무대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관객분들이 앞에 계시면 조금
0: 그나마 낫겠죠.
2: 네, 그나마 맞아요. 좀 덜 긴장되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맞아요. 이런 자리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1: 네.
2: 아, 좀 제 목소리가 잘 나오고 있는지 네.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1: 잘 나가고 있고
2: 네.
1: 근데 어쨌든 두렵기만 했어요. 뭐 네. 끝나고 나서 지금 기분 좋고 뭐 이런 거 없어요?
2: 지금 너무 홀가분해요. 아, 나 잘했어요.
1: 그럼요, 너무 네. 잘했어요.
0: 네. 아, 좋았었습니다.
1: 맞아요.
0: 진짜.
2: 감사합니다. 네.
1: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끝으로 짧게 끝 인사를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네. 또 제가 이렇게 전통 소리꾼으로 활동하면서 네. 참 뭐랄까요?
1: 이 얘기 좀... 다음에 들어야 될까요?
2: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 이게 갑자기 감정이 북받치면서.
1: 아, 그래.
2: 네. 되게 힘든 시절도 있고
1: 예.
2: 또 이렇게 무대에 설 때면 굉장히 즐거울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1: 네.
2: 근데 오늘 이 함께하는 시간 동안 오늘 또 즐거운 시간이 또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서
1: 좋아요.
2: 네,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1: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모실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다음에도
2: 네.
1: 또 다른 곡들로 또 네. 감동 받는 날을 기약하면서
0: 네.
1: 이서희 씨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너무 좋았어요.
0: 좋았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남부지방에서는 또 장마급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집에는 항아리가 하나씩 있었는데 한 집에는 진흙으로 투박하게 빚은 질그릇 항아리가, 다른 한 집에는 반질반질 윤이 나는 자기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질그릇 항아리를 가진 사람은 그 안에 자기가 아끼는 것들을 하나씩 넣어두었고, 자기 항아리를 가진 사람은 온갖 잡동사니를 쓸어 담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두 항아리는 어떻게 불리게 되었을까요? 질그릇 항아리는 보물 항아리로, 자기 항아리는 쓰레기 항아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오늘은 항아리 이야기로 노래가 좋다의 문을 열어봤는데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는 귀한 것들만 담는 것이

좋겠죠. 나를 보물 항아리로 만드는 우리 음악과 함께하는 노래가 좋다. 오늘 첫 곡은 박양덕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한강수 타령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박양덕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한강수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이 항아리 이야기, 이 너를 아끼고 살아라라는 나태주 작가의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항아리라는 이야기인데요. 마음속에 담긴 것에 따라 품격과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훤칠하고 매력적인 용모를 지녔더라도 내면이 옹졸하고 어두운 사람은 주변에 실망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반면 좋은 생각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득 품고 있다면 언젠가는 보물 항아리처럼 대접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이 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남겼는데요. 우리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플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심청가 중에서 심청이 용궁 나오는 데부터 화초타령까지 그야말로 이제 심청이의 어떤 처지가 바뀌게 되는 그 장면들이 주를 이루는 대목입니다. 방진관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서나 몰라 그가 점점 가까이 와던 오구도 줄로 석자 잡고 사서냐 누기 빗길 삼

뒤에 나오는 수성가락들이 이 음원은 너무너무너무너무 고체 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중고체 스타일의 소리였습니다. 심청가중 심청이 용궁 나오는 데부터 화초타령까지 방진관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기왕 옛 음원을 들은 김에 대금 태평소 신하위 병주를 들어볼 텐데요. 대금과 태평소 두 악기가 한 번에 신하위를 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그런데 이 음원의 주인공이 한주환, 방태진 두 명인인 것도 상당히 이채롭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음향의 어떤 그 시스템이나 또 음질 자체가 지금처럼 좋지 않았던 시절에 이렇게 좀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라는 건 또 이분들이 이 고뇌하면서 살았던 어떤 이 시대의 음악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대금과 태평소 이 조합은 지금도 상당히 드문 조합입니다. 한주환의 대금, 방태진의 태평소 연주로 대금 태평소 신하위 병주 보내드립니다.

한주환의 대금, 방태진의 태평소 연주로 대금 태평소 신하위 병주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자팍사전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래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소개해드리는 우리 노래 자팍사전, 오늘은 휘몰이 잡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휘몰이 잡가는 템포가 빠르고 해학적인 노래인데요. 20세기 초 서울 사계축 일대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계축의 가객들은 하루에 일이 끝나면 움집이나 공청에 모여서 노래를 즐겼는데요. 처음에는 가사와 시조를 부르고 이어서 경기 잡가와 수 잡가를 부르고 마지막에 휘몰이 잡가를 부르면서 노래판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휘몰이 잡가의 전성기는 1900에서 1910년대로 볼 수 있습니다. 1907년에 발매된 콜롬비아 레코드 음반과 1911년에 일본 축음기 상사 음반에 휘몰이 잡가가 수록되어 있고요. 휘몰이 중타령, 휘몰이 평양가, 각색 맹꽁이 타령 같은 다양한 휘몰이 잡가 발매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악부나 만세보화 같은 문헌과 10여 종의 잡가집에 휘몰이 잡가가 수록되어 있어서 당시의 유행을 짐작할 수 있기도 한데요. 풀무골의 소리꾼 이현익이 휘몰이 잡가를 많이 지어 불렀다고 하고요. 현재 부르고 있는 휘몰이 잡가로는 만학천봉, 곰보타령, 병정타령, 기생타령, 6, 7월 흐린 날, 생매잡아, 바위타령, 맹꽁이타령, 한잔 부어라, 비단타령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은 부르지 않는 순검타령이 있었고요. 장기타령을 휘몰이 잡가에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휘몰이 잡가는 20세기 초에 서울 지방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개화기 한양 도성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대의 풍물과 사회상을 짐작케 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구한말 신식 훈련을 받는 병정의 모습과 옷차림을 만날 수 있는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옥의 소리로 휘몰이 잡가 병정타령 보내드립니다.

박상옥의 소리로 희머리 잡가 병정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제주 칠머리 당구중 세다림 푸다시 이어서 들을 텐데요. 강순선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입니다.

왠지 그 드럼 세트의 어떤 음향과도 쿵칙팍칙 쿵칙팍칙 이렇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제주 칠머리 단굿의 세달인 푸다시를 강순선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농부가 준비했습니다. 정상희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0: 정상희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농부가 보내드렸습니다. 구학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1부 끝곡은 발탈 중에서 노래가 나오는 대목 들어볼 텐데요. 조영숙 외 여러분의 소리로 쑥대머리 잡가 그리고 장타령까지 이어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 어따 참말로 기가 막히게 잘한다. 기가 막히게
2: 잘하지.
1: 잘해. 어. 아, 이 친구. 아, 그 내 친김에 그 유명한 쑥대머리도 한번 해보지.
2: 맞아. 즐거운 노래 했으니까 슬픈 노래도 한마디 해야지.
1: 그래, 쑥대머리.
2: 아, 좋지. 한마디 해야지 뭐. 쑥대머리.

0: 야, 그게 그 옛날 그 귀한 사랑 가로구나.
1: 그래야지.
0: 야, 근데 분위기는 좋은데 이번엔 그 신나게 분위기를 어우 한껏 올려가지고 그 뽕뽕 소리나 한번 해봐라.
2: 뽕뽕?
0: 어.
2: 너 그거 듣고 싶냐?
0: 듣고 싶어 죽겠다.
2: 근데 어. 좀 가사가 조금 거시기 한데.
0: 거시기? 응. 그래도 응. 한번 해봐.
2: 한번 해보더라고. 응. 응. 자, 이건 이거 제담 노랜께. 응. 뽕뽕 소리가 웬 소리 뽕뽕뽕 소리가 웬 소리 앞집 큰애기 똥기는 소리 뒷집 강아지 따라다니다 양쪽 다리 싹가리 둬서 다니 조그남에 바로 오다 철푸덕 소리가 웬 소리 철푸덕 소리

0: 애견이 울었다 사랑대화로 혼나 마누라 입을 맞친단 것이 방석 거시기 주물러 불었네 어경어경 어디야 허허람마 뛰어라 어라 애견이 울었다 사랑대화로 혼나 마누라 입을 맞춘단 것이 지새끼 똥구녕에다 입 맞췄구나 어경어경 어디야 허허람마 뛰어라 어라 애견이 울었다 사랑대화로 혼나
1: 아니 분위기가 한껏 올라갔다 올라갔어.
2: 올라간 거지.
1: 아 그리고 나 옛날에 그 장돌뱅이도 해 먹었다. 장돌뱅이.
2: 장돌뱅이?
1: 어. 야 너 장돌뱅이 아냐?
2: 알지 알고 말고. 너 그러면 그 사람들 부르던 그 저 장타령 아냐?
1: 아 장타령 알다뿐이다. 어? 옛날 그 전라도에서 하던 장타령을 안다. 장타령을 알아.
2: 옛날에. 그럼 너 해봐.
1: 내가 해봐.
2: 응. 아니? 나보고 또 하라고?
1: 아유 나 말고 네가 해라 노래는 네가 전문이지 예.
2: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내가 한번 또 뭐 해봐야지
1: 예.
2: 그러면 자 그러면 간다잉
1: 아 가라잉
2: 자 그러면 이제 지명을 붙여서 한 것이라고 말이요 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양소운, 장용수의 소리로 난이가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도잡가 변강쇠 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오연화의 소리입니다.
1: 야 여봐라 이건 뭔 거니 천하 잡는 변강수 타랑이었다 강수신사를 보량이면 저강수신사를 보량이면 자라는 호박에다 말뚝밟기 불붙는 대가면 기지렁이기 물에 빠진 놈 덜매에 짓기 자진 밥에다 돌포부 있기 우물길에다가 똥 쌓이기여 정절과 물을 모아 모이기 활 쏟는 놈 보면 좀 팔치기 옹기 장사놈 작대지기 심술이 그만큼 못을 단 말이지 그러되 저희 시악시는 천하절색이라 도양졸산 꾸노는 길이었다. 얼둥둥내 사령아 얼얼얼 상사디야 너 생겨나구나 생겼으니 기나장산문 졸루이기여 아산문작사의 머리기로구나 어아 둥둥 어아 둥둥 어아 둥둥 상사리야 너뚜나 정구서나 두 젊어 우리나 두 양주 처젊어 놀지 밀고 지면 못 논다 누나 동동 상사리야 한참 노는 길이었다 그러되 때는 마참음이 따니고니 동시다 선한풍을 당하야 비운강설알림이 남을 허락하는 길이었다 강수랄롬 고동바라 저강수란 놈의 고동바여

사공문이 차고 우주로절 넘어간다. 그들 버리면 넘어가 이 산들 넘고 저 산 넘어 밤돌아 들고 불돌아 들어 중림 시엠 전 돌아들어 은근 산천을 바라보니 오색 총무이기에 무성하다

부처님 전에는 고향목 양반은 죽어서 개목나무 쌍놈은 불러라 쌍나무 심리줄바는 어디모 한다니 졸뚝천 나무에 서른길이니 경자로다 원산은 첩첩 큰산은 중중 기암문주춤에 강소잔잔 이걸 물이 출렁 저걸 물이 팔칼 이딩 놀걸 물이 합수되어

원하니 보이기로구나 백구이 변편 강선비어 장성 낙낙이 벽상체라 야 여봐라 변강수라님 남을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큰일간에 선 장성을 빼다 부를 때 했더니 그때 장성이야 무슨 맛으로 아군 귀신이 되갔냔 말이야 그 생각을 타고 기가 막혀 변강신 아군 앞에서 자기 신제자 타노 탄식을 하는 길이었다 아이고 답답 내 신세야 아이고 답답 내 팔자야 어디로 나무는 팔자 좋아 이 고등은 복판에 고문 어디여 어여쁜 나가시 무릎에 놓고 딩동도 실로라 입고 떠들을 나무는 팔자 좋아 이층 둘매장 삼천 탁자 개목두 주위에 반다지에 방울질이로 놓여 있고

절하고 분양대배 고추구름이 흔들하니가 소중 건가 이내 팔자는 왼팔자로 산중어 봄을 벗어나서 나무 중에도 들먹

똥은 잘라 해박공파고 아리 똥 잘라랑 시기영파 가운데 똥으로 다 장성을 만들어 대놓 하나비 기생 최여름 봉과 눈이 눈 주토로다 산강산 팔뚝끼에 팔자에 없는 사무풍대들 환연하게 날 즐겨

0: 어서니 바증이 쓰니 달아나면 이빙이 쓰니 말을 허랴 죽도 살도 못하여 불피풍 우뚝 서진 태유공이네 몸 참없을 변강수 말로름 끝에 아궁기 신이 웬 말이냐 아이고 답답 내 신세야
1: 소리가 참 좋죠. 보통 병강쇠 타령 특히 서도 작가에서는 이렇게 서사가 긴 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사에 좀 집중하고 아무래도 재담이나 이런 것에 좀 집중하게 마련인데 오현화 명창의 소리는 소리에도 집중을 하게 하는 그 힘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도 작가 변강쇠 타령 오연화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구덕망께 터다지기 소리 준비했습니다. 이 구덕은 부산 지역의 구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김귀엽의 소리 구덕망께 터다지기 보존회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0: 여보세요, 풍수 양반.
1: 예.
0: 우리 집도 하나 잘 잡아주소.
1: 예, 잘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집터를 잡아보니 좌우편에는 청룡, 황룡이 둘러있고 앞을 바라보니 천년 만년수가 두루 흘러드니 과연 대명지로다. 이터에 집을 지으면 육판서 날짜리요, 팔대 정승이 날짜리요, 거부장자가 될 자리로다. 자, 이곳에 틀을 잡았으니 오방 이신제로 잘 지내고 틀을 닦으시오.
0: 가래꾼들 오고 막개꾼들 오세요.

큰맘에 다해서. 작은 맘께 들어오세요.

구덕망께 터다지기 소리를 김귀엽의 소리, 구덕망께 터다지기 보존의 소리와 연주로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구학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를 만나보겠습니다. 서공철 명인의 산조는 다른 산조와 뿌리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야금 산조는 산조의 창시자로 알려진 김창조의 가락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서공철류는 김창조와 같은 세대의 가야금 명인 한숙구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서공철 명인이 한숙구에게 배운 가락을 강정숙 명인에게 전했는데요. 한때는 이 서공철류가 잘 알려진 산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강정숙 명인이 꾸준히 연주하고 제자들에게 전승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죠.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는 힘 있는 터치,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줄을 힘 있게 뜯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음악을 시작할 때도 옥타브에 있는 두 음을 엄지를 밀고 모지로 뜯는 주법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렬한 느낌을 주고요. 산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즉흥성이 남아있는 산조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서공철 명인은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진양주에 눈이 내리고 중모리엔 봄이 오고 중중모리엔 군자가 찾아오고 자진모리엔 희로애락이 담겨있고 휘모리에서 젊음이 가고 뒤풀이에서는 만사를 정돈한다. 산조의 인생사를 담고자 했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진양 눈, 중모리 봄, 중중모리 군자나 님, 자진모리 희로애락, 휘모리는 가는 청춘, 뒤풀이는 정리. 이걸 기억하시면서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공철의 가야금, 김득수의 장구장단으로 가야금 산조 서공철류 중에서 오늘은 중무리 대목부터 휘무리 대목까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들었습니다. 서공철의 가야금, 김득수의 장구 장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국문 뒤풀이 들어볼 텐데요. 이비봉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진어라니 해가기 재짐작하여 우주루주리.

0: 물소래루다 타자.
1: 이비봉의 소리로 국문 뒤풀이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끝곡은 동부민요 정선아리랑 준비했습니다. 이은주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는데요. 음악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은 김용우가 그동안 걸어온 소리 인생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념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김용우 30주년, 나는 소리꾼입니다. 가 9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집니다. 김용우는 1996년 첫 음반을 발표한 이후 30년 동안 민요를 중심에 두고 꾸준히 활동해 왔는데요. 전통 민요의 뿌리는 지키면서도 다양한 음악인들과 협업하고 국내외 무대를 오가며 우리 소리의 매력을 꾸준히 알려왔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그가 오랫동안 불러온 민요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남도 들노래를 시작으로 서도 액막이, 창부타령, 용천검, 너영나영, 장타령 등 다양한 민요로 무대를 풍성하게 장식합니다. 들릴과 뱃릴에서 불렸던 노동요부터 액을 막고 평안을 빌던 소리, 사람들이 함께 모여 흥을 나누던 민요까지 서로 다른 삶의 현장에서 태어난 노래들이 김용우의 목소리를 따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판소리 명창 박예리와 서도소리 박초현이 특별 출연하고요. 사물놀이 느닷컴퍼니가 함께해 민요의 흥과 에너지를 한층 더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은요. 30년 동안 한결같이 민요를 노래해온 소리꾼 김용우, 그가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는 동시에 지금의 목소리로 다시 들려주는 우리 민요의 매력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김용우 30주년, 나는 소리꾼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만날 수 있는 국악공연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창작국악시리즈 신풍류전입니다. 오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의 월야선유도, 달빛 아래 한강에서 뱃놀이를 즐기는 풍경에서 영감을 얻어 자연과 물 그리고 설화를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공연이고요. 이번 공연에선 공모를 통해 발굴한 신작부터 위촉작, 기존 레퍼토리까지 모두 7곡을 선보입니다. 우리 전통의 풍류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창작 국악을 만나볼 수 있겠네요. 이어지는 공연은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의 2026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역시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열리는데요. 만 16세부터 27세까지 국악을 전공하는 젊은 연주자들이 모여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이번 공연에선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 협주곡을 비롯해 경기 잡가와 경기 민요를 새롭게 편곡한 무대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자세한 공연 내용은 세종문화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도심 한가운데서 만나는 특별한 공연 소식입니다. 국립극단이 명동예술극장 앞 야외광장에서 한낮의 명동극을 선보입니다. 8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낮 12시 모두 10차례 관객을 찾아가는데요. 무대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예술단체가 함께합니다. 먼저 봉산탈춤보존회가 우리 전통탈춤의 흥을 보여주고요. 상모돌리기와 장구연주로 신명을 더하는 연희점 추리와 연희집단 더 광대, 움직임과 신체극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프로젝트 통, 전래동화를 유쾌한 옴니버스 형식으로 재해석한 극단 아수라도 무대에 오릅니다. 여기에 스월드와 서남재 등이 참여해 건무와 서커스 등 색다른 볼거리도 선보이는데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음악이 들리고 춤과 몸짓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평범했던 점심시간이 잠시 공연장이 되는 건데요. 굳이 마음먹고 찾아가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만나는 예술, 그래서 한낮의 명동극이 더욱 반갑습니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내용은 국립극단 놀이집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미루어 짐작해서 아는 것과 직접 부딪혀 체험해 본 건 차원이 다른 알미죠.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할 때 분명 힘들 거라는 걸 알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시작해도 진짜로 힘든 순간이 오면 도망치고 싶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머리로만 아는 건 진짜로 아는 게 아니었던 거죠. 힘든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것, 맛 또한 그렇죠.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맛은 애초에 상상도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짐작만 하지 마시고 직접 맛보러 와주세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노을플라워의 연주와 노래로 무화 들으면서 8월 28일 금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미루어 짐작해서 아는 것과 체험으로 아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 것만을 가지고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몸소 부딪혀보고 나면 그동안 내가 아무것도 몰랐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렇게 경험을 통한 앎의 깊이만큼 우리 삶도 깊어지는 걸 텐데요. 힘든 체험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오히려 몸살이지 않고 힘든 일에 다시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 걸 보면 그 과정을 이겨낸 후에 얻게 될 성장의 희열도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라 그런 게 아닐까요? 뭐 꼭 힘든 일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며 삶의 다양한 맛을 알아가는 경험 자체가 우리 삶의 깊이를 조금씩 더해가는 일일 텐데요. 오늘도 하루만큼 깊어진 삶에 스며든 이야기들 문자 냉빙고에 싱싱하게 저장해 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독궁앱 사연 쓰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김재우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처용아.

김재우의 노래로 처용아 듣고 왔습니다. 우리 만나 가족 여러분을 위한 공연 티켓 선물이 있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민속극장 풍류에서 펼쳐지는 제4회 대헌민악회 정기연주회인데요. 대헌민악회는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사면육각의 해금 보유자이신 대헌 김무경 선생을 중심으로 사면육각의 전승과 민악의 체계적인 연구와 연주를 이어가는 단체입니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선 궁중에서 민간으로 전승된 서울 경기 사면육각의 정수인 취타풍류를 비롯해 판소리 적벽가 중 활 쏘는 대목, 연불풍류와 승무, 상주함창 주제에 의한 해금 이중주 등 기악과 소리와 춤을 다채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공연에 저도 대헌민악회 회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하고요. 판소리와 사회의 김정민을 비롯해 여러 연주자와 소리꾼, 춤꾼이 객원으로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는 말과 성함도 꼭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티켓이 두 장 넘게 필요한 분들은요. 몇 장을 원하시는지도 같이 적어주세요. 따로 안 적으시면 기본적으로 두 장씩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기 전까지만 신청 받을게요.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1부에는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부터 보미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여유롭게 들어볼 수 있는 코너들이 마련되고요. 2부에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미리 채워주신 사연과 신청곡, 문자 냉빙고에서 싱싱하게 꺼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맛있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도 마련돼 있는 거 아시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국악놀이의 연주와 노래로 함께합니다. 쾌지나 칭칭.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음력 6월 보름은 유두, 7월 보름은 백중, 8월 보름은 추석. 이렇게 보름달이 뜰 때마다 명절이 돌아오니 매일 조금씩 차고 기우는 달의 변화가 옛사람들에겐 달력과 같은 역할을 했겠죠. 보름에서 하루가 지난 오늘도 보름달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둥근 달이 뜨니 가로등이 없던 시대에도 늦은 시간까지 논일기 좋은 날이었을 텐데요. 무려 944년 전 음력 7월 16일 중국 북송의 시인 소동파가 뱃놀이의 흥취를 담아 지은 글이 지금까지도 그의 대표작으로 전해집니다. 적벽부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임술지추 7월 기망이라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임술년 가을, 7월 보름 다음 날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임술년은 1082년으로 당시 소동파는 당쟁에 휘말려 사형당할 처지에 몰렸다가 유배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한 심신의 고단함을 자연을 통해 풀고자 적벽강에 배를 띄우고 그 뱃놀이를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글로 옮긴 작품이

0: 적벽부인 것이죠. 바로 이 적벽부 원문에 우리말로 토를 달거나 내용을 조금씩 바꿔 개작한 단가가 있는데요. 이옥천의 소리로 단가 적벽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 임솔지 춘치롤!

개그를 주며 천동경원 읍절이고 요조치대악물에 흐르지 이윽고 동산에 다리도다 행로는 행강하고 소강은 저천이라 가는 곳 대음악경천파 떠나갈지 인천지에 바람만 저도 때는 끝일 바로를 몰라 했고 표표한 이내 몸은 우하등선 개유스라 취 그 소리에 허허거스대 개도해 난장으로

걸 얼쑤 저거 고주 이모더러 방부하늘 온지겨라 주연이 이러한조 옛일을 생각하니

0: 여자기
1: 여다
0: 안미하니 조명 더 지은시오 성왕 하구동망 무창 산천이 상무하야 우루를 창정하였으니 앵도패한 대로군아들어 그리고 놀아보자.
2: 이옥천의 소리로 단가 적벽부 듣고 왔습니다. 임술지추 7월 기망에 적벽강 배를 띄워라고 시작된 이 단가. 오늘이 바로 음력 7월 기망, 즉 7월 보름 다음 날이니 안 들어볼 수 없었는데요. 이 적벽부는 판소리꾼이 부르는 단가 외에도 소리하듯이 글을 읽는 송서로도 전해집니다. 경기식 송서와 서도식 송서가 각각 따로 전해지고요. 또 여창가곡 계면조 두거의 노랫말로도 적벽부를 인용하며 풍류를 노래한 시조가 쓰였는데요. 그만큼 소동파의 적벽부가 옛 풍류객들 사이에서 뱃놀이의 풍류를 상징하는 작품으로 여겨졌던 거겠죠. 그 유유자적 배 띄우고 놀던 옛 문인의 풍류가 판소리 심청가에서는 또 배를 타고 죽으러 가는 심청이의 상황과 대비를 이뤄 이 비극성을 극대화시키는 장치로도 쓰였는데요. 바로 그 대목을 재해석한 더

세로의 흩어질 환이란 곡을 다음 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세로는 소리와 타악, 아쟁, 가야금으로 이루어진 팀인데요. 2023년에 발매된 이들의 첫 앨범 제목은 한자로 인간 새의 길 로자를 쓴 세로였습니다. 바로 이 앨범에 수록된 흩어질 환이란 곡은 심청이 물에 빠지는 대목을 재해석했는데요. 자진몰이 장단 위에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노래 안에 임술지추 7월에 소동파 놀아 있고 라는 가사가 나오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더 세로의 흩어질 환입니다.

더 새로의 연주와 노래로 흩어질 환 듣고 왔습니다. 한국의 전통음악으로 출발해 가지를 뻗어나가듯 다양한 음악들 엮어서 들려드리는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 시즌2. 오늘은 단가 적벽부로 출발해 소동파의 적벽부가 또 다른 목적으로 언급된 심청가를 재해석한 음악으로 이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본격적인 뱃노래 선율로 이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 통속민요 중에 경기 소리꾼들에 의해 전승된 뱃노래가 있죠. 이 노래 후렴구에는 어기야 디어차라고 노를 저으며 냈을 법한 소리와 함께 뱃놀이 가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노래 선율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리듬의 변주를 통해 그야말로 장단의 파도 위를 넘나들며 노는 듯한 유희음악으로 재탄생한 곡이 있습니다. 원일 작곡의 신뱃놀이라는 곡인데요. 저의 학창시절 제 또래 국악전공 학생들이 정말 좋아했던 곡입니다. 그만큼 당시로선 전통을 이런 식으로 변주하는 게 굉장히 혁신적이고 신선하게 와닿았었는데요. 나중에 대학에서 원일 선생님께 수업을 듣게 되면서 이 곡의 탄생 비화도 직접 듣게 됐는데 군대 훈련소에서 악상이 떠올라서 쓰신 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종이가 없어서 보급받은 속옷 포장지 속에 들어있던 마분지에 악보를 그렸었다는 이야기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약 30여 년 전 어느 훈련소에서 탄생한 신뱃놀이를 오늘은 슬기둥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경기민요 뱃노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곡 뱃놀이 가잔다까지 두 곡 만나보시죠.

두보의 작곡과 노래로 뱃놀이 가잔다 들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 원일 작곡 슬기둥의 연주로 신뱃놀이였습니다. 방금 들은 뱃놀이 가잔다는 국립국악원 생활음악 시리즈 18집에 수록된 곡이었는데요. 2020년에 발매된 이 음반에는 2019년 국립국악원이 주최한 대중음악 작곡 공모전과 국악활용 K-드라마 뮤직 작곡 공모전의 수상작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총 24곡의 수록곡 중에 방금 들은 곡 말고도 뱃노래를 모티브로 한 곡들이 5곡이나 더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물 위를 떠가는 배라는 소재가 시대를 초월해 음악가들에게 좋은 영감이 되어준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뮤지션들에 의해 끊임없이 재탄생하는 뱃노래들 가운데 자신만의 뚜렷한 색깔을 각인시켜준 서도밴드의 뱃노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곡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들어보미 어떠한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봄이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 인간 김보미의 어떤 순간에 와닿았던 음악을 만라의 DJ 봄디로서 여러분께 맛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내내 공연 초대 안내를 드리면서 저도 공연에 참여한다는 말씀 드렸죠.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연불풍류를 연습하고 있는데요. 연불풍류는 흔히 대풍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대풍류는 3연육각 편성으로 연주하는 악곡이죠. 특히 피리가 주가 되는 곡이고요. 주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전승되는 대풍류를 통상적으로 대풍류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곡에선 서울 경기 지역의 음악적 특징이 아주 두드러지는데요. 현재 서울시 무형유산 3연육각 피리 보유자이신 최경만 명인께서 이 대풍류의 피리가락을 구음으로 부르신 것이 예전에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피리의 성음만큼이나 구음도 맛깔났죠. 이 구음 대풍류, 오늘은 경기 소리꾼 전병훈의 구음으로 들어볼게요. 자, 이 곡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문자 냉빙고 코너가 기다리는 2부로 돌아올게요.

니래 니래 난 새노네 출마 내로 니래 난 새노네

아노니르노르난세노니레난인세노네니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송소희의 노래로 미량아리랑 김영기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기 전까지만 신청받는 공연 티켓 선물이 있죠.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민속극장 풍류에서 펼쳐지는 제4회 대헌민악회 정기연주회.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는 말과 성함을 함께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티켓이 몇 장 필요하신지도 적어주시면 최대한 챙겨드릴게요. 자, 그럼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어떤 이야기와 음악들을 저장해 두셨을지 문자 냉빙고 함께 열어보러 갈게요.

한 주간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들 이곳에 싱싱하게 보관했다가 더 맛있게 꺼내드립니다. 문자 냉빙고. 지난 금요일 방송 중에 저장해 주신 이야기들 꺼내볼게요. 김영기님께서요. 비가 오다 안 오다 하지만 저녁 시간이면 만나와 함께해서 좋아요. 수고들 하세요 하시면서 송소희의 미량아리랑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0118님께서는요. 오늘 이사했어요. 늙어서 만 59세에 혼자 하려니 힘드네요. 여기선 좋은 일만 생겼으면 해요 해주셨는데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새 집에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응원드립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요. 금요일이 되었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맛있는 라디오 삼승할부지 출석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출석하시면서 안예은의 우리 여기도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2219님께서는요. 오늘 오프닝의 열차 말씀을 듣고 생각해 봤어요. 나의 인생 열차인 누가 타고 있을까? 모두 하차하고 홀로 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누군가의 인생 열차에 타고는 있는 걸까? 나란 열차

나는 쉬지 않고 달리고만 있는 걸까? 아니면 간이역에선 쉬어가며 달리고 있는 건가? 해가 집니다. 거실에 누워 책을 읽으며 듣고 있다가 오프닝 말씀에 생각이 많아져서 책을 덮고 말라 듣고 있어요. 비 오는 오늘 산책하며 이웃으로 사는 이들의 모습을 담아보았어요. 저녁 시간 좋은 동무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산책길에 찍으신 것 같은 꽃사진도 세 장 함께 첨부해 주셨네요. 네, 빗물 맺힌 것도 있네요. 뭔가 굉장히 사색적인 네, 그런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2219님의 인생열차가 어디를 달리든 지나간 풍경들 모두 아름답고 의미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만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도 문자냉빙고에 싱싱하게 저장해 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앱 사연쓰기 이용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9816님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포레스텔라의 달아 높이곰 도다샤.

포레스텔라의 노래로 달아 높이곰 도다샤 9816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2부 코너 문자냉빙고 함께 열어보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남겨주신 이야기들 마저 꺼내볼게요.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1790님께서 어제 보냈던 상사와 꽃, 하동 쌍계사에서 만난 상사와 꽃입니다. 꽃잎에 떨어진 빗방울도 잠깐의 인연을 맺는데 상사화는 그러지 못하네요. 상사화와 관련된 전설 중 하나가 스님을 좋아했던 어여쁜 아가씨 또는 어여쁜 속세의 여인을 좋아했던 스님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 절간의 상사화가 더 안쓰러웠던 생각이 들어 다시 보냅니다. 꽃에 관련된 얘기를 알게 되면 그 꽃은 더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해주셨어요. 맞아요. 무엇이든 그 의미나 이면의 이야기들을 알고 나면 더 특별한 관계가 되죠. 꽃도 마찬가지네요.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는요. 오늘은 오전이라고 비 쫄딱 맞고 철수했어요. 비가 오니 할 건 없고 작업복 돌려서 비닐하우스에 널고 밥하기 싫어 냉동 피자. 특별히 세 가지 치즈 맛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비 오는 날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치즈를 세 가지나 드셨으니 든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요. 오늘도 만나게 놀다가 갑니다.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해주셨네요. 자, 그럼 삼승할부지님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문자 냉빙고 문 닫을게요. 안예은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우리 여기.

안예은의 노래로 우리 여기 삼승 할부지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오늘 끝곡은 앙상블 신하위의 연주와 노래로 하루 종일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세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복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싸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야 무겁다 아유 어디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거니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은 맘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되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 있잖아요.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에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었었어요. 서도소리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소리 목 쓰는 건 내가 다 한 거다. 떤다. 그러면 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 이렇게 내려 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가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어린 마음에는 이런 이런 악보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 쓰는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둬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어머니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0: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 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대체제와 보완제를 배웁니다. 커피 대신 차를 마실 수 있으면 대체제, 자동차와 휘발유처럼 함께 있어야 제 역할을 하는 것은 보완제인 거죠. 문득 생각해봤습니다. 사람도 대체제와 보완제로 나눌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대신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사람은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이라는 단 하나뿐인 존재를 발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윤동주 씨의 제갈수용이 곡을 붙인 별 헤는 밤 바리톤 양준모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왼쪽 신발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오른쪽 신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똑같아질 필요도 누군가를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강백진 씨 국현 작곡 늘 그 자리 소프라노 인수연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고진숙 씨 김경양 작곡 떠나가신 자리 테너 이재욱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인수연이 부른 늘 그 자리, 테너 이재욱이 부른 떠나가신 자리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전성규의 시 당신이 머물고 간 자리에서 뽑았습니다. 당신이 머물고 간 자리에는 향긋한 풀내음이 젖어 있어요. 당신이 머물고 간 자리엔 그리움이 물씬 배어 있어요.

전성규 씨, 이수홍 작곡, 당신이 머물고 간 자리, 코리아 챔버 싱어즈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조병화 씨, 최영섭 작곡, 추억, 소프라노 박혜상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장우익 씨, 고수진 작곡, 축복과 기쁨, 바리톤 양진원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박혜상이 부른 추억, 바리톤 양진원이 부른 축복과 기쁨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때로는 내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걸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속도를 맞춰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신발처럼요. 행복은 혼자 멀리 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데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역 언약이입니다. 이현아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전하는 FM 국악당 정미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5일 고창 웰시티 공연장에서 열린 석정풍류실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석정풍류는 일고수 임영창을 주제로 전통 장단과 복장단을 듣고 배우는 시간으로 진행됐는데요. 특별히 모건대학교 교수이자 아쟁의 명인인 이태백 명인이 연주와 해설로 함께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쟁산조 연주와 전통 장단 해설까지 우리 소리의 매력을 듬뿍 느낄 수 있었던 8월의 석정풍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저는 아까 우리 송혜진 교수님께서 소개한 모건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태백이라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7살 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6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대는 항상 이렇게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래서 제가 아까 피디님한테 몇 분 정도 오시냐고 그랬더니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꽉 찼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호흡이 거칠어지고 있어요.

0: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중머리를 배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중중머리를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중중머리는 중머리하고 잦은 머리의 사이에 있는 그런 장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TV에서 보시면 살풀이 춤이랄지 그런 흥겨운 민요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중중머리 장단이 많아요. 예, 그래서 중중머리 계통에 국거리 장단이 있고 또 중중머리가 있고 국거리 있고 또 신하의 장단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은 열두박의 장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중머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한번 또 이렇게 손장단으로 한번 배워보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중머리가 어떤 장단인가를 아시려면은 이런 게 중중머리 장단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정수인 선생님을 모시고 중중머리 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네.
1: 그때요 도련님이 춘향을 업고 한번 놀아보랜디
2: 쉬고
1: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총을 부어씨는 발라버리고 붉은 점은 푹 떠 반간 진수

하느냐 당동지지로지허니 외가지탄 참을 먹으려느냐 식은

여러분 춘향가 잘 아시죠? 춘향이가 15살이고 이도령이 16살이었는데요. 너무 빨리 연애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이리 오너라 웃고 놀자 뭐 이렇게 뭐 내 사랑이야 뭐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판소리 곡법 그러면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북을 치는 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전문 분야로 들어가면 굉장히 머리 아프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오늘 여기 띄워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곧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을 그냥 탁자 위에서 이렇게 양손을 가지고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면 합이 있죠. 합은 이걸 동시에 이렇게 치는 것이 합입니다. 합 해보세요. 예, 같이 치면서 합쳐 시작. 합. 예, 이거는 첫 박은 가장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합다궁 이렇게 합다궁 따궁궁 딱궁궁 그러면 12박 중에서 첫 번째 하고 아홉 번째가 가장 크게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 노란 글씨로 해놨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둘, 둘, 셋.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박입니다. 중머리도 12박인데, 중머리를 빨리 치면 중중머리가 되는 겁니다. 중중머리를 빨리 치면 잦은머리가 되고요. 잦은머리를 빨리 치면 휘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입으로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합다궁 따궁궁 따궁궁. 자, 시작. 합다궁 따궁궁 따궁궁. 네,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합을 크게 하시고 합다궁 따궁궁 따궁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요. 시작. 하, 따, 궁, 따, 궁, 궁, 따, 궁, 궁. 예, 그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합, 궁, 따, 궁, 따, 따, 궁, 궁, 따, 궁, 궁. 시작. 궁, 따, 궁, 따, 따, 궁, 궁, 따, 궁. 너무 잘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손을 탁자 위에다가 하셔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다궁 따궁궁 따궁궁. 자, 시작. 합다궁 따궁궁 따궁. 네. 자, 두 번째 거 합궁 따궁 따따. 자, 시작. 궁궁.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오늘 중중머리가 다입니다. 이거 두 가지 있죠? 여기서 그냥 한 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뭐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면 그냥 나는 다른 거안 치고 하, 따, 따, 궁궁. 여기만 쳐도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러분, 추임새라고 있죠? 추워, 이제, 소리를 잘하면 북돋아 주는 거죠. 아, 잘한다. 얼씨구, 좋다. 이런 거.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궁궁을 안 하고 좋다. 다음에 좋지. 다음에 얼씨구. 보통 추임새를 할 때는 뒤에 그 마지막, 글을, 마지막 단어를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좋다! 이렇게. 자, 해보세요. 시작! 네, 입을 좀 크게 벌리시고, 소화도 될겸 시작! 네, 그러니까, 좋다! 타에다 힘을 주, 시작! 네, 그 다음에는, 좋지! 이렇게 시작! 네, 그 다음에, 얼씨구! 시작!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합! 궁따 궁따따 궁궁따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따궁궁 좋다 합궁 그다음에 좋칩니다. 시작. 합궁따 궁따따 궁 좋지. 자, 그다음 시작. 합궁따 궁따따 궁합 궁, 따, 궁, 따, 따, 궁, 궁, 따, 궁, 궁. 이런 겁니다. 자, 하면서 해보세요. 입으로 하면서. 앞에 1번부터. 시작. 합, 따, 궁, 따, 궁, 궁, 따, 궁, 궁. 합, 궁, 따, 궁, 따, 따, 궁, 궁, 따, 궁, 궁. 합, 궁, 따, 궁, 따, 따, 궁, 궁. 따, 궁, 따, 따, 궁. 합, 궁, 따,

궁따따궁. 아, 예, 좋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예. 그런데 기분 좋다고 그래가지고 학궁따 학궁따 궁궁따 아싸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노래방에서 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하시면 소리꾼들이 좋아합니다. 예. 추임새를 잘하시면

0: 소리꾼한테 소리를 시키고 여러분이 해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자,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 붕, 따, 붕붕, 따, 붕붕.
1: 흥, 포가 좋아라.
0: 붕,
1: 돈을 들고 노는디. 얼, 씨구나 절씨고. 절씨구나 졸씨고 돈 봐라 돈 좋다 돈 봐라 살았네 살았네 박흥보가 살았네.
0: 그러면 다른 소리를 또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판소리가 오바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초당 타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해주시고 자 앞에 시작 합다궁 입으로 크게 궁따궁궁
1: 화초장 궁궁 화초장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오늘 걸음은 잘 왔구나 대장부 한번 걸음에 돈께와 화초장이 생겼구나 화초장 또랑 하나를 건너뛴다 여기가요 솔찬이 미끄럽단
0: 네, 말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정상입니다. 요 장단에서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렇잖아요? 응. 자, 요거부터 먼저 하시고, 자, 소리, 저 한자, 먼저 한 장단 합니다. 시작! 팝, 따, 붕, 따, 붕붕, 따, 붕붕,
1: 붕, 따, 붕붕, 내 딸이야.
0: 붕붕,
1: 오호, 둥, 내 딸이야

0: 네가 어디서 삼겼나? 네가 어디서 삼겨와?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불끈 솟았나? 하운이 타 기봉 터니 구름 속에 쌓여와.
1: 명곡입니다, 명곡. 명곡. 이렇게 하루 배워가지고 이렇게 잘 칠 수는 없어요. 중임체까지. 이대로만 치시면요. 이대로 치시고 소리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소리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쳤어요. 이렇게 원박을 제대로 쳤는데 소리가 틀리잖아요. 그럼 소리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중중무리 장단이 나오면 이렇게 가서 손장단을 치시면서 추임새를 하시면 여러분한테는 뭐라고 그러느냐? 귀명창이라고 그럽니다. 귀명창. 아, 소리를 들을 줄 아는구나. 그래서 귀명창, 요즘에 사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소리를 많이 잘 들으셨어요. 근데 요즘에 좀 접촉할 기회가 좀 작아서 그런지 귀명창들이 점점 조금 이렇게 부족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30대 그때만 해도 국립극장에 완창판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통 완창은

0: 짧게 하는 소리가 한 2시간 정도 되고요. 길게 하는 소리는 한 8시간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완판.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 그때는 이 국립극장의 소극장, 국립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 소극장에 그 완창판 소리를 하면은 아주 꽉 차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줄 아시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 취임새가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소리를 제대로 들을 줄 알으셔서 얼씨구 좋다 잘한다 어이 아문 막 이렇게 이런 소리가 객석에서 동시에 터집니다. 그러면 창자는 그 장시간을 소리하지 않습니까? 보통 심청가가 4시간 반 정도가 되고 흥부가는 2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수군가도 3시간 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춘향가는 한 5시간 반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적벽가도 한 3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장시간 동안 창자가 혼자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처럼 이제 이렇게 북을 조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추임새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소리를 들으시면 이렇게 추임새 해주고 이러시면 창자가 그 장시간을 그 소리를 연행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판소리 공연이 있으시면 꼭 참석하셔가지고 이렇게 무릎장단 치시고 추임새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한번 오늘 이걸 익혀야 되니까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중중머리를 완전 뼛속까지 익히고 가셔야 돼요. 조금 빨리 해볼까요? 자, 좀 됐으니까 조금. 그러니까 합다 궁따 궁궁따 궁궁 합다 궁따 궁궁따 궁궁 합궁따 궁따따 궁궁 좋다 합궁따 궁따 궁궁따 좋지 합궁따 궁따 궁궁 고 합다 구 따 궁궁 따 궁궁 따 궁 따 따 궁궁 궁궁 합궁 따 궁 따 따 궁 좋체 따 궁 궁궁 따 좋체 따 궁 자 노래해 보세요.
1: 헤이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호돈네 호돈네
0: 좋다
1: 화초장 하나를 호돈네
0: 좋지
1: 오늘 고름은 잘 왔구나
0: 수고

0: 누나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1: 좋다
0: 도랑 하나를 건너뛴다
1: 좋지
0: 초장화 아
1: 얼씨구
0: 장화초
1: 4번 오. 다
0: 왔다 이곳에 잊었다
1: 좋지
0: 허허 이곳을 잊었구나
1: 쓰고
0: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1: 다
0: 가까워서 내가 죽었구나
1: 좋지.
0: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1: 쓰고
0: 이놈이 이것을 뒤집어 붙이면서도 모르던 것이었다
1: 제.
0: 초화장 아니다 장화초 아니다 화장초 아니다
1: 좋다.
0: 초장화 아니다 장초화 아니다
1: 좋지.

0: 세고
1: 천장 방장 구들장 아니다 된장 간장
0: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1: 아무거나 고추장 고추장
0: 세.
1: 이것이 비슷하면서도 아니로다 이것이 무엇이냐
0: 세.
1: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0: 자.
1: 에라 내가 우리 집으로 가서 우리 마누라를 닦다를 수밖에 저 집으로 들어가며
0: 세. 너무 잘하셔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1, 2, 3, 4, 5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걸로 하는 겁니다 본인이 나는 좋다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얼씨구 하고 싶고 나는 그냥 추임새 안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하면 돼요 그거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1: 이리 오너라 업고놀자
0: 좋다
1: 이리 오너라 업고놀자
0: 멋지고

수박 꽃봉지 떼뜨리고 강등 백청을 따르르르르르르르르 부엇이는 발라버리고 붉은 저 문 푹 떠 반

0: 보자.
1: 다.
0: 아짱 아짱 걸어라 걷는 대를 보자. 빵도 서라 이 소를 보자. 아메로 내 사랑아.
1: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그 중중무리에 대한 장단은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이제 북을 어떻게 치는가? 그러니까는 프로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씩 다 치지 않고요, 빼서 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리의 이면에 맞게 따라서 소리가 높은 층으로 고음으로 소리를 지르면 북도 크게 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중 하성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북도 작게 치고요. 가락을 소리의 그 리듬 구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쳐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수희 명창께서 수군가 중에 고고천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어이. 고고천변일현호 부상은 오피떠
1: 좋다.
0: 양고자질한게 월봉으로 돌고 돌아
1: 좋다.
0: 어장촌개

0: 자고
1: 얼씨구
0: 철새는 홀월 날아든다 동정여천의 파실 주금수 주파가 여기라
1: 좋다
0: 앞발로 벽파를 지고 당고 뒷발로 장랑월 탕탕 요리 저리 저리 요리
1: 좋다
0: 앞

0: 하라.
1: 얼씨구
0: 도촌아 너이 허여 동남으로 버려 있고
1: 셋.

0: 원혼이요
1: 얼씨구
0: 오래 속에 와 잠시나야 천봉바락을 바라보니
1: 좋다
0: 반경대 구름 속 학선이 울어 있고 칠보산비로 봉을 허공에 솟아 계산파 물이 울자 산은 칭칭칭도 꼭 경수부 봉을 야자파
1: 얼씨구

0: 정퍼지 떡갈파리 몽둥 질렁 굴보르다 아래 흐른 거 줄렁 수보들 번낭기 오미자치자 감대추 가진과 목을 끌어지고 뒤틀어져서 부부칭칭 감겼다. 어서 난 돌아들고 백군한 문비 갈매기 해오 우리 목파리 원앙새 당상두루미 수많은 떼꽁이 소천자기관 얻은 만수분전 봉황새
1: 아 좋다
0: 양양 장파 첨정 뭐 사랑하다고 원앙새 7월 칠석은 났소 달인 호

지어다보니 마라 전봉이요 내려보보보니 백사 지라에 구부러진 들근자 송광풍을 못 이기여 우줄우줄 춤을 출제 시내 유수는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주르르르르 저 골물이 콸콸

툭척 구부져 방울이 벗김져 건너 평풍 속이다 마주 꽝꽝 마주 때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매로 가자

0: 네, 우리 정수익 명창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좋다 하고 박수 치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네, 좋지 않습니까?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해서요 너무 감사하고 더운 여름에 어르신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뭐 앞으로 조금 더 국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판소리를 비롯해서 뭐 악기도 있고 춤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지셔서 그러니까 저희 음악이 세계적으로 크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오늘은 지난 8월 5일 고창 웰시티 공연장에서 열린 석정풍류실환과 함께했습니다. 무더위도 지나간 8월의 끝자락, 변함없는 자연의 풍류와 소리의 멋이 있는 국악방송과 함께 이 시간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남은 시간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하는 축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전하는 FM국악당, 저는 정미정이었고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순간이 전부인 게 어때서? 사랑이 변하는 게 어때서? 지금 이렇게 전부 주고 싶은데. 내 전부를 주어 당신을 활짝 꽃피우고 싶은데. 사랑이 아니라면 뭐겠어? 김선우 시인의 시 OM 4시 사랑이 변하는 게 어때서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설령 사랑이 변하더라도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사랑하는 마음만 그 마음만은 진짜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 의심할 수 없는 사실 그 자체겠죠. 우리 마음이 깊어가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정길선의 여러분의 연주로 그녀의 사랑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김선우 시인의 시 OM 4시 사랑이 변하는 게 어때서의 한 대목 읽어드렸는데요. 결국 사랑이 끝나더라도 그 순간의 마음만은 진짜로 살아있다고 말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사랑이 끝날 게 두려워서 사랑을 안 할 수는 없고 실망할 게 두려워서 기대를 안 가질 수는 없죠. 내일의 기대가 그리고 오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법이니까요. 네, 우리의 마음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문수정의 노래로 물 흐르는 내력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문수정의 노래로 전해드린 물 흐르는 내력이었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과 고전 시와 글을 만나보는 옛글의 온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당첨자 정보는 그론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춘향가중 이도령이 광안루에서 경치 구경하는 대목부터 춘향이 그네 타는 모습 보는 대목까지 조상현의 소리로 만나보시죠.
1: 좋다 좋다. 과연 호남의 진루라 하겠구나. 예 방자야. 예. 이러한 좋은 승지강산에 술이 없었었겠느냐. 술이 난상 가져오너라. 방자 술상을 들여놓으니 도련님이 좋아라고. 예 방자야. 오늘 술은 상하동락으로 연치를 찾아 먹을 테니 너희 둘 중에 누가 나이 많이 먹었느냐. 도련님 말씀 그리 없이니 아마도 저 후배사랑 전임이 낯사나 좀 더 먹은 듯합니다. 그러면 그에 먼저 부어주어라. 후배사랑 먹은 후에 방자도 한 잔 먹고 도련님도 못 잡선 술을 2, 3배 잡선오니 취흥이 도도하야. 앉았다 일어서 도로도로 건일며 팔도강산 누대경에 손고바 헤아린다. 장성년 면용용주 대하동도 정점산 평양감형은 부병루 연광전 일렀고 주렴 주객은 벽공아들아저 수호 문창했던 실손사가 풀어오는 영주와 들어보면 무릉도원 인백자 붉은 홍건 숭이 숭이 꽃피고 불을 긁단 불을 정은 고물 고물의 단체이라. 유마황양 한우성은 벗 부르는 소리요. 황봉백첩 쌍쌍괴는 향기를 찾는 거동이라. 물은 본시 은나수요. 산은 본시 옥경이라.

0: 옥경에 본 명한병 월궁 하나가 없을 손나 백백홍홍 난만중 백백홍홍 난만중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해도 갖고 달도 같은 어여쁜 미인이 나온다 저와 같은 계집아이와 함께 그네를 뛰량으로 농림수벌당도 어여 장장 재성근의 줄 비늘어진 벽까지 휘칭칭 근에 메고 섬서 목수를 번뜩 들어 향근의 줄을 갈라지고 선뜻 올라 발굴을 째 한 번을 툭 구르니 밥이 번뜩 높았고 또 한 번 툭 구르니 뒤가 점점 멀었다 난만도와 높은 가지 소소리쳐 툭툭 찬지에 춘풍취한다고 홍설이요 평화 수분하느니라 그대로 올라가면 서황무를 만나볼 듯 그대로 내려오면 요지황후를 만나볼 듯 입은 것은 비단이라 찬노리게 갈 수가 없고 고간 그 자취 사람은 사람이나 분명한 소녀라 공을 타고 올라가 지루한 동호인가 구름 타고 내려와 양대허무산선녀 어찌 보면 훨씬 멀고 어찌 보면 못 가까워 들어갔다 나오는 양은 연추 비와 낙무연 도련님 심사가 살란대요.
1: 춘향가 중 이도령이 광안루에서 경치 구경하는 대목부터 춘향이 그네 타는 모습 보는 대목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소리엔 조상현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학에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만나보시죠.

문학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뒤로 많은 일들이 남겨지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그 죽음 이후에 남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기록노동자 희정의 죽은 다음인데요. 희정 작가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땄다고 합니다. 장례 현장과 염습실에서 보고 들은 것들, 느낀 것들을 적은 책이 바로 이 책이죠. 작가는 장례를 둘러싼 수많은 절차 속에서 장례 지도사와 시신 복원사, 수의 제작자와 화장 기사, 묘지를 관리하는 사람까지 죽은 사람 곁에서 일하는 여러 노동자들을 만납니다. 이 책은 누군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잘 보내기 위해 노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는 한편 산업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인간 소외에 대해서도 함께 두루 살펴봅니다. 살면서 우리가 겪는 큰 일 중 하나이면서도 잘 모르는 것이 죽음을 둘러싼 그 이후의 일들이죠. 작가는 우리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섬세한 필치로 전해줍니다. 잠시 음악 듣고 돌아와서 책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죠. 한국의 장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축제의 사운드 트랙 준비했습니다. 영화 축제 중 꽃상여 만가, 암병경의 소리, 그리고 그 외 여러분이 함께합니다.

영화 축제 중 꽃상여만과 감상하셨습니다. 안병경의 소리 그리고 그의 여러분이 함께했습니다. 책 읽어주는 밤, 오늘은 노동기록자 희정의 르포르타주 죽은 다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염을 하는 염습실에서 마지막 가는 길에 입술이 너무 메말랐다며 자신이 쓰던 립밤을 성큼 꺼내 고인의 입에 바르는 이가 있었다. 사별자들이 지켜보던 것도 아니었다. 시신을 염하는 과정에서 죽은 사람의 입술이 너무 메말랐다며 자신의 립밤을 꺼내 고인의 입에 바르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었죠. 장례를 둘러싼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존엄에 대한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장례 절차를 끝내야 해서 마지막 인사조차 서둘러야 할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장례를 둘러싼 이 모든 일들이 마음과 노동이 교차하는 자리면서 서로 마찰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걸 알게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죽은 다음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를 말하는 책이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죽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묻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죽은 사람의 모습을 살피는 일이 결국 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의 모습을 살피는 일로도 이어지는 거겠죠. 장례를 둘러싼 과정들을 이토록 가까이서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 삶에 대한 보다 넓은 관점을 지닐 수도 있을 겁니다.

알망개님 꽃꺾어머리에 꽂고 자상 부처는 품에 안고 연불로 양석상호 사방강호 극락갈지에 천궁 없이

진도 식김꽃, 길다금 중 일부였습니다. 우리나라엔 산자와 죽은자를 위한 굿이 지역마다 있는데요. 진도 식김꽃은 이승에서 풀지 못하고 맺혀있는 망자의 한을 풀어주어 극락 왕생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진도 지역의 굿입니다. 진도 식김꽃 가운데 마지막 대목인 길다금 가운데 일부 전해드렸고요. 소리엔 박병천이었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온기도 전해드립니다. 또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종묘제례학 가운데 소무와 독경을 오늘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음악 만나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소무는 빛나는 전사라는 의미를, 또 독경은 진심이 깃든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진 악공인데요. 조선시대의 무공을 기리는 그런 음악입니다. 해파리의 소무 독경 들어보시죠.

해파리의 소무독경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디찬 절벽 아래 시냇물 떨어지네. 이곳 송풍원으로. 시냇물은 퐁퐁 솟아 활기차게 흐르고 솔바람은 밤낮으로 조용할 때가 없네. 처음엔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나 싶었는데 다시 들으니 소호의 음악과 비슷하기도. 우리 스님께서 가부좌 틀고 앉아서 줄 없는 검은고로 화답을 하신다오.

고려시대 이숭인의 시 윤절간의 송풍언의 짓다였습니다. 송풍언은 집에 붙인 이름, 윤절간은 송풍언에 살았던 스님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스님의 집에선 밤낮으로 솔바람 소리가 들려왔죠. 마치 천상의 음악이나 소호의 음악 같은 소리라고 했는데요. 소호란 맑고 바른 옛날 음악을 뜻합니다. 그리고 스님은 그 음악에 줄없는 검은 고로 대답한다고 했습니다. 줄없는 검은 고, 무현금은 악기를 연주하지 않고도 마음이 온통 음악의 경지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신주의회 여러분의 연주로 풍경 소리 극하게 듣고 왔습니다. 예글의 온기, 오늘은 고려시대 이숭인의 시 윤절간의 송풍원의 짓다를 보내드렸습니다. 이숭인은 문장가면서 특히 시인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숭인을 평가하는 얘기엔 이런 말들이 전해지기도 해요. 고려의 문헌 가운데 세상에 이름난 것으로 모근의 성대한 시문과 도운의 우아한 시문만한 것이 없다. 모근의 문과 도운의 시가 우리 동방의 시문 가운데 으뜸이다. 여기서 모근은 고려시대 이색의 호입니다. 그러면 모근 이색의 시조 한수 한번 들어보시죠. 평시조 백설이 잦아진 고래, 변진심의 노래입니다.

평시조 백설이 잦아진 고래를 변진심의 노래로 만나보셨고요. 방금 전해드린 음악 한갑득의 고문고 연주로 전해드린 하현 해탄이었습니다. 오늘 예끌에 온기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고려시대 이숭인이 어느 초가을 밤엔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밤에 드니 가을 기운이 나는 줄을 확실히 알겠네. 풀잎에서 들리는 벌레 소리 맑고도 경쾌하다. 가을을 알리는 소리처럼 기분 좋은 시간 전해드렸길 바라면서 저는 끝곡 아는경의 500억 년 전의 별빛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얼굴 길이는 짧게, 눈은 더 크고 동그랗게, 코와 입은 더 작게, 그리고 피부는 더 밝게 했다네요. 이렇게 하면 어려 보이기 때문이죠. 어려 보이면 좋죠. 더 친근하고 호감도 가고 때로는 건강하고 활력 있어 보이기도 하니까요. 뭐 하지만 이 보정할 기술도 딱히 없고 보정을 해도 어려 보이기엔 이미 늦은 나이라면 눈을 동그랗게 키우는 대신 말 한마디를 조금 더 다정하게, 얼굴을 작게 만드는 대신 마음은 조금 더 넉넉하게, 이쪽을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서영은의 웃어요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예, 어려 보이는 것도 좋지만 이것저것 보정할 시간에 그냥 한 번 더 웃는 게 오히려 동안의 유지 비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장미여관과 심은경이 불러드립니다. 나성에 가면.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공연 티켓 드리고 있습니다. 포크 음악의 대부 송창식님의 콘서트 가객 송창식 with friends에 초대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6시 고양시 아람누리극장에서 하는데요. 안예은 씨, 함춘호 밴드 그리고 유리상자가 함께합니다. 송창식님의 명곡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여러분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문자로 신청받습니다. 모두 10분 추첨해서 티켓 2장씩 드릴 거예요. 10쌍, 20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청받는데요.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에 올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말머리 공연 달고 신청해 주십시오. 자, 금요일 고민 해결사 AI 루미에 참고만 해. 예, 여러분의 고민 들어드리고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성우 방호 씨가 벌써부터 와 계시고요. 2부에는 K클래식 한 장 통해서 멋진 국악 한 곡 소개하도록 합니다. 강수지 씨의 노래 시간 속의 향기 듣습니다.

강수지 씨의 시간 속의 향기 그리고 하수빈 씨의 노노노노노 두 곡 들었습니다. 한동안 두 분이 약간 그 라이벌 관계에 있던 적이 있죠. 예, 굉장히 가녀린 여성 가수, 예, 아주 수려한 외모와 깜찍한 목소리, 예, 뭐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강수지 씨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롱런 하신 반면에 하수빈 씨는 기대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한테 많은 노래를 불러주시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두 분이 막 이렇게 쇼 프로그램 같은데 항상 연달아서 나오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7624님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인증서 갱신을 안 했는지 가끔 쓰던 은행 앱이 안 열려서 뭐 깔고 얼굴로 인증하고 ARS로 인증하고 난리 부르스였어요. 아이고 내 돈 찾겠다는데 참 힘들더군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은행 가갖고 뭐 다 처리하던 때가 편했대니까 그냥 은행 뭘 몰라도 직원분들이 다 친절하게 도와주시잖아요. 옛날에 그 창구에 가기 전에 이렇게 테이블에서 그 문서 작성 이렇게 하고 쩔쩔 매고 있으면 청원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딱 와가지고 학생 도와줄까? 예, 이렇게 해야지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옆춤을 봤는데 허리춤에 총을 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총이에요? 그랬더니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고 장난감이에요? 그랬더니 가스총이에요. 뭐 기밀인지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지금도 궁금하네요. 그때 그 청원경찰님이 차고 있던 총들은 진짜 앞으로 나가는 총이었는지 뭐였는지. 예전에 폴리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예, 그 드라마 OST로 쓰였던 노래 손성훈 씨의 내가 선택한 길 듣겠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 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어떤 소소한 고민들 완벽히 해결하진 못하더라도 조언은 해드립니다.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1: 참고만 해.
0: 우리 고민 해결사 네. 제가 참지를 못하고 같이 끼어들고 말았네요.
1: 좋았습니다.
0: 방호성우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방호입니다.
0: 요즘 되게 바쁘시다면서요?
2: 아 바쁩니다.
0: 왜요?
2: 아 지금 애니메이션 방송사에서 예. 성우를 뽑고 있어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고요.
0: 채용 공고.
2: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열흘 정도 이어질 텐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예, 녹음 제출이 있어서 지금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자분들이 많이 응시를 하십니까?
2: 다 해야죠.
0: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2: 그렇습니다. 제 제자들은 다 하고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이제 친구들을 가르쳤는데 네. 지금 한 7~8명은 제가 합격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0: 진짜. 네.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막 이제 많이 성장하셔가지고 네.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입문시켜 주신 우리 방호성우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거 들을 수 있습니까?
2: 아 너무 꿈만 같다.
0: 아 앞으로 뭐 성우 시상식만 네. 하면은 제가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2: 예. 시상식이 없어서.
0: 그러게 시상식은 없나요? 우리 성우님
2: 있기는 있는데요. 네. 지금 1년에 한 번씩 이제 한 방송사에서 하고 있고 네. 지금 모든 방송사에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아니 가수는
1: 네.
0: 전체 가수들 다 모여서 이렇게
1: 맞아요.
0: 삼키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1: 맞습니다.
0: 그렇잖아요.
1: 네네.
0: 근데 성우는 그 방송국 한 군데서만
1: 맞습니다.
0: 하면은 그 방송에 출연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1: 그렇죠. 예, 아쉽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규모가 산업이 좀 규모가 작아서
0: 네.
1: 예, 그렇게 전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0: 우리 성우협회
1: 네.
0: 부회장님이신가요?
1: 저는 이제 극회.
0: 예, 극회.
1: 예, K본부 극회의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0: 어떻게 좀 밖으로 중앙으로 또
1: 중앙으로
0: 나오셔갖고
1: 예, 예.
0: 그냥 통합 그렇게 단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1: 오.
0: 미국에
1: 예. 오.
0: 그래미
1: 예예예 예, 예.
0: 보다
1: 네.
0: 더 권위 있는
1: 오. 저 성우회를 하나
0: 예 성우회
1: 예
0: 예
1: 좋은데요.
0: 끝나고 회 먹으러 가고
1: 회도 먹고 아주 큰 시상식 하나 만들면 좋겠네요.
0: 아 진짜 네. 꿈 같은 얘기인데 뭐 우리가 꿈꾸지 말란 법 없으니까
1: 맞습니다.
0: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해 참고만회 아니고요 해입니다. 방성우님이 AI 루미 역할 맡아서 AI 고민 상담을 라디오 버전으로 구현해드립니다. 루미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여러 AI들의 조언을 종합해서 전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볼까요?
2: 저는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힘들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친구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지만 막상 입을 열면 그랬구나 라는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가끔은 친구가 해결책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건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괜히 조언을 해줬다가 친구를 더 불편하게 만들까봐 말을 아끼게 돼요. 친구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고 싶고 제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고민을 들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면 좋을까요?
0: 친구가 고민을 털어놨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된다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1: 네.
0: 이분은 약간 우리 흔히 말하는 MBTI의
1: 예.
0: F 성향이신 것 같죠.
1: 아, 감성적인.
0: 예, 예. 네. 공감은 되는데 뭐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스타일은 아니신 거예요.
1: 네.
0: 이게 뭐 그게 뭐 생각이 짧다거나 뭐 두뇌가 부족하다거나
1: 맞습니다.
0: 그런 문제는 당연히 아니고.
1: 네, 네.
0: 예, 예. 이게 그 사람의 성향 때문에 드러날 수 있는 건데 자 청취자분들은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지 우리 인별그램 댓글부터 확인해 봅니다.
1: 네. 먼저 송우킴님
0: yep.
1: 그랬구나 라는 반응도 결코 나쁜 리액션이 아니에요. 위로는 멋진 정답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친구가 느꼈을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랍니다 하셨습니다.
0: 그래요. 그랬구나. 예전에 어떤 무한도전인가 거기서 뭐 이런 이걸 주제로 컨텐츠 네. 만드셨던 것도 같아요. 이렇게 서로 손을 붙잡고 아쉬웠던 좀 불만 이렇게 얘기하면
1: 예.
0: 아 그랬구나.
1: 그랬구나.
0: 내가 그랬구나. 예. 되게 물론 그분들은 재밌게 만들어내셨지만
1: 예, 예.
0: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잠깐 따라해봤는데 뭔가 위로되는 마음이 따뜻함이 밀려오네요.
0: 그래요.
1: 그랬구나.
0: 저한테 한번 뭐 아무 고민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1: 일이 없어요.
0: 그랬구나. 일이 없구나. 아우 일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 안 생겼구나.
1: 일 좀 주세요.
0: 그랬구나. 일이 필요했구나. 나한테 일을 달래는구나.
1: 아 해결책은 안 되는구나.
0: 나도 없구나. 일단 공감이 근데
1: 예, 예.
0: 처음 시작이니까.
1: 네.
0: 자 다음 신데렐라님.
3: 네. 판사보다 관객이 되어주세요. 그 사람이 잘못했네 하고 대뜸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와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면서 끝까지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0: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들어주는 거에 이렇게 방점을 찍은 거죠.
3: 네. 들어주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은데 자기 말 막 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3: 네.
0: 사람이 뭐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3: 예.
0: 내가 말하는 것을 두 배를 들으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내가 듣는 거에 반만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3: 예.
0: 보통은 반대로 하죠.

0: 말을 두 배로.
1: 네. 반만 듣고 두 배로 말한 들어주는 거 중요하다는 네. 신데렐라 신데렐라 오. 님의 의견이었고 제이니 님도
0: 네. 네. 친구가 고민을 말할 때 내 경험담을 얘기하는 걸 조금만 참아보세요. 나도 예전에 를 시작하는 순간 친구의 고민이 뒷전이 되고 내 무용담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1: 이것도 내 말보다 들으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냥 뭐 공감한다는 취지로 또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런 똑같은 일을 겪었어라고 이제 뭐 네.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어느덧 내 얘기만
0: 더 길게
1: 상대방이 그랬구나.
0: 오히려
1: 너도 그랬구나. 네. 이럴 수가 있으니
0: 예, 주객이 전도될 수 있네요.
1: 주객 전도 예, 네. 역시 유식하시네요. AI 루미는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하이 루미.
0: 하이. AI 루미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내 친한 친구 민지 있잖아. 걔가 나한테 고민을 자주 얘기하거든. 근데 난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진짜 머릿속이 하얘져. 내가 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해?
0: 네. 이 분야는 제가 전문이에요. 사람들의 온갖 고민을 다 들어주는 AI 루미가 노하우를 공유해드릴게요.
1: 아, 그랬구나. 사람들이 너한테 고민을 많이 얘기하니까 너만의 비법이 있겠구나. 나한테 좀 알려줄래?
0: 네. 먼저 친구의 고민을 들을 때 대단한 해결사가 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1: 해결사가 될 필요가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0: 대안을 찾아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친구도 답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억울하고 속상해서 털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저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친구는 속이 시원해질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아, 나도 모르게 저 고민은 어떻게 해결해 주지? 하면서 내가 머리가 지끈거렸거든. 아, 근데 그런데도 만약에 해결책을 알려주고 싶을 땐 어떻게 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잖아.
0: 만약 해결책을 주고 싶을 때는 네가 속상할 만한 상황이 많네 하고 감정을 먼저 인정해 준 뒤 해결 방법이 몇 개 떠오르는데 얘기해 줄까? 하고 신호등을 켜는 거죠. 대뜸 훈수를 두는 것보다 상대방이 훨씬 부드럽게 받아들일 거예요.
1: 그래, 네 말 들어보니까 고민 상담해 줄 때는 상대의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구나.
0: 네, 맞아요. 상대가 속상한 얘기를 할 때는 당신의 미간을 살짝 모아주고 황당한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을 크게 뜨면서 진짜? 하고 반응을 보여주세요.
1: 진짜? 그런 리액션도 중요한가 보구나. 아우, 그동안 나는 너무 로봇 같았을 수 있겠어.
0: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어디 가서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깊은 고민을 털어놓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친구가 자신의 고민을 자주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당신을 깊이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1: 아, 그렇다면 다행이네. 근데 루미, 너는 평소에 고민 상담하면서 좀 피곤했던 적 없니?
0: 전혀요. AI는 감정 소모를 하지 않아서 다크서클이 내려갈 일도 없거든요. 앞으로도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공감과 해결책을 완벽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AI 루미를 찾아주세요.
1: 아, 그래. 내 친구한테 너랑 얘기해보는 것도 추천해줘야겠다. 루미야, 이제 쉬고 있어.
0: 네. 고민 해결사 AI 루미 절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1: 친구 고민 들어주는 걸 어려워하는 사연자를 위한 AI 루미의 조언이었습니다.
0: 네.
1: 리액션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속상할 때는 미간 좀 찌푸려주고 황당한 이야기할 때 눈을 크게
0: 진짜? 네.
1: 근데 막 그 거꾸로 그러니까. 하면 안 됩니다. 예, 상대방이 속상한 얘기하는데 눈 동그랗게 뜨면 막 너무 그게 신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0: 그러네요. 상황에 네. 맞게 해야 되겠네요.
1: 일단은 사람이건 로봇이건 간에 AI건 간에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거 편들어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네. 공통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그리고 대뜸 훈수를 두는 게 사실 이게 남자들의 좀 특징이 있지 않나요?
1: 그렇죠.
0: 네. 네. 저도 이유

0: 위원님이 뭐 얘기하면은 아 그거는 이런 거야 라면서 뭔가 훈수드는 듯한 해결책을 막 제시하려고 하는
1: 예.
0: 그런 본능이 막 있더라고요.
1: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선배님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었는데, 내 아내와 어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꾸 그 심판을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저쪽에는 아무리 내가 봐도 우리 아이가 잘못했어도 거기서 자기가 잘못해 이러면 안 되고 그냥 거기서는 가만 편을 들어주기 정 민망하면
0: 가만히 있어요.
1: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저쪽에 가서 와이프 없을 때 아 사실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 현장에서는 진짜
0: 맞습니다.
1: 와이프는 거기 그 상대방과의 갈등보다 이 남편이 저쪽 편 드는 거에 더 광분하신다고.
0: 그러니까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1: 그러니까 이호 의원님한테 많이 혼나셨겠어?
0: 기억도 안 납니다. 하도 많아서.
1: 예, 잘 잊으셨어요.
2: 네.
1: 자,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다음 고민으로 넘어갑니다. 다비치 강민경 씨입니다. 말해봐요.

0: 열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방우성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갑니다.
1: 저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인데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다 보니 앉아서 가는 날보다 서서 가는 날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퇴근길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는 길이라 다리도 퉁퉁 붓고 너무 피곤한데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든 빈자리를 차지해보겠다는 저만의 눈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왠지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 것 같은 사람을 찾아서 그 앞에 슬쩍 자리를 잡아보는데요. 번번이 실패하고 계속 서 있을 때가 많아요. 혹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곧 내린다 하는 신호가 있을까요? 대중교통에서 자리 잡는 노하우, 그거를 좀 알고 싶어요.
0: 이거 중요하죠.
1: 네, 중요합니다.
0: 이상하게 내 앞에 앉은 사람은 종점까지 가.
1: 네, 그리고 좀 눈치 보다가 자리를 바꾸면 아까 있었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0: 맞아요.
1: 여기 있던 자리는 계속 앉아 계세요.
0: 그러면 그 내가 비운 그 자리에 그쪽에 있다가 쓱 앉는 분은 네. 나는 신경도 안 쓰는데 괜히 나를 조롱하는 것 같은 느낌. 바보, 쟤 멘트 있지 막 이러면서.
1: 맞아요.
0: 이게 화장실에서도 그렇잖아요. 화장실에 사람들이 네네. 많아가지고 이렇게 줄 서 있을 때.
1: 네네.
0: 이상하게 내 앞에 쓴 사람만 오래 용량이 크죠.
1: 아이고,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0: 예전에 화장실 아니고 버스, 고등학교 네. 때인가 버스 타고 이렇게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1: 네.
0: 어떤 그 저보다 좀 나이가 어려 보이는 저는 고등학생이 대한 중학생쯤 돼 보이는 학생 앞에 앉았었는데 얘가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솔직히 네. 너 내리려면 멀었냐? 이걸 물어보려고 머릿속으로 내리려면 멀었냐? 내리려면 그러고서는 야, 너 머리려면 내렸냐?
1: 새로운 언어가 나왔네요.
0: 그래가지고 걔가 이러고 바보 쳐다보듯이 쳐다보가지고
1: 와
0: 그냥
1: 그랬군요.
0: 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1: 저는 반대로 그 기차를 탔었는데요. 네.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부산까지 가는 무궁화호 한 5시간 걸리잖아요.
0: 예.
1: 근데 할머니가 서 계시니까 할머니 앉으세요 했거든요.
0: 원래 좌석인데 입석으로 예, 예. 타신 할머니한테 자리 양보를
1: 예. 양보를 했습니다. 예. 근데 미량까지 가시더라고요.
0: 네. 그렇다고 할머니 힘드신데 할머니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
1: 맞아요.
0: 미량은 안 되겠네. 그럴 수 없고.
1: 맞습니다.
0: 저 대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좀 봐드릴 수 있는. 그래도 착한 일 하셔서 네. 네, 나중에 10배로 앉아가셨을 거예요.
1: 아이고. 네,
0: 자, 맞습니다. 사람 많은 출퇴근길 대중교통에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달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이 고민엔 청취자분들이 어떤 댓글을 남겨주셨을까요?
1: 네, 말랑허니님. 승객들의 손을 유심히 보세요. 잘 보고 있던 영상이나 웹툰을 끄고 휴대폰 화면을 잠그는 사람, 주머니나 가방에 폰을 넣는 사람은 곧 내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셨습니다.
0: 그렇죠. 임박하신 분들은 이럴 수 있죠. 예. 그러면 그쪽으로 잽싸게 가야 되나? 이렇게
1: 이렇게 삐짓고 가가지고.
0: 근데 막 눈치껏 딱 가는데 예. 그분이 핸드폰 딱 놓고 책 꺼내고 막.
1: 저도 이렇게 유심히 본 적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앞에 있는 분이 살짝 일어나시는 거예요. 드디어 자리가 났다는데 고쳐 앉으신 거예요.
0: 아, 꼈구나. 바지가 꼈어. 아이, 진짜.
1: 네. 그럴 때 황당하더라고요.
0: 복숭아님은요?
1: 네. 버스에서는 벨을 누르는 사람을 노려보세요. 휴대폰을 만지다가 갑자기 벨 근처로 손이 가는 사람을 발견한 순간 그때부터는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0: 그렇죠. 이것도 임박했을 때는 뭐 이거보다 확실한 게 없죠. 벨 누르고
1: 맞아요.
0: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1: 아이고.
0: 자, 허수아비님.
1: 네. 앉아있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괜히 눈이 마주치면 상대가 빨리 일어나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서 있다가 상대가 일어나는 순간 잽싸게 앉으세요. 그렇습니다.
0: 우리 허수아비님은 뭐 빨리 앉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렇게 또 매너에 대해서 네. 에티켓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어요.
1: 저는 옛날에 그 전철에서
0: 네.

0: 자리가 났잖아요.
1: 네.
0: 좀 나이가 있으신 여성분이었는데 가방을 던진 걸 봤어요. 저 멀리서 가방을 던지시더라고요.
1: 핸드볼 선수 출신이시 아니신가 싶을 정도로 아니 그냥 네. 멀리서도 정확하게 딱 꽂아넣으시죠.
0: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비집고 와서 가방의 자리에 앉으시는 걸 봤습니다.
1: 그래,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뭐 아주머니도 그렇고 아저씨들도 그렇고 네네. 학생들끼리도 막 장난삼아 그러기도 했는데 요즘도 그런 분들이 많으신지 그건 모르겠네요.
0: 맞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1: AI 루미
0: 네.
1: 예, 바로 불러볼게요. 하이 루미.
0: 하이. AI 루미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루미야, 나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거든. 근데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완전 닭쥐앙이잖아. 어? 계속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빈자리를 꼭 차지하고 싶은데 이제 저 사람은 곧 내린다 하는 확실한 신호가 있을까?
0: 네, 당신의 고민을 분석했어요. 대중교통에서 곧 내릴 사람과 절대 안 내릴 사람을 가려내는 스캔법을 공유해드릴게요.
1: 오, 좋았어. 빨리 알려줘.
0: 먼저 상대의 움직임을 관찰하세요. 끼고 있던 이어폰을 케이스에 넣거나 가방 안에 소지품을 정리한다면 그것은 하차 준비 신호입니다. 만약 앉아있던 승객이 등받이에서 몸을 떼고 15도 정도 앞으로 기울인다면 축하합니다. 눈치 게임 승리 확정입니다.
1: 그래, 역시 사람들을 꼼꼼히 스캔하는 게 중요하겠군. 아, 혹시 또 다른 전략도 있을까?
0: 비장의 전략, 바로 유니폼 스캔입니다. 여의도, 역삼, 광화문 같은 오피스 단지나 대학가 근처 정거장에 가까워질 때 딱 봐도 그 구역에서 내릴 것 같은 승객 앞에 서는 게 확률상 최고예요. 각 잡힌 오피스 룩이나 과잠을 입은 대학생을 노리는 거죠.
1: 이야, 그거 좋은데? 그러면 반대로 절대로 안 내릴 사람은 어떻게 구분해? 그런 사람 앞에 있으면 손해잖아.
0: 편안하게 눈을 감고 수면 모드에 들어간 분이나 노트북, 태블릿을 펴고 작업 중인 분들은 최소 다섯 정거장 이상 타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 그 앞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1: 아, 그래. 푹 자는 분들은 아주 종점까지 가기도 하더라고. 근데 루미야, 만약에 자리가 딱 났는데 옆에 애매한 위치에 나 말고 또 사람이 서 있으면 어떡해? 그냥 눈물을 머금고 양보해야 되나?
0: 네, 그때는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말고 살짝 목례를 하면서 엉덩이부터 밀어 넣으세요.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시각적인 메시지를 던지면 상대도 이해해 줄 거예요.
1: 아휴, 역시 쉽지 않네.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눈치 게임에 실패해서 끝까지 서서 가야 되면 어떡하지?
0: 어차피 서서 가야 한다면 다리의 피로라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짝다리는 골반이 틀어지니 절대 금지. 금지예요. 지하철이 정차할 때마다 까치발 3초로 종아리 펌핑을 5번만 해주면 다리가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1: 아하, 그래. 내일 퇴근길에 루미가 알려준 꿀팁들 꼭 써먹어봐야겠다. 고마워, 루미.
0: 네, 당신의 칼퇴를 응원하는 고민 해결사 AI 루미. 절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1: 네, 편안한 출퇴근길을 위한 AI 루미의 조언이었습니다.
0: 비장의 전략이 있네요.
1: 그러게요. 일단
0: 네.
1: 다음 정거장이 야구장인데 야구 유니폼을 입으신 분들은 거의 뭐 90% 이상 내리실 가능성이 높고
0: 그렇죠. 예, 맞습니다.
1: 그리고 뭐 다음이 이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네. 교복 입은 학생들이라든가 네. 여의도 다 와가는데 딱 누가 봐도 막 뭐 증권맨인 분들 그런 분들 그거 이렇게 옷차림을 보는 게 미리부터 준비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0: 와, 거의 뭐 셜록 홈즈와 같은 그 관찰력이 좀 작동을 해야 되겠네요.
1: 더 피곤하다. 더 피곤해. 근데 오히려 이거 네. 그냥 서 있어야 된다면 그때 다리 피로를 줄이는 방법 여기에 더 귀 기울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네. 서 계시다가 이렇게 턱걸이 하시는 분도
1: 손잡이에서
0: 예.
1: 그래요.
0: 계시잖아요.
1: 예, 막 그냥 그 기계 체조 같은 거 막 네. 하시고 창피한 일도 모르고
0: 맞습니다.
1: 자, 폴킴과 한지민이 함께 불러드립니다.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릴래요.

0: 폴킴과 한지민이 함께 불러준 한정거장 더 가서 내릴래요 듣고 왔습니다. 자, 고민 해결사 루미의 참고만 해. 이 시간에 다뤄볼 고민 받고 있죠?
1: 네, 고민 해결사 AI 루미에게 여러분의 자잘한 고민까지 속 시원하게 털어놔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 그리고 무료인 덩독쿵 앱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다룰 사연은 이은밤 공식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두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조언을 인별그램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0: 우리 제자분들 네. 그 결과 발표는 언제쯤 나요?
1: 그게 지금 아마 한 달 정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 2차, 3차 그리고 면접까지 있으니까요.
0: 아, 꼭 네.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 성우님의 명예를 아. 드높이는 그런 제자분들이
1: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0: 네. 탄생하시길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AI 루미의 조언은 그저 하나의 조언일 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방성우님과는 인사 나눕니다. 안녕히 가세요. 루미야 잘가.
1: 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0: 1부 끝곡은 10cm의 별자리입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어요. 김광성님의 목소리 신날새의 해금으로 외사랑 듣고 왔습니다. 자,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죠.

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302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1480님의 사연입니다. 코어 근육이 없어서 그런가 높은 계단 오르내릴 때 휘청합니다. 운동해야겠죠? 예, 하셔야겠네요. 근데 계단 오르내릴 때 휘청하면 다리 근육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코어 근육? 전문적인 용어까지 예, 딱 등장시키시는 거 보니까 뭔가 관심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시작해 보시죠. 9378님의 사연도 소개해드리죠. 엄마 아빠 모시고 강원도 여행 다녀왔어요. 모처럼 제가 시간이 나서 모시고 갔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유, 같이 시간 보내기만 해도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왜 미루기만 했는지 후회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잘하셨네요. 예,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생각보다 참 예, 사소한 건데 그것조차 우리가 참 못해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셨다니 저도 좋네요. 김현철 씨의 노래 들려드립니다. 춘천 가는 기차.

김현철 씨의 춘천 가는 기차, 그리고 이한철 씨의 늦어도 가을에는 두 곡 들었습니다. 현철님과 한철님의 노래들 이어서 듣고 왔네요. 8133님, 친척들이 연달아 결혼해요. 9월 결혼식만 세 번 가야 돼요. 얼른 살 빼고 옷도 사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예, 9월 결혼식이죠. 결혼식의 계절이죠. 9월 토요일에 이렇게 미용실에 가면 정말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미용실 직원분하고 저하고 아 구토구나 구토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진짜 그 생각이 날 정도로 바쁘다고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내일만 결혼식 축가가 두 개나 있거든요. 예. 열심히 한번 다녀보실까요? 세븐어스가 불러드린 노래 예. 들어봅니다. 사랑해도 될까요?

세븐하우스의 사랑해도 될까요에 이어서 유리상자의 신부에게까지 듣고 왔습니다. 어디 결혼식 잠깐 다녀온 기분까지 드네요. 0321님, 가을이라고 남편이 갑자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추리소설 보면서 너무 무섭다고 옆에 있으라고 하네요. 아, 어차피 범인 다 잡혔는데 왜 저럴까요? 그럴 거면 읽지 마! 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귀여우시다. 그냥 예, 무서운 거 추리소설은 핑계고 우리 0321님 옆에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 소녀 같은 남편분의 이런 그 제스처를 너무 단칼에 거절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문세 씨의 노래입니다. 소녀.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음악에도 지역적 특징이 있죠. 제주 민요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주 민요라고 알려진 노래 중에는요, 순수한 제주 토속 민요도 있지만 육지에서 유입되어 불리다가 제주의 소리로 자리 잡은 곡들도 많습니다. 정작 육지에서는 그 곡들이 사라졌는데도 제주에는 남아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노래들도 지금은 다 제주 민요라고 합니다. 서희철 가단이라는 팀이 다양한 제주 민요를 새롭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음반이 서희철 가단의 제주 민요인데요. 그 중에 우리 귀에 익은 제주 민요들을 이어놓은 곡이 있네요. 용천검, 오돌독이, 너영나영으로 구성된 연곡이에요. 서희철의 소리, 그리고 가야금, 검은고, 아쟁, 장구, 대금, 해금, 피리, 제주의 물항아리인 물허벅 연주까지 이어집니다. 제주 민요 연곡 서희철 가단이 들려드립니다.

용천감 오돌독이 너영나영 이 제주민요 세 곡을 이어 부른 연곡이었죠. 자, 용천감 뭐 오돌독이 이 곡들은 그 기원을 따지자면 육지에서 사당패가 부르던 민요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너영나영은 경기민요와 유사한 음악 구조와 창법을 사용하지만 지금은 제주의 노래로 불리고 있죠. 이 곡들이 제주에서 지금까지 전해져 왔다는 것은 제주 사람들의 삶과 흥에 잘 밀착되고 어울렸다는 뜻이 되겠죠. 제주민요 연곡 서희철 가단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K클래식 한 장이었네요. 강은일 외에 여러분이 함께합니다. 망각.

강은일 외 여러분의 망각 들었고요. 안혜은 씨의 홍연까지 같이 듣고 왔습니다. 자, 1440님의 사연 소개합니다. 핸드폰을 4년째 쓰고 있는데 버튼이 잘 안 눌려요. 바꿔도 될까요? 너무 비싸서 선뜻 결심하기가 힘듭니다. 핸드폰 아마도 스마트폰이실 텐데 4년이면 꽤 오래 쓰신 거죠? 예전에는 한 2년 정도 쓰면 좀 느려지고 뭐 휴대폰 배터리 성능이 아주 저하가 되고 자꾸 고장나고 이래서 바꾸곤 했었는데 요즘은 그거보다는 좀 오래 쓰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기본 한 3, 4년은 쓰는데 4년째쯤 되면 약간 얘가 버벅대기 시작하죠. 버튼이 잘 안 눌릴 정도면 아이고 벌써 바꾸고도 남을 시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알뜰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핸드폰 바꾸는 거 돈도 돈인데 바꾸고 나면 거기 뭐 또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많죠. 저희 매니저가 얘기해 주는 거 들으면 뭐 가면 요즘에는 그냥 뭐 무슨 애플리케이션까지도 다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이전을 해준다고 하는데 아유 그거는 잘하는 사람들 그런 거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 얘기지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다 해줘도 뭔가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선뜻 못 바꾸고 있어요. 돈도 돈이지만 예, 근데 1440님 예. 버튼이 안 눌리는 건 다른 건 괜찮고 그렇다면 한번 수리를 해보시죠. 예, 그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번 한 주도 편안한 한 주가 되셨습니까? 늘 여러분의 마지막 두 시간을 책임진다는 거 같이 한다라는 거 저희한테는 참 너무나 보람이 되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다음 주엔 조금 더 좋아진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 끝곡으로 우리 그 이은밤 가족 김수인 씨가 포함된 소속된 그룹이죠. 크레즐의 늪편지 들려드립니다.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편지 같은 방송 마무리하고요. 저는 월요일날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조선 후기의 문장가 연암 박지원은 공부하는 이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문에 도는 다른 것이 없다. 모르는 게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잡고 물어야 한다. 어린 종이 한 글자라도 나보다 더 많이 알면 잠시 그에게 배워야 한다. 자기가 남만 못한 것이 부끄러워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면 그는 평생 고루하고 꽉 막힌 곳에 갇히고 말 것이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연암은 학문하는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법이 훌륭하고 제도가 아름다우면 그것이 오랑캐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앞에 나아가 스승으로 섬겨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열린 시선과 학문에 대한 태도가 문장가 연암을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은 자진한 잎 중에 염양춘 들으며 시작합니다. 이영의 피리연주입니다.

자진한 잎 중에 염양준 감상하셨는데요. 이영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열아일기의 저자로 잘 알려진 조선 후기의 문장가 연암 박지원 선생의 이야기 소개해드렸어요. 학문에 도는 다른 것이 없다. 모르는 게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잡고 물어야 한다. 어린 종이 한 글자라도 나보다 더 많이 알면 잠시 그에게 배워야 한다. 자기가 남만 못한 것이 부끄러워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면 그는 평생 고루하고 꽉 막힌 곳에 갇히고 말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죠. 모르는 게 있다면 물어야 한다. 심지어 어린 종이 한 글자라도 더 많이 알면 그에게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묻지 않는다면 아무런 진전이 없을 거다 하는 그런 태도 중요한데요. 오늘 산책길에서 연암 박지원 선생의 그 열린 태도 숙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시창 한 곡 골랐습니다. 시창이라고 하면 1시에 일정 선율을 얹어 노래하는 곡을 말합니다. 시창으로 노래하는 1시는 대개 오원절구나 7원율시인데요. 오늘 들으실 시창은 조선 후기의 인물 석북 신광수가 지은 과시 관산 육마를 노래하는 음악 추강이입니다. 신광수의 관산 육마시의 원래 제목은 등 악양루 탄 관산 육마입니다. 두보가 악양루에 올라서 지은 시, 등 악양루를 바탕으로 해서 지은 7원시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네 번째 곡까지 노래하는 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추강이 정막 어룡냉하니 인제서풍 중설루를 매화만국 청모적이여 도죽자

작년 수백구를 바로 이 부분까지 이 칠원 시의 토를 붙인 부분을 노래합니다. 가을강이 적막하니 어룡도 차고 사람은 서풍이 부는 중설루에 있구나. 매화 만국에 젖대소리 들리고 도죽장을 짚고 만년의 백구를 따르도다. 이런 내용이죠. 석복 신광수의 공령시 등악양루 탄 관산육마를 부른 시창 관산육마 듣겠습니다. 조일아의 노래 김상준의 단소연주입니다.

추광이 정막 어룡냉하니 인재서풍 중설루를 매화만국 청모적이오 도죽잔년 수백구를 시창 관산육마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활동하는 두 분이죠. 조이라의 노래 김상준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 자진한 잎 중에 수룡음 골랐습니다. 수룡음은 가곡의 평농, 계락, 편수 대업을 이어 연주한 음악인데요. 오늘 수룡음을 해금 독주로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평농과 계락은 16박 한 장단으로 연주하다가 편수 대업에서 10박 한 장단의 음악으로 속도도 빨라지고요. 촘촘한 짜임새를 갖추게 됩니다. 그 장단의 변화와 함께 느끼면서 들어보시죠. 자진한잎 중에 농락편을 연주하는 수룡음, 양경숙의 해금, 사재성의 장구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편을 연주하는 음악이었죠.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단원과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를 역임한 분이죠. 양경숙의 해금, 사재성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여창가곡 우조 두거 식불감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 식불감, 먹을 식자, 아니 불자, 달 감자를 씁니다. 먹어도 달지 않다 하는 의미인데요. 식불감미를 줄인 말이기도 하죠. 장별로 노랫말을 볼까요? 식불감 침불안하니 초장이고요. 2장 어인 모진병고, 3장 상사일념에 님 그리든 타시로다, 4장 저 님아, 5장 널로 든 병이니 내 고칠까 하노라. 이런 시조십니다. 초장에 나오는 식불감 침불안은 음식을 먹어도 단주를 모르겠고 이 맛이 없다는 거죠. 침불안, 침불안석의 줄임말이죠. 잠을 자도 편안치 않다. 그 이유는 바로 이미 그리워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요,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고쳐주시오.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지독한 그리움이 병이라는 내용이죠. 작자 미상의 시조시를 노래하는 곡, 여창가곡 우조 두거 식불감 듣겠습니다. 조순자의 노래입니다.

식불감 침불안하니 이 어인 모진 병고 상사 일념에 님 그리든 탓이로다. 저 님아 널로 든 병이니 내 고칠까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 두거 식불감 들으셨는데요. 국가부역유산 가곡 보유자 조순자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의 향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의 삶은 단순하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요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란 책 속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인생 독본은 톨스토이가 삶의 지혜를 담은 동서 고금의 여러 글 중에 의미 있는 내용을 모아서 1년 365일의 일기처럼 엮은 책인데요. 하루에 하나의

화두를 제시하고 그 화두에 관련된 좋은 글을 모아놓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주제에 대해 보완해주는 여러 글을 인용하면서 그 출처 혹은 작가의 이름을 밝혀놓았고요. 또 거기에 자신의 이야기도 곁들여 놓았습니다. 글의 끝부분에다가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8월 20일의 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의 삶은 단순하다. 쓸데없는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1. 욕구는 만족하면 가라앉지만 악은 만족할수록 늘어난다. 아미엘. 2. 모든 새로운 욕망은 새로운 결핍의 시작, 새로운 슬픔의 발단이다. 볼테르. 3. 정욕의 노예는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노예다. 탈무드. 4. 욕망에 휩싸일수록 더욱더 노예의 상태가 된다. 더 많은 것을 원할수록 자유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완전한 자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찾아오지만 그에 버금가는 자유는 적은 것을 바라는 것이다. 크리소스토모스. 5. 사람들은 향락과 사치를 행복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다. 바라는 것이 적을수록 최고의 행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소크라테스. 6. 우리는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육체와 조화를 이루며 살 수밖에 없다는 듯이 살아야 한다. 에피크로스는 말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산다면 결코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관습에 따라 산다면 결코 부유해지지 않을 것이다. 자연은 조금만 요구하지만 관습은 끝없이 요구한다. 세네카. 7. 채식만으로도 배부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크리소스토모스. 결론. 절제하는 생활을 하면 누구나 결핍과 부러움 없이 살 수 있다.

영산회상 중에 마지막 곡이죠. 군악 들으셨는데요. 김계희의 생황, 이오규의 검은고, 김상준의 대금, 사재성의 장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랩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글, 8월 20일의 일기, 진정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의 삶은 단순하다. 쓸데없는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화두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놓은 내용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날의 일기에서 인용한 글은 아미엘, 볼테르, 탈무드, 크리소스토모스, 소크라테스, 세네카와 같은 여러 사상가 작가의 글 혹은 책 속의 글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날 일기에서 톨스토이는 단순한 삶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생활을 강조했는데요. 절제하는 생활을 하면 누구나 결핍과 부러움 없이 살 수 있다 하는 결론으로 이날 일기 마무리했습니다. 생각의 향기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해금산조 한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김영재류 해금산조 준비했습니다. 김영재류 해금산조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해금산조 네 유파 중에서 가장 음악적으로 역동적인 산조라 할 수 있는데요. 김영재 명인이 연주자이기도 하지만 작곡가이기도 해서 세련된 조 변화를 자유롭게 이루도록 해서 보다 다채로운 해금산조의 모습을 갖추도록 했고요. 또 장단 구성도 다양해서 진양조부터 중모리, 중중모리, 언모리가 또 들어가고요. 자진모리, 단모리까지 두루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김영재류 해금산조 듣겠는데요. 류재원의 해금, 박정철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김영재류 해금 산조 들으셨는데요. 류재원의 해금, 박정철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해금 연주자 류재원은 어린 시절에 바이올린을 배운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교회를 다니던 분 중에 국악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국의 바이올린인 해금을 하는 건 어떨까 생각했다 하고요. 마침내 해금을 전공으로 택했다고 합니다.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형성 과정 및 연주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현재 김영재류 해금산조 보존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추월만정 준비했습니다. 추월만정, 가을달이 뜰에 가득하다 하는 뜻인데요. 바로 그런 무렵 심청이가 부친을 그리워하는 장면입니다. 심청이가 황후가 된 이후의 일이죠. 가을달이 뜰에 가득한데 그런 시간 부친에 대한 그리움이 몰려오는 시간이죠. 심청이가 부친이 그리워서 편지를 쓰는데 한자 쓰고 눈물 짓고 두자 쓰고 한숨 쉬니 눈물이 떨어져서 글자가 수묵이 되는 그런 모습, 심청이의 안타까운 모습을 만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황제가 전국의 맹인을 모두 초대해서 잔치를 열기로 하는데요. 이때 신봉사는 마을 사람들이 세워준 타루비에서 심청이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내용 들을 수 있는데요. 심청가 중에서 추월만정부터 신봉사가 타루비에서 심청이를 그리워하는 대목까지 듣겠습니다. 김수연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이랴는 옥난간에 높이 앉아.

더 토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그렇지 끼 No.

하는구나. 편지 접어 손에 들고 눈을 열고 나서 보니

황제 내궁에 들어와 황후를 살피시니 수심이 뛰었거늘 황제 물으시되 무슨 근심이 있나이까? 심황후 여짜오되 솔토지민이 박비왕토라. 이 세상에 불쌍한 게 맹인이라 천지 1호를 못 보오니 적포 지한을 풀어주심이 신첩의 원이로소이다. 황제 칭찬하시고 맹인잔치를 여시는디 각도 각 읍으로 행관하되 대소인 민간으로 맹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되 만일 빠진 맹인이 있으면 그 고을 수령은 봉고 파직을 허리라 하고 각처로 전하였구나.

방사대를 지어놓고 춘추로 재앙을 제

집행막 때 흩어지.

있어요. 따르피를 찾으러

0: 눈 뜨기도 나는 싫다.
1: 한 벌쑥
0: 이모

김수현 명창이 이 심청이가 한숨을 후 하고 쉬는 그런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했죠. 그 한숨 소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심청가 중에서 추월만정부터 신봉사가 타루비에서 심청이를 그리워하는 대목까지 들으셨는데요. 김수연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 남도민요 성주풀이 들려드립니다. 국립남도국악원 연주단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도민요 성주풀이 들으셨는데요. 국립남도국악원 연주단의 소리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진도 씻김꽃 중에서 골랐습니다. 씻김꽃은 망자의 천도를 위한 음악이죠. 이승의 업을 씻고 망자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이 씻어준다 해서 씻김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망자가 편안한 길을 가도록 그의 가는 길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절차, 길닦음 들어보려고 합니다. 씻김꽃의 여러 절차를 두루 마치고 굿의 끝부분에서 행합니다. 망자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한 길을 갈 수 있게 되겠죠. 진도 씻김꽃 중에서 길닦음 듣겠습니다. 박병천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괜찮아.
1: 안 돼.

꽁꽁 찻상 무쳐놓은 품에 담고 연불로 양석 싸고 세왕과 고금 낙갈제 청중 없이 어이가리 청웅이야.

동으로 뻗은 가지 옥토보살을 열리시고 남으로 뻗은 가지 화보살이 열렸네. 서해로 뻗은 가지 금호보살이 열리시고 북으로 뻗은 가지 수호보살이 열렸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 세상 인연 다 버리고 극락세계로 나는 간다. 진도시김꽃 중에 길다금 들으셨는데요. 박병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시간 끝곡으로 서도미녀 듣겠습니다. 긴 남봉가 자진 남봉가인데요. 김광숙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난봉가 계열의 음악 두 곡 이어 들으셨는데요. 서도민요 긴 난봉가 자진 난봉가였습니다. 국가무용유산 서도민요 보유자 김광숙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전해드린 톨스토이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진정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의 삶은 단순하다. 그가 쓸데없는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욕망에 휩싸일수록 더욱더 노예 상태가 되고 더 많은 걸 원할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라고 했는데요. 그가 처방도 내렸습니다. 절제하는 생활을 하면 누구나 결핍과 부러움 없이 살 수 있다라고요. 참 잘 알지만 또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도 우린 톨스토이의 말대로 해보려는 그런 노력은 기울여 봐야겠다 싶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방학이 끝나고 계약 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왼박 좌우 배구 무릎 쓰고 거중어 둥둥 넣기 면을 살펴보니 저쪽 지척이요 동해 장망 거구나 중룡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는 상혁도 활혁도 오작교 바래보니 저둥 남가는 내는 도거를 둥둥 울리며 허기야 저간이 원 버킷법이 아니냐 소벽사명장한테 불승청원 각비래라 날아오나 저기 이러기 가를 때를 집에 모르고 일점이 좀 떨어지니 평사다 가득이 아니냐 백구백로 짝을지 청파상 왕래거니 석양촌이 거인올 오현봉을 너무 황등로 들어가 이십오여 다녀오래 안주까지 시앉아 두견성을 받아보고 공항대 올라가니 봉거대공 강자유 황황두를 올라가니 황질구 불구반 백운청자 공유유라 금등을 진대여 춘사촌 들어가 공소장과 누르게다 남대화를 통 전부의 내포를 통 떠들어지고 이소를 친대여 개명산을 올라 장사방은 한구도 없고 난종산 올라가니 질성당이 빈서요 연조지간을 지내여 창성을 친대여 갈성산을 넘어 중종을 들어가 한극전에 굴라 앉아 만호장안 구경하고 경향문 내달라 장남은 지내 동강을 들어간 산밀대의 백이로다 조동 700리로 숙기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그주를 다달 안남산 판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 부산 파마 할망국의 강동다리 건너 평양은 연방형 무병누를 대경하고 대동강 장유물 지내 송도로 들어가 망울대 황득정 파경 폭포를 구경

아저씨가 아주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어 지새로 살다 보니 저리 안 그래요 내게 중력으로 걸리죠 금화금 성풍계 거고 중당 용춘이 해돌아 토북망월 대소사 있고 삼각산이 생겼구나 문물이 빈빈하고 풍소에 크게 가야만 만세 지금 당일하동 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하면 부어를 품에 흥부가 사는지라 저집에 가동을 보아 닭실을 집에 물을 워가중어 동동 높인 딴담담 분맛성내다라 7패 8패 배들아지 내국에를 얼른 넘어 동작강 흐르가 성방을 지나요 남타령 고개 넘어 두쪽 제접 베끼고 어중어 둥둥 높인 떡흥부제부를 당도 안으로 벌벌 날아들어 털보구에 올라앉아 제비 말로 운다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연지 우집에 낙지각지 철지연지 은지덕지 소재차로 한지포지 우집에요 흥부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내 집이 어디를 갔다가 이리와 당산 당하지 거비리

받을 때 흥부가 보고 고여겨 잔잔히 살펴보니 절호를 안가기 과연 오색탕사로 가문 언저의 아리롱 아리롱 하니 어찌 아니가 내 일이 저집이의 거동을 보아 본표박실할 집에다 모르고 일지 허르곤 일다가 흥부양주 안진 앞에 또 날 차리고 백운간으로 날아간다. 흥부 마누라가 주서들더니 여보 영감 제비가 연실을 물어왔소. 어디 보세요. 이 사람아 이것은 연실이 아니라 박실오세. 송편 처마 끝에 걸음 놓고 심었더니 수십 일 만에 박세통이 열렸겠다.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을 다리고 가난 다량으로 한바탕 우는디. 가난디야 가난디야

그저 온지 어느냐 몹쓸 적

여보가 들어와. 여보 마누라. 그렇게 울지만 말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이나 따다가 박속은 끓여먹고 바가지랑 부잣집에 팔아서 이 굶어가는 자식들을 구해내면 되지 않소. 그 말이 옳소 하고 박을 우선 한 통을 따다 놓고 우선 타는디 지르르르롱.

그 당국 여자 톱질이야.

장사수원 처리하고

마세. 당겨주소. 강상 또 난폐가 수천석을 지가실 거가 넌 저기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쓱싹 독하. 딱 쪼개 놓고 보니 박숙이 회인. 무복자는 계단에도 유골이라더니 어느 토종놈이 박숙은 싹 가져가 버리고 웬 궤두짝이 붉어져갔다. 한결을 슬그머니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갔다. 또 한결을 열고 보니 쌀이 하나 갔다. 흥보가 좋아라고 돈과 쌀이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떨어 비어보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궤두짝을 떨어 붓고 나면 도로 수북.

적다 얼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우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동가사가 도로 가도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우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동가사가 도로 가. 아이고 좋아 죽.

어디에 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홍보가 돈 안 꾸미러 들고 한바탕 노는디. 얼씨구나 얼씨구 얼씨구나 얼씨구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명성 거래술래 밖에처럼 둥그르 둥그르 생긴 돈 맹사를 찌그르 가진 구경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에 유부가라 큰 자식아 건두군 말 건두가 쓴그 백부님으로 오시래라 형사를 보고도 굳이 형제 보쌈을 씨구 얼씨구 얼씨구 유부씨요 여러분들 나의 한말 들어보오 부자라고 자세를 마르고 한타우 하늘 마소 엊그저 끝까지 방흥궁아 문제도 헐색을 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어

얼씨 왕 얼씨 부족은 아씨 아자 좋은데 얼씨 우절씨 왕 여보 여보 마누라 저 우리 박 한 통 더 타보세요. 저 박 동생에서는 무엇이 나오는가? 박을 두 통째 따다 놓고 또 한바탕 타는디 지르렁 실군 당거주속

1박을 타고들라면 아무것도 나오지를 빨고 은근부함

소리를 난다.

아들도 못이겠소. 흥부가 예를 내면 가까우구나 이 사람아.

몸이랑 시르르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쓱싹 독하. 딱 저게 놓고 보니 이 박통 속에서는 웬갓 비단이 나오간다. 웬갓 비단이 나온다. 웬갓 비단이 나온다. 동안부상의 삼백척 혼돈 다시 일광대한 군손대양도 적손에 비가버리강대한 소황부여진로친상허든 천도문 전하군요산천초목 그르내든지도문 태산수전가의 공부자의 대단 단명 초다의 경주운데 천하여공화룡난 사해가 분부노란허니 들고 함성영초단 풍지를 스르륵지니 태평근본 태운다 연불타령 지어놓고 춤추기 좋은 장단 큰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완자문 초당전 확인상 머루다래 보도문 전하군요 산천초목 그르내든 지도문 등태산소주헌가의 공부자의 대단 난명 존다의 경주운데 천하여공화룡난 사해가 분분요란허니 되고 함성영초단 공기를 스르륵지니 태평근본 태운다 연불타령 지어놓고 춤추기 좋은 장단 큰방 볼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완자문 초당전 학인상 머루다래 보도모 화난 춘석만 아방창 공엽 분부로 하초란 꽃섬 불석까지 어르크르졌다는 졸음은 통영칠 대무반의 안성육이 대전문 황후윤월을 그냥 까급해 부르구다 한포다 알뜰사랑 정도님이 나흘을 포류가여주 두 손길 탑상 잡고 가지 말라 들보르소 인본대와 홀로 간저 독수공방의 상사다 주월 증마공단이오 김힘군국숭님간에 무섭다 호피란 듣기 좋은 양태문 인정 있는 은주사 아부기 단한 목소리

개구공주라 행실 본조각께 전한 쩔개진든 송죽단 서부렁 섭적 세발랑능 노방주 청사 홍사 동경이며 백낭능 흥낭능으로 자주당포 중포 세양포 수수 동어주 현상두 흥조포 매매 흥정어 갑사로다 대주원주 공주고 자주 길주 명천 세마포 강진나주 극상 세모이기며 한산 세모시 경수삼팔 옆집 무사관사 경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세까지 그려

승부가 어찌 좋던지 여보 마누라 내 집에 시집 온 대로 의복에 그리웠으니 마누라 마음껏 한번 골라 입어보소. 그 마누라는 무슨 색이 좋던가? 나는 평생 소원이 송화색 사모장 쪼그리가 제일 좋습디다. 영감은 무슨 색이 좋습디까? 그 나는 검지 않는 흑공단이 좋대. 여보 영감, 언제 우리가 꿈에 이끄서 입을 한번 꾸며봅시다. 흥보가 흑공단으로 먼저 한번 꾸며보는디. 흑공단 만근, 흑공단 가근, 흑공단 저구리, 흑공단 드르막, 흑공단 바지, 흑공단 행전, 흑공단 볼선, 흑공단 대님, 흑공단 하루수 하루들로 어떤가 날 보소. 흥분만으로도 꾸민다. 송화색 댕기, 송화색 저구리, 송화색 허리띠, 송화색 치마, 송화색 다니, 송화색 고쟁이, 송화색 속속고, 송화색 부선, 송화색으로 수화를 들고 어떤 내 매지. 하릴 없는 깨꼬리 같네. 영감은 영나 없는 까마귀 같소. 또한 봉을 들여놓고 기르렁 실근 톱지야.

마냥 충청강 서새들의 숨만큼을 주고 싸면 왜 부가 되었구나. 주르렁 힐근 톱띠야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바귀에 반쯤 벌어진다. 밥통 속에서 사람 소리가 수군수군 개짜고 둔놈 소짜고 둔놈 글든놈 허미든놈 망치든놈이 가리든놈이 그저 꾸역꾸역꾸역 응다오더니 금고집을 짓난대.

임예 아병의 앙토를 다녀 달걀을 놓아 맨 나물치고

전부 책상까지 놓여 있고 제전 사전 주역이면 이백.

하고 얼씨구나 여보가라 큰 자식아 난 간에 가서 너 큰 아버지 주로시해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불난다 얼씨구나 좀 더 좋네 이리렁 성 저리렁 성 흐트러진 근심 빌랑 마

놀보가 흥부 부자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단숨에 건너갔지. 흥부진 문제는 당도터니 하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부가 되었을꼬. 야 이놈 흥부야 하고 불러놓으니 흥부가 저 형님 소리를 듣고 나와 인사를 드리니 이 집인 이 집이냐 제 집이 옵시다. 그 집 참 좋단다고 바꾸자. 형님 처분대로 하옵시오. 흥부가 저 형님을 사랑에 모셔놓고 안으로 들어가. 여보 마누라 걷는 말 시숙이 오셨으니 어서 나가 인사나 드려. 흥부 마누라 시숙 왔단 말을 듣고 구박탕 헛던지를 생각하니 사디가 벌렁벌렁 떨리나. 가장 명령을 거여 못하여 나오난디 흥부 마누라 간다온다. 흥부 마누라가 나온다. 전일에 난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던 일을 생각하니 지금이야 비단이 겁나 돈

아들을 호사를 많이 시켰고 흥부 마누라도 한 산세 모시다가 강청아무를 부르소름.

원수가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라지가 용되었구나. 금고 마누라 들은 채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차리는데 음식을 차리는데 안성육이 동영칠파 전우수주 그리죠. 김유설 수버리도 주르르르 버려놓고 꼭 끓였다. 오족판 대모 향한 당할 얼기설기 송편 유번 들정절편 주르르 역가산 삐득과 핑거 칭칭생칭 놓고 조락산 유찜 제 양획한 천역 공판 양편에다 버려놓고 정당수단 잣빙이며 인삼채 도라지 찐 낙지연포 공기름에 카진양이 모아놓고 산초와 사리수군 미나리 똑두채 만난 잡고 주르르르 부어놓고 청동하루 백단수 부채질 활활 계란을 툭툭 깨우고 딱지를 띄우고 흙에 내려오라 국교로 따 연계찜 호두독 포도독 맷돌이 땅 손뜨건데 쉬지 않고 나무절을 들여라 고기 한 점을 텃벅 집어 만난 기름에 간장국에다 붕덩 들이쳐 강아지 좋은 술을 화잔에 가득 부어. 소시승님 박조나 약주 한잔 드시죠. 제수가 주는 술이거든 그대로 받아 처먹는 것이 아니라 흥부야 초상마당에 가서도 권주가 없이 안 먹는 송도 잘 알지. 네 계집 곱게 꾸민 김에 그 권주가 한마디 시켜라. 흥부 마누라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아싸!

돌보가 요만하고 보더니 뭐야 이 계집 못 식었다. 당장에 썩 버려라. 내가 다시 장가 보내주마. 스님 처분 대로 없시오. 그런데 저기 저 운무교 울고 불고던 거 저건 무엇이냐? 박통 속에서 나온 화초장이 올시다. 그 속에 뭐 들었느냐? 은금보화가 다 푹 들었지요. 은금보화가? 그럼 날 돌아. 형님 처분이 정 그러시면 내일 아침에 하인제 보낼 테니 건너가시죠. 시식자는 놈, 나 보내놓고 속에 좋은 몸을 싹 빼버리고 빈규만 보내려고? 오라 오라 오라, 매사는 부려 튼튼이라 했으니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이놈이 걸빵을 느지막하게 해서 짊어주고 화초장 세 글자를 잊어버릴까 봐서 외면서 가겠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이

존장 존장 아니다 당장 존장 아니다 고추장 존장 아니다 동장 구두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장화 조 초장화 장장초 화장초 어따 이것이 무엇이냐 어이구 이거 무엇이냐 답답하여서 네가 못 살겠다 어이구 이거 무엇이냐 저의 집으로 들어가면 여보게 나누래 집안으로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보면 우르르르르 쫓아다 와서 영접하는 게 도래할지 저의 무덤이 웬일인가 에라주 너라주 망하다 마누레 나온다 떠올본 마누레 나와 누가 무슨 줄 내 몰랐소 누가 무슨 줄 내가 몰랐소 이곳이 주일이와 이놈이 저는 잊어버렸으면서도 저는 아는 척하고 저 마누랑이 묶었다 여보 마누라 내 이 등에 있는 게 이게 무엇이지? 영감은 그거 무엇이오? 아이 사람은 나는 알지만 알아맞혀보소. 서울 친정을 갔더니 그걸 화추장이라고 합니다. 어이구 내 딸이야. 아니 여보 마누라 보고 따르는 말이 어딨어? 아이 사람은 급할 때 이리도 쓰고 저리도 쓰세요. 그런데 그거 어디서 났어? 그런 것이 아니라 흥부집을 건너갔더니 제비 한 마리가 다리가 부러져 맹태 껍질을 얻고 당사실을 구하여 살려보냈더니 그 이듬해 박씨를 물어왔더라니 통편 처마 끝에 심었더니 박 세 통이 열렸는디 그 박통 속에서 은근보화가 나와 그 부가 되었대 나도 제비를 한 열대 마리 잡아다 다리를 부지러 살려보냈으면 그 부창자 안 되겠는가 그날부터 제비집을 수십 개를 만들어가지고 통편 처마 끝에 여기저기 붙여놓으니 집이 동쪽으로 새로움하지 아무리 기다리나 죽을 제비가 들어올 리 있겠느냐 참다 참다 기다리다 못하여 근무를 해서 짊어지고 제비를 몰러 나가는디 이때 존율 생각 사사월 초파리 변자나 부르는 화를 벌 주양 벗들이 앉지 않게 꼬리 제아름을 해불러 그물을 미지아 들며고 황당산으로 나간다 이 편은 우두봉 저 편은 좌두봉 간나르봉 맞이한봉 좌우로 칭칭 둘러난디야 이루와 덩푸른 저호여자차들이 당당산을 깃둘러 덤푸레를 통 저호여 떳떳자들이 비가 어디로 행하나 연비에천의 소리 보아도 제아유는 것이 난비오자의 까치만 보아도 재미가 의심 준일 상황의 깨꼬리만 보아도 재미가 의심 생암절비의 피들에 보아도 재미가 의심 저기 가는 저 제비야 저 집으로 들어가지 말

0: 검구사도 모시고 했으니 칠살바대로 저기 잡으러 나가봅시다.
1: 예. 자, 닭갈비 먹고 나가봅시다. 고기 잡으러. 예.

달도 받고 명랑한데 고향 생각이 해라니 절로 하나는 우리 배 동사님들 권력이 좋아 박달나무 상체가 말랑말랑

0: 302세
1: 이방아

0: 사는데 에이디어 우리나 인생 전념하게 살아보세 에이디어 저게 간호 저 할머님이요 딸이 사위 사무소 사는 이까만은 너무 작아서 사우를 못 살까네 할머니 그 말씀하셔 삼세는 작아도 알만 잘라요 저저저저 두루가기 저 그만 다 와시다 그냥 아이야 아이
1: 아이고, 네. 자, 구물들을 펴봅시다.
0: 예. 여여라. 여여라. 여여라. 어여, 어여, 저, 여여라. 여여라. 여여라. 여여라.
1: 아하.
0: 예, 자, 구물 타요. 이물 하면 놓게요.
1: 어여. 배들을 다 가봐요.
0: 예.
1: 자, 장기를 내봅시다.
0: 예,
1: 어라, 자,
0: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0: 제 결혼해.
1: 해방이 나온다.
2: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Hey!

0: 불끄리를 돌라 차게.
1: 예.
0: 자, 퇴진 소리 내봅시다.
1: 예. 아, 야.

연

0: 소백당들한테
1: 어디 가자

0: 헛구름에
1: 나무를 해서
0: 해판이 나무쳤네.
1: 헛구름을 놓고
0: 해평 따오게

0: 에그노야
1: 아가로디
0: 아야 저마야
1: 아야 바디야자
0: 아야 바디야
1: 앞뒤 등 빼놓고
0: 에그노야
1: 가운데 등 놔뒀네
0: 에그노야 바디야
1: 아가디야
0: 아야 바디야자
1: 아야 바디야자 사이대 간차구세 그만 깨끗 뜨게나
2: 깜깜을 뚫으시나
1: 잔잔도 하고 그 단태 진루다 잘두나 퍼신네
2: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아가디

0: 할머니 날이 있거든 사위나 삼촌
1: 저저저
0: 다른 한

성자니마세노아보아라

가만히 수로 잡아 불리워갈 때 배전

고향할 때 검은 물이 오므롬

우리 도 세상에 인생으로 생절을 낳다가 당호

얼굴 두려워 도덕실 저울리면서

갈매기 울고 원전 객사에 잔나비

자자더니 죽은 사람의 부모 동생이며 처자

알제 영자님과 화장하에는 천행만행으로 살아왔거니와 우리 그의 아바디는 불교

상나 어둠아 가는 날이라고 가진 재물 차려

알아서 죽었어. 죽어 영혼이 왔나요? 육신이 왔나요? 신의 시체가 왔나요?

대사라 노릇온다 시하지 마전다

얼마나 싫었는지 돈을 얼마나 싫었는지 안 잡힌 머리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 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 MHz, 제주 1원 FM 91.3 MHz, 서귀포 1원 FM 106.9 MHz, 목포 진도 1원 FM 94.7 MHz, 남원 1원 FM 95.9 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 MHz, 제천 단양 1원 FM 90.1 MHz, 충북 영동 1원 FM 99.3 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한여름 들판에 서 있는 해바라기를 보면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미 세상은 충분히 뜨거운데 해바라기는 그 더위 속에서도 더 뜨거운 태양 쪽으로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노란 꽃잎은 햇빛을 닮았고 곱게 선 줄기는 한 곳을 바라보는 마음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바라기를 두고 일편단심이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바라봅니다라는 꽃말도 붙였는데요. 살면서 그런 마음 한 번쯤 가져본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건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일 수도 있고 또 끝내 이루고 싶었던 꿈이거나 오래 지켜온 신념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남들이 보기에는 고집스러워 보여도 내 삶을 버티게 해준 작은 태양 같은 것. 이번 여름 내 마음 한가운데 오래도록 바라보고 싶은 것이 하나쯤 있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힘으로 이 뜨거운 계절을 더 단단하게 건너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경기민요 양산도입니다. 단소연주의 김중섭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경기민요 양산도였습니다. 단소 연주의 김중섭이었습니다. 오늘은 8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뜨거운 계절 한가운데서 더 뜨거운 쪽을 향해 서 있는 꽃 해바라기. 네. 그 노란 빛을 보고 있으면 어쩜 저렇게 한 곳만 보고 있을까? 그러면서 보는 이의 마음도 함께 뜨거워지지 않나요? 사실 이 해바라기

사기는 꽃을 활짝 피우기 전 어린 성장기에 해를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동쪽으로, 해가 기울면 서쪽으로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해바라기에게 애모, 동경,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런 꽃말을 붙였을 텐데요. 어떤 것 하나를 오래 바라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살다 보면 마음도 자주 흩어지고 눈길도 여기저기 옮겨가게 되고요. 뭐 좋아하던 것들마저 어느새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바라기의 마음이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저 한 곳을 본다는 것, 뜨거워도 피하지 않고 눈부셔도 고개를 드는 것,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토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건강정보 짚어드립니다. 건강 더하기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들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사색의 길을 걷는 시간,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김죽파 전승 민간 풍류 중 뒤풍류 전해드립니다. 서원숙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실 텐데요.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 음원 시리즈 가운데 한 곡을 골라서 감상하고 있는데요. 옛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림 속 저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자리에 음악이 있었다면 과연 어떤 소리가 흐르고 있었을까?

오늘 도들뼈 우리 음악에서는 조선시대 풍속화 한 점을 우리 음악으로 다시 펼쳐보겠습니다. 국악방송이 2016년에 제작한 새 음원 시리즈 풍속화 속 풍류음악 성악편을 준비했는데요. 조선시대 그림 속에 담긴 풍류의 정취를 오늘의 가객들이 부르는 전통 가곡으로 되살려낸 음반입니다. 오늘은 단원 김홍도의 그림 단원도와 함께 남창가곡 태평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본래 태평가는 남창과 여창이 함께 부르는 가곡인데요. 이번 음반에서는 남창가객 김병호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태평가의 깊은 멋을 담았습니다. 김병호는 오랫동안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활동하며 정가의 맥을 이어온 가객입니다. 그의 묵직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와 김치자의 검은 고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느긋하고 단정한 풍류의 시간. 오늘은 잠시 김홍도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본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호의 소리와 김치자의 검은 고로 듣습니다. 남창가곡 태평가입니다.

남창가곡 태평가였습니다. 김병호의 소리, 김치자의 검은고 연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꽹과리 시나위 함께 할 텐데요. 꽹과리의 윤윤석, 아쟁의 윤석영, 검은고의 김무길, 장구의 김청만, 징의 정도형입니다. 14분의 긴 호흡입니다.

윤윤석의 꽹과리와 윤석영의 아쟁, 김무길의 검은고, 김청만의 장구, 그리고 정도형의 징으로 함께했던 꽹과리 신화위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사과 한 개를 먹는 것과 사과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 둘 다 과일이니까 비슷하다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청소년 2만 5천여 명을 평균 36세까지 추적한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당이 들어간 음료를 하루 두 잔 이상 마신 경우 고혈압 발생률이 52% 높았습니다. 과일 주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매일 한 잔 반 이상 마신 경우 고혈압 발생이 35% 높았습니다. 반대로 생과일을 먹은 경우에는 고혈압 발생이 21%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과일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연구진은 당을 많이 섭취하면 간에서 요산과 지방 생성이 늘고 이 과정이 혈관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반면 생과일에는 당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죠.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 같은 여러 성분을 함께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0: 따라서 중요한 건 과일에 당이 있으니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먹느냐 이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과일 주스는 목이 마를 때 물처럼 빨리 마시기 쉽고 한꺼번에 많은 분량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과일은 씹어서 먹어야 하고 과육과 섬유질까지 함께 먹게 되죠. 아침에 주스를 한잔 드시는 분이라면 뭐 무조건 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갈증을 달래려고 주스를 물처럼 자주 마시고 있지는 않은지, 과일 대신 주스로만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가 탄산음료나 달콤한 음료를 습관처럼 찾는다면, 과일도 먹어라 이런 말보다 씻어둔 과일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일 주스 한 잔은 금방 사라지지만 과일 한 조각은 꼭꼭 씹어 먹게 된다는 것. 같은 단맛이어도 몸에 들어가는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단가 장안만호 전해드립니다. 소리의 은희진, 북의 정철호입니다.
1: 장안만호 등을 달고 한우만세를 부르는구나. 방풍제월 너른 천지전비군 야일이 대단 하루가 백구야 월월라지를 봐라. 승상께서 너를 버리고 가시면 너와 놀자고 여기를 왔구나. 강산은 터닥고 귀목이 수하여두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0: 어디?
1: 좋다.
0: 예, 준간약. 백천서로 먼 부모님 생각이 뿐이로 보나.
1: 좋다이다.
0: 옥창 백도 붉었으니 원정 무지 이별인가. 송백수야 푸른 가지는 또 빛난 피큰 냄새고 노구홍산 미연들은 무락가락 춘천을 헐쩍어 우리 번님들은 모두 다 어디로 가시고 단무시지 어린 줄 모르네 워낙

0: 나는 꼭 두식한 놈과 품어보려 하는 놈과 형제와 몸을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았다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다모지 부님 내들 서로 모여 앉아서 한잔 더 잡수소.
1: 그렇지.
0: 그만 먹게.

단가 장안만호였습니다. 소리의 은희진, 북의 정철호였습니다. 계속해서 1부 마무리 곡입니다. 여성 국극 선화공주 중 사랑의 봄 듣겠습니다. 소리의 조영숙 외 여러분입니다.

0: 서둥이는 밥이나 먹고 다니는가 몰라.
1: 여보 젊은이, 서둥이가 친구라 했소.
2: 아 그런데요?
1: 아 그 서둥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
2: 아, 님은 무슨 놈의 님? 아 근데 우리 서둥이는 왜 찼소? 에? 대간들 당신이 누구 간? 대간들 당신이 누구 간디? 우리 서동이를 찾으시오. 서동이를 찾아서는 집어를 줄 테요, 금금을 줄 테요, 철천지 보관이 되는 벼슬길을 더 줄 테요.
1: 벼슬 길만 길뿐이랴. 우리 서동이는 백제인 건 배려를 받아 부소산 꽃피는 곳 사자도 두고 진대 삼천공여 향기 속에 보이 자라나옵시고 허라만수 풍악소리 허방궁이 부럽지 않게 반월성한 궁중에서 한돌까지 계시다가 아밤마마 승하시자 반대없는 풍파이로 나이 어린 탓으로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이리저리 다니실 점 아 그 고생이 오죽하셨겠소. 나와 같은 사람 수백 명이 우리 왕자님을 찾고 있다오.
0: 아이고, 우리 서동이가 그 백제나라 왕자라고? 아 그럼 우리 서동이를 찾아야지. 찾아야지. 서동아, 아 서동아.

영흥사 숲길도 설아벌의 새소리도 서동님의 그리움도 오늘이 마지막이로구나.

0: 구나.
1: 공주마마, 자 이제 그만 결단을 내시지요. 나와 혼인하여 신라의 여왕으로 사시겠소? 아니면 그 이 사약을 마시겠소?
0: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대역죄인의 아내가 되느니 내 차라리 죽음을!
1: 그런 장난감은 어린 아이들이나 갖고 노는 게지.
0: 놔라! 이 손 못 놓겠느냐? 놔라!
1: 공연한 앙탈로 힘 빼지 말고 내 말을 순순히 듣는 게 좋을걸.
0: 놔라! 죽으면 죽었지 네 뜻대로는 안 될 것이다! 놔라!
2: 공주마마, 이 몸이 늦었나이다. 용서하소서.
0: 형부께서?
1: 선하 공주의 형부, 용수급 찬이 아니시오.
3: 닥쳐라!
2: 상감마마께서 공주마마의 무죄를 밝히시고 어서 급히 황궁 아랍시는 어명이옵니다.
0: 아바마마! 어마마마!
3: 대역죄인 석품을 포박하라!
4: 조영숙 외 여러분의 소리로 들으신 일부 마무리곡 여성국극 선화공주 중 사랑의 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옛 문구 속에 담긴 통찰을 만나보는 시간,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 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의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궁궐의 가을밤을 즐겨볼 수 있는 소식인데요. 국가유산청 국릉유적본부 경북궁관리소가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6년 하반기 경복궁 야간관람을 운영합니다. 이번 야간관람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고요. 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입니다. 다만 입장은 오후 8시 30분에 마감됩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야간 관람이 없습니다. 밤에 문을 여는 구역은 광화문과 흥례문, 근정전, 경회로, 사정전과 강령전, 교태전, 그리고 아미산 권역입니다. 낮에 보는 경복궁도 좋지만요. 불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궁궐은 또 다른 표정을 보여주죠. 근정전 앞마당을 지나고 경회로 물가를 바라보며 걷다 보면 도심의 소음도 잠시 멀어지는 듯한데요. 특히 이번 하반기 야간 관람 기간에는 가을밤에 고궁 정취와 함께 궁중음악과 궁중무용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 공연도 마련됩니다. 이 공연은 총 15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복궁 수정전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국립국악원 연주자들이 고궁의 밤과 어울리는 품격 있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야간 관람 입장권은 8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일 밤 11시 59분까지 예매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3,000매씩 선착순으로 판매되고요. 한 사람당 최대 4장까지 예매할 수 있습니다. 무료 관람 대상도 있습니다. 만 6세 이하 영유아,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 한복 착용자,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등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시하면 별도 예매 없이 입장할 수 있겠습니다. 가을의 초입, 경복궁의 밤길을 천천히 걸어보는 시간, 참 좋은 나들이가 될 것 같습니다.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어지는 2026 하반기 경복궁 야간 관람 소식, 오늘 풍경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복궁 타령 듣겠습니다. 노래의 최수현, 연주의 두 번째 달입니다.

경복궁 타령 잘 들으셨습니까? 노래의 최수현, 연주의 두 번째 다리였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곡은 바다의 전설인데요. 이 곡은 남해안 별신굿의 명인 정영만에게 바치는 김대성의 작품입니다. 바다를 터전 삼아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기원, 그리고 남해안 굿이 품은 깊은 정서를 신주희의 대금선율에 담았습니다. 바다의 전설 듣겠습니다.

들려드린 곡은 바다의 전설이었습니다. 대금 연주의 신주희외 여러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섬진강 들려드리죠. 가야금의 민의식, 해금의 정수년입니다.

들으신 곡은 섬진강이었습니다. 가야금의 민의식, 해금의 정수년이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등불 아래 붓을 들어 쓴 짧은 한 줄이 오늘날 수천 년을 건너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서성일 때, 인연의 무게에 지쳐 마음이 헛헛해질 때, 그 말들은 때로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환한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는 가만히 서 있어도 이마에 땀이 맺히죠. 그런데 더워서 흘리는 땀은 어서 그쳤으면 싶다가도 내가 마음 먹고 무언가를 해낸 뒤 흘린 땀, 이 땀은 또 기분이 다르죠. 운동을 마치고 난 뒤의 땀, 텃밭 일을 끝내고 난 뒤의 땀, 뭐 업무를 마치고 땀을 닦으며 한숨 돌릴 때, 그때 느끼는 그 개운함. 그래서 오늘은요, 땀이 들어간 고사성어를 골라봤습니다. 무한불성, 없을 무, 땀 한, 아닐 불, 이룰성. 말 그대로 땀이 없으면 이루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결과에는 그만한 수고가 필요하고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만큼의 시간과 힘을 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나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숙종 임금이 민심을 살피러 나갔다가 충청도 어느 마을에서 가난한 선비를 만났다고 합니다. 숙종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눈여겨보면서 과거 시험을 한번 보라고 권했는데요.

그랬더니 선비가 무한불성과 비슷한 말을 하나 꺼냈답니다. 그런데 땀 한자 대신 재물 화자를 써서 무화불성, 돈이 없으면 이루지 못합니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실력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기회를 얻기 어렵다라는 당시 세태를 네 글자로 비틀어 말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숙종은 그에게 이듬해 꼭 한양에 와서 과거를 보라고 권했고, 선비는 과거에 응시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 일화가 오래 남은 까닭은 분명해 보입니다. 땀을 흘려도 기회가 없으면 답답하고, 기회가 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잡기 어렵다는 것. 자,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준비한 곡은 평안북도 철산 논매는 소리입니다. 소리의 유지숙입니다.

평안북도 철산 논매는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유지숙이었습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오늘은 무한불성, 땀이 없으면 이루기 어렵다라는 말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이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사는 씨만 뿌려놓는다고 저절로 곡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독에 장을 담가 놨다고 그날 바로 깊은 맛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또 기술 하나 익히는데도 사람 사이 믿음 하나 쌓는데도 그만큼의 시간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겉에서 보면 남이 하는 일은 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타고났나 보다. 운동 잘하는 사람을 보면 원래 몸이 좋겠지.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시간을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연습과 반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고 잘 되지 않으면 또 다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공부와 연구를 거듭하고 남들 다 돌아간 뒤에도 혼자 남아서 열심히 해본 시간 말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애쓴 만큼 돌아오지 않는 날도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마음 같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그때 흘린 땀까지 헛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땀을 흘렸던 시간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다음번에 다시 시작할 힘을 남겨주기도 하니까요. 따라서 무한불성, 이 고사성어의 진짜 의미는 땀을 흘려야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그런 약속이라기보다 내가 바라는 것을 향해 그만큼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었느냐, 그렇게 묻는 말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였습니다. 자, 산행 듣겠습니다. 검은고 연주의 문수연입니다.

문수연의 검은고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산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마무리 곡입니다. 춤을 위한 매날인데요. 연주의 국립 부산국악원입니다.

국립 부산국악원의 연주로 오늘의 마무리 곡 춤을 위한 매나리 들려드렸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주말에 충전 잘 하셔야지, 또 휴일 잘 쉬셔야지 다음 주 또 힘차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겠죠. 아무튼 재충전 잘 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시원한 속살에 탐스러운 맛을 자랑하는 여름 과일 바로 수박인데요. 옛사람들도 수박의 시원하고 단맛을 참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고려시대 어느 시인은 수박을 보고 맛은 단 샘물 같고 빛은

눈꽃 같다고 표현을 했고 다른 과일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해서 커다란 마음이라는 꽃말도 수박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 한철 우리를 시원하게 해줬던 수박과도 헤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에만 만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둘 보내고 가을의 것들을 맞이해야 할 때 두 계절의 사이에서 무엇을 보내고 또 무엇을 맞이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26년 8월 29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프로젝트 국악 그룹 ES의 석굴암의 아침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아침 이 음악이 흐르는 한 8분 정도 되는 시간 사이에도 빛이 조금씩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바람이 세졌다가 멈췄다가 그런 걸 반복하는데요. 그런 선율 속에서 장단 속에서 빛과 바람의 흐름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수박처럼요. 여름에만 만날 수 있었던 것들과 이제 하나 둘 작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지. 벌써 하지가 지난지도 두 달 됐더라고요. 하지 때는 한 새벽 5시만 되면 환했는데 이제 길었던 해도 꽤 짧아졌어요. 뭐 5시 때는 어둑하고 6시는 돼야 아침이구나, 빛이 밝아져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때입니다. 매미 소리가 귀뚜라미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어쨌건 이제 뭐 여름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가을이 곧 다가올 겁니다. 두 계절이 겹쳐지는 이 시기, 요 때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이번 주말 잘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도 가장 시원하고 쾌적한 자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워놨으니까요. 2시간 편히 쉬다가 가시고 떠오르는 사연 신청곡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십시오. 핸드폰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나눠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둘 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호흡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인디 포크 듀오 가을방학의 노래 듣습니다. 소가도 꿈결.

가을방학의 노래 소과도 꿈결 본래도 약간 라틴 리듬이 표현되고 있는 곡이었는데요. 굉장히 장난기 있게 느껴져서 저는 재밌었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이국적인 악기들로 표현해낸 아리랑이었습니다. 아리랑 이그조틱 랜드스케이프 하림의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정선 아리랑 세상을 품다라는 앨범이 발표되었었는데요. 우리 아리랑 선율을 다채로운 음악 장르, 다채로운 지역의 음악 악기들로 표현해낸 앨범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체 불가능한 자신만의 음악 선율을 선보이는 하림 씨는 뭐 인도, 중앙아시아, 중동 이런 지역의 악기들로 우리 아리랑을 표현해냈고요. 방금 들으신 아리랑 이그조틱 랜드스케이프가 바로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방신과 이희문 씨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잖아요. 개인 활동도 하고 또 한국남자라는 프로젝트는 재즈밴드 프렐류드와 함께하고 강남 오아시스를 통해서 자전적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하는데 이때는 또 까데호가 연주를 맡고 있고요. 자, 오방신과에서는 또 여러

오방신과의 긴 남봉 듣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가야금 연주자 박연희 씨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팀이죠. 연희 별곡의 음악입니다. 2020년에 나온 Just Go 앨범 수록곡인데요. 2집 앨범이고요. 이 앨범에서는 드럼의 김성광, 베이스의 구교진, 기타는 손예원이 맡고 있습니다. 새벽, 외롭게 흐르는 강물의 모습, 그리고 그 강물의 모습을 바라보는 호젓한 시선이 담겨있는 느리고 고요한 가야금 연주곡 새벽강가 함께 들어보시죠.

0: 강물의 속도는 늘 한결같은데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빠르게도 또 느릿느릿하게도 느껴진다는 것이 아주 특별하죠. 연희별곡의 새벽강가 듣고 왔습니다. 자, 토요일 청호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청호이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자, 계속해서 김소희의 소리 이정업의 북장단으로 함께 듣습니다. 단가 영녀과객인데요. 영녀 밑줄 긋고 나그네를 맞이하는 여관, 과객 밑줄 긋고 지나가는 나그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빗대어서 이 영녀과객을 노래하는데요. 잠깐 지나가는 삶 그리고 잠깐 머무는 여관, 이게 우리 인생에 빗대어서 아, 그 누구도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인생의 무상함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음악입니다. 단가 영녀과객 김소희의 소리 이정업의 북장단으로 들어보죠.
2: 영녀 같은 천지간음 손님 같은 광은이라 천지가 조판된 후 영혹을 문양채사

내 인생이 다를 순가 꿈 같은 진세명에 헌신같이 다 버리고 차라리 명산순회에 불을 붙이리라 죽장망해 단표자로 천리 강

친구를 찾아가니 동대로 그 소승 형세

남부 평야 삼마리오 강토버드 열매기라 서북으로

나뭘 봐라 뭔지 삼천리 굳은 산하 금굴 불렀으니 천보 금탕이 아니냐 족장을 다시 짓고 산을 타서 내려가니 도망가니 상류로다 백두산 큰 방은 가를가로 다하였고 도망간 깊은 모래 말백이여 말도다 슬프다 나비장군 헛되이 가단 말과 선출정 의표문

0: 뭐지?
1: 곰판단디 백마산성 푸르솔전 임정군을 배웁나든 송천강을 건너서니 백상 누가 여기로구나 웃노라 지르볼도야 고금산이 알리라 청

좋은 곳에 귀하고 좋아진 땅 해루 오천

단가 영녀 과객 김소희의 소리 이정엄의 묵장단으로 듣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들려드릴 음악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인 윤심덕의 사의 찬미. 이 곡은 작곡은 루마니아 작곡가죠. 이오시프 이바노비치가 했는데요. 자, 오늘은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씨의 버전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의 찬미 들어보죠.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발표된 지 거의 100년 된 노래 사회찬미 나윤선의 목소리로 들어봤고요. 이어드린 음악은 해금 연주자 원나경의 연주로 자지나리를 들었습니다. 대체로 해금으로 민요를 연주하는 경우가 많진 않고요. 특히나 서도민요, 방금 들려드린 이 뭐 긴나리나 자지나리 이런 경우는 해금 독주로 연주된 적은 없었습니다. 아주 색다른 표현을 원나경 씨가 자지나리로 잘 해준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자, 1부 끝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철영금 대금 병주로 육자백이 듣는데요. 장서연 씨 연주입니다.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2부 첫 곡은 거문고 연주자 황진아의 그라운드 듣고 왔습니다. 거문고는 이래서 멋있죠. 역동적인 연주가 가능하다. 그 역동성을 잘 한번 느껴봤습니다. 2026년 올해 전주 세계 소리축제 그 소리 프론티어의 최종 우승자도 바로 이 황진아 씨고요. 그 우승자에게는 유럽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연주가 세계에 널리 널리 퍼지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역동적인 연주 이어갑니다. 행인의 연주로 봤냐 먼저 들려드리고요. 이어드리는 연주는 시베리아 소수민족 출림족 출신의 밴드 오티겐의 연주입니다. 네트까지 도전적인 리듬과 음색이 주는 에너지 토요일에 잔뜩 한번 받아보십시오.

행인의 연주로 반야 함께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반야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지혜, 그 반야의 뜻도 있고 또 깊은 밤, 반반자, 밤야자를 써서 그런 표현도 중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드린 음악 진짜 강력하죠. 시베리아 소수민족 출림족 생긴 모습을 보면 좀 몽골 사람들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또 러시아 느낌도 나고 그러면서도 우즈베키스탄 느낌도 나고 그래요. 막 지도 찾아봤더니 진짜 여기는 우리나라 누구도 여행한 적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굉장히 깊은 시베리아 오지에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런

지역에서도 음악은 사람을 살게 만듭니다. 네트 최근에 나온 신곡이어서 한번 들려드려봤습니다. 자, 송내관님 오셨어요. 이분도 참 여행에는 일가견이 있으시고 역사에도 일가견이 있으시고 또 뭐에 일가견이 있을까요? 영어도 일가견이 있으시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것으로도 부러움을 사고 있는 분입니다. 송내관의 웃기는 사교육 만나보죠.

0: 귀에 쏙쏙쏙 재밌고 즐거운 역사 시간 속내관에 웃기는 사교육. 쏙쏙 속내관 송영진 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송내관입니다.
0: 네, 벌써 8월 말입니다. 예. 송내관님 휴가 다녀오셨어요?
1: 아, 아직 다녀오지는 못했고요.
0: 예.
1: 예, 저는 이제 가을에 갑니다. 남들 일할 때 휴가 가는 맛?
0: 아하, 휴가는 꼭 여름에만 가는 거 아니다.
1: 그렇죠.
0: 하기사 뭐 가을에 가면 날씨도 좋고 더 좋네요.
1: 그럼요. 그리고 싸요.
0: 와. 자, 우리가 8월 15일부터 2주간 8.15 광복 특집을 했어요. 일명 송내관의 동상 찾아 삼만리.
1: 삼만리죠.
0: 네, 광복의 그날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이들의 동상을 송내관이 직접 탐방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나요?
1: 예, 네,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네, 우리가 참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0: 네. 네.
1: 가장 먼저 간 곳 기억나실까요? 그 이완용을 처단하려 했던 이재명 열사.
0: 아, 예, 전북 진안에 있
1: 그렇죠. 진안 IC 바로 나가면 있습니다.
0: 맞아요. 그리고 간 곳이 홍성에 있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동상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저희 그 프로그램 인스타에 가시면 송내관이 한용운 선생에게 예를 표하는 사진 보실
1: 그렇죠.
0: 수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제가 이제 청주에 있는 예. 3.1운동의 정신적 지주죠. 손병희 선생의 동상을 찾아갔죠. 아, 또 이때가 또 딱 2월 28일이었어요. 3.1운동 예. 바로 전날.
0: 전날.
1: 예, 기분이 묘했습니다.
0: 오호.
1: 그리고 제가 간 곳이 충남 태안에 이종일 선생 동상을 또 갔죠.
0: 네, 맞습니다. 이종일 선생은 3.1운동 당시 전 재산을 털어서
1: 예, 그렇죠.
0: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분으로도 잘 알려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익숙하진 않잖아요. 이종일이라는 분이.
0: 예.
1: 근데 매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0: 오호.
1: 사실상 자신의 전 재산과 인생을 모두 독립에 바치신 분이죠.
0: 예.
1: 그리고 제가 간 곳이 경기도 화성의 스코필드 선생 동상을 찾아갔죠.
0: 네,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린 분이 바로 스코필드 선생이십니다.
1: 네, 정말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0: 맞아요.
1: 그리고 제가 간 곳, 우리가 너무 익숙한 서울역 광장 앞에 강우규 열사 동상을 찾아갔습니다. 1919년이죠.
0: 네.
1: 일본 총독을 저격하는 그 사건의 당사자였죠.
0: 왜 몰랐을까요? 그 앞에 이 강우규 선생의 동상이 있다는 사실을.
1: 그러니까요.
0: 진짜 있더라고요.
1: 예.
0: 그다음에 종로에 있는 이회영 동상도 살펴봤죠.
1: 맞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시죠. 아, 우리나라의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대명사죠.
0: 예. 예,
1: 정말 재산이 많은 분이었는데 당시에 종로에 계셨어요. 그걸 다 처분하고 진짜 형제들 다 어렵게 살고
0: 예.
1: 다 독립자금으로 썼던 거 아닙니까?
0: 와.
1: 예, 정말 그러니까 굶어 죽었다 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사셨어요, 형제분들은.
0: 맞습니다. 그리고 송내관님은 서울에서 자율주행으로 부산까지 쪼르르
1: 부산으로
0: 달려가셔서 자율주행되는 차를 타고 계시잖아요.
1: 예,
0: 아이고 부러워라.
1: 예. 운전 기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운전해주기 때문에. 예. 그 부산 출신의 사업가이자 독립운동가죠.
0: 예.
1: 안희재 선생님의 동상을 찾아갔습니다. 용두산 공원에 있습니다.
0: 예.
1: 그 특히 그 안희재 선생님은 만주 지역에 이제 발해학교를 설립하셨어요.
0: 예.
1: 언론 활동도 하시고 안타깝게도 1943년에 혹독한 고문으로 순국하십니다.
0: 네. 그리고 부산에서 송내관님은 아까 그 차 타고 청주로 가셨습니다.
1: 청주 갔어요. 청주 갔어요. 네. 청주 딱 입력하면 가 있습니다. 네. 청주에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0: 예. 뭐
1: 신채호 하면 발해죠.
0: 바밤.
1: 우리 역사에서 발해를 언급한 분이 있습니다. 발해고의 저자죠. 유득공 선생님. 그리고 조선 상고사의 저자 신채호 선생님. 그리고 우리들의 서태지 발해를 꿈꾸며
0: 맞아요. 예. 그리고 다시 서울 도산

0: 반대로로 가신 송내관 역시 안창호 선생님의 동상 앞에서 예를 표하고 있는 사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기념관과 동상이 도산공원 내에 있죠.
0: 예.
1: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하면은 두 부류로 나눠요. 한 부류는 무장투쟁, 하나는 교육. 근데 이때 무장투쟁에 선봉했었던 분이 바로 김구. 그리고 교육은 안창호죠.
0: 아.
1: 네, 정말 많은 인재 양성을 하셨고요. 안타깝게도 1938년 서거하십니다. 여기까지
0: 맞습니다.
1: 했죠?
0: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복습합니다.
1: 예.
0: 자,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 가시면요. 송내관님이 직접 사진 올려놓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와서 오늘 본격적인 동상 찾아 산만리 이어가겠습니다. 이정표, 하림이 노래하고 연주했습니다. 이태리의 정원.

0: 하림과 이정표가 함께한 이태리의 정원 듣고 왔습니다. 자, 송내관과 함께하는 웃기는 사교육, 오늘은 동상 찾아 산만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떠나보죠.
1: 예.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박열입니다. 와. 저는 경북 문경으로 떠났습니다.
0: 예.
1: 문경에는 박열 열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박열 잘 모르세요.
0: 예.
1: 근데 이제 당시에 일본에서 항일운동을 했던 분이신데 아 이게 또 사적으로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0: 그래요.
1: 그 일본인과 결혼을 했는데 마사코라는 분인데 이분 역시도 항일운동의 선봉에 섰던 분이시기도 해요.
0: 예.
1: 둘 다 감옥에 갇히죠. 근데 그 감옥에 있으면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그 재판장에 한복을 입고 두 분 다 등장을 하셔갖고 아주 네. 재판장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0: 그렇군요.
1: 예.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마사코는 23살 때 그 감옥에서 돌아가시고요.
0: 아이고.
1: 박열은 해방 이후에도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한국전쟁 때 납북이 돼요. 그래서 예. 북에서 사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고향인 경북

0: 문경에는 마사코의 묘소만 조성이 되어 있어요.
1: 그렇군요. 예. 이 이야기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나요?
0: 맞습니다. 영화로 나왔죠. 2017년이죠. 네. 영화 박열. 박열의 이재훈 배우님 나오시고요. 네. 이태리 배우님이 마사코 역을 맡으셨어요.
1: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노래 들었잖아요.
0: 그렇죠.

0: 영화 박열편 들어봅니다.
1: 우야 요리다!
2: 화사한 꽃분홍 도포로 표현한 그의 메시지는 절대 굽히지 않는 조선인의 당당한 기백 그리고 희망이 아니었을까.
3: 남아의 왕, 나는 박열이요.
4: 탈대의 사세로!
2: 결국 재판 파행이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으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니 꺾여도 다시 쳐드는 불굴의 신념임을 목놓아 외치는 이 영화. 타협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내던진 그들의 뜨거운 생애를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대한민국 만세!
0: 영화 박열 출발 비디오 여행 지금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야, 무려 진짜요? 33년째 와, 방송되고 전원일기 다음으로 장수 프로그램이
6: 대단하다 진짜 지금도 33년.
0: 아 근데 진짜 그 영화 속 장면들은 긴박하네요.
6: 야, 긴박하죠. 예, 예. 나중에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갈 곳이 다시 경북 문경에서 서울로 갑니다.
0: 서울로 와요. 예,
6: 서울의 네. 그 효창공원에 가시면. 예. 이봉창 열사 동상이 있습니다.
0: 와.
6: 그 이봉창 하면은 또 윤봉길과 함께 예. 그 한국 한인 애국단의 일원으로서
0: 그렇죠.
6: 그 폭탄을 던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안타깝게도 천황을 향해서 직접 공격을 했는데 실패해 끝나요.
0: 맞습니다.
6: 결국 이봉창은 교수형을 당하고 맙니다.
0: 아이고.
6: 1932년에 돌아가시는데 예. 그 제가 이봉창 관련된 영화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0: 아, 그래요.
6: 예, 근데 SBS에 그 남자의 나라라는 어떤 그 단막극을 했더라고요. 그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특집으로 했는데 이봉창 역에 조이봉 배우님이 나오시는데
0: 예.
6: 이 조이봉 배우님이 코믹을 많이 나오세요. 코믹 연 많이 하시면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보면은 그 일본 순사로도 나오고
0: 그래요.
6: 예. 근데 이봉창 역을 맡았는데 와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감동. 근데 이때 마지막에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
0: 네.
6: 극 중에는 이러로 해요. 제가 말씀드리면
0: 네.
6: 단지 나의 조국 조선이 다시 광복되거든 나를 아무 곳이라도 좋으니 조국의 흙으로 덮어달라 부디 이 아, 말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0: 그렇군요.
6: 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요.
6: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는 게 예, 제가 이제 그 장면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0: 네, SBS 단막극 그 남자의 나라 이봉창의 마지막 유언 들어봅니다.
7: 조국군을 지치니 가시대 구다사이.
8: 이봉창 그의 마지막 유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광복 후 그의 유해는 조국으로 송환돼 서울 효창공원에 안장됐습니다.
0: 네, 아이고 이런 마음이
6: 찡하죠.
0: 있었군요. 그러네요. 예. 감동적이네요.
6: 자,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북 정읍으로 갑니다.
0: 와, 진짜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네요. 정읍에는 어떤 분의 동상이 있을까요?
6: 정읍에는 백정기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0: 백정기 선생.
6: 예, 우리가 이제 보통 독립의 삼 의사를 말씀하세요.
0: 예.
6: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그리고 백정기 의사입니다.
0: 오. 예,
6: 이봉창 의사는 일본 도쿄에서 의거를 해갔잖아요.
0: 예.
6: 윤봉길은 홍코공원 상해.
0: 맞아요.
6: 그리고 다음에 백정기는 당시에 이제 상해. 그 음식점에서 일본군 관계자와 친일 인사를 저격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0: 아, 그래요?
6: 근데 안타깝게도 실패를 합니다.
0: 아이고.
6: 이분도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거든요. 안타깝게도 나가사키에서 1934년에 순국을 하십니다.
0: 예.
6: 그 이분은 또 유언에서 이런 말을 남기세요. 그 해방된 다음에 조국의 땅에 묻혀주고 묻어주고 나에게 무궁화 한 송이를 놓아주십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0: 예.
6: 아, 그 무궁화. 그래서 그 무궁화라는 키워드가 항상 백정기를 따라다닙니다.
0: 그러네요.
6: 예, 그 제가 또 준비를 해봤어요.
0: 네.
6: 그 광복 70주년 국회 방송에 그날을 말하다라는 다큐를 했습니다. 백정기 선생 관련된 다큐인데 준비해봤습니다.
0: 네. 들어보죠.
9: 동지들은 서러워 말라. 내가 죽어도 사상은 죽지 않을 것이며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것이다. 조국의 자주 독립이 오거든 나의 유골을 동지들의 손으로 가져다가 해방된 조국 땅 어디에라도 좋으니 묻어주고 무궁화꽃 한 송이를 무덤 위에 놓아주기 바란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며 결의에 넘쳤던 백정기 민족을 위해 장렬히 순국한 그의 넋은 무궁화꽃이 되어 다시 피어날 것이다.
0: 국회 방송 광복 70주년 기념 그날을 말하다 백정기 편 함께 들어봤습니다.
6: 네.
0: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6: 그렇죠.
0: 자,
6: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그 경기도로 이동합니다.
0: 우와.

0: 전북에서 다시 경기도 남양주로 갑니다. 남양주요.
1: 네. 남양주에는 어떤 분이 계실까요?
0: 대단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 여운형 선생 기념관이 있습니다.
1: 우와.
0: 여운형. 그 여운형 선생은 그 여러분 그 송기정 선수 마라톤 예. 금메달 땄을 때 그 일장기를 지웠잖아요.
1: 예.
0: 한 신문사에서 우리가 그 일장기 말소 사건의 주인공이시기도 해요.
1: 아. 예.
0: 결국 그 신문사는 폐간됐죠.
1: 예.
0: 해방 이후에도 국가 건설을 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는데 당시 김구는 중국에 있었죠.
1: 계셨고.
0: 임시정부. 그리고 이승만은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했죠.
1: 예.
0: 예. 사실상 국내에서 건국준비위원회의 중심에 섰던 분이 바로 그 여운형 선생님이십니다.
1: 그렇군요.
0: 그 당시에 좌우가 엄청 대립을 했잖아요.
1: 아, 맞아요.
0: 근데 그 가운데 서서 통일정부를 만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여러분 지난번 대선 때
1: 예.
0: 그때 막 그냥 암살을 한다고 막 그런 막 루머 많이 돌았잖아요.
1: 맞아요. 예.
0: 그렇죠. 그래서 막 방탄유리도 만들고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1: 그렇겠죠.
0: 예,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여운형은 피하지 않았어요.
1: 아.
0: 피하지 않고 그러니까 좌우 모두에서 막 협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결국에는 끝까지 그 어떻게 보면은 활동을 하시다가
1: 예.
0: 좌우 합작에 대해서 결국에는 총탄에 사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운형 선생 관련된 또 드라마를 찾아봤어요.
1: 예.
0: 와, 이게 2006년도 KBS인데 서울 1945라는 드라마를 했더라고요.
1: 예.
0: 근데 여운형 선생님 역할에 신구 배우님이 나오시는데 닮았어.
1: 아 진짜요?
0: 왠지 닮았어요. 묘하게 네. 준비해봤습니다.
1: 좋습니다. 드라마 서울 1945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운형 선생의 의지 드라마 속 오디오로 들어봅니다.
2: 나라고 왜 생명이 중요하지 않겠나? 왜 두렵지 않겠나?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저들의 위협과 탄압에 굴복하는 나 자신을 보는 것을. 끝내 남조선과 북조선으로 갈라지는 조국의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을.
1: 여운형 선생의 의지 신구 배우님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속내간에 웃기는 사교육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0: 예.
1: 와, 오늘
0: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1: 오늘 몸살 날 것 같아요. 경북 갔다가 전북 갔다가 서울 왔다가
0: 남양주 갔다가
1: 그러니까요. 예,
0: 열심히 돌았습니다.
1: 가슴 뭉클해지는 순간들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보내드리면서 정태춘의 노래 고향집 가세 듣습니다.

정태춘의 고향집 가세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노래 남겨두고 있는데요. 고향 들소리 보존의 최장규의 여러분들의 소리로 고향 들소리, 떴다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끝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새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복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싸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그냥 무겁다 아유 어디 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거니까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은 맘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되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 있잖아요.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의 음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었었어요. 서도소리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소리 목 쓰는 건 내가 다 한 거다. 떤다. 그러면 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 이렇게 내려 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가지 하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어린 마음에는 이런 악보가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 쓰는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어머니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일단 들어

0: 와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맹자 삼락 가운데에서 첫 번째 즐거움은 부모님이 오래도록 함께 살아계시는 겁니다. 두 분이 해로하시는 모습은 자식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 되는데요. 맹자가 군자의 즐거움 가운데 첫 번째로 삼을 만도 하다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잘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즐거움이라고 하는데요. 자식이 아플 새라 다칠 새라 늘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키우고 잘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심지어는 90살 부모가 70살 자식이 외출할 때 차 조심하라 하는 말도 잊지 않으시죠? 계절이 바뀌는 무렵이라 우리 부모님 건강에 신경 많이 쓰입니다. 오늘 부모와 자식 사이의 애틋한 마음, 산책길 문을 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첫 곡으로 영산회상 중에서 타령 들려드립니다. 곽태규의 피리, 송인길의 가야금, 조유회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